중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일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생은 양지송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학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허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선은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과 다가가자 장 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 선생이었다. 보 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 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 선생과 보 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 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

0: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도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고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윤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락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계,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영약 이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윤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은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저 척추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 제야 교정치료이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간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간번 탈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척추퇴행성 질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측만증 척추가 삐뚠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소관절 종합증 여기도 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동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간만 판통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걸던 게 걸음도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션 펑션은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거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도 또 다르게 빼질까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젠틀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간 내.
0: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뭔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 위험이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1: 예.
2: 밥을 먹자 보면 밥 맛이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몇 가면 자꾸 토합대다.
1: 예.
2: 그래서 지금
1: 위장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약간 약을 싸다 먹어도 그건 하나지 않고 살을 해놔도 먹지 못할까 해놔도 내야지. 그러다도 원래 또 만성 담양염도 있고 더 못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기름 찍어 들어가도 막 자꾸 몇 수가 막 토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 김의원에 가서 진행기 선생님을 보인 게 지금 전혀로서는 세 번 갔다 먼 게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생기지, 어선에 몇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어 먹습니다.
1: 예.
2: 예, 그래도 하루씩 남아도 사람 씻듯이 들어가서 어선에 조금 약을 세 번 갖다 먹으니까 일곱 초, 21초 갖다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아, 위장도 예. 문제 있어서는 리명길 예. 선생 찾는 분들이 결국 간, 담낭, 예.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리에 속합니다. 예. 예.
2: 막 깨끗하지 않고 그래도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기셔.
1: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세요.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그룩, 배가 이렇게 더그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1: 예.
3: 그런데 우리 민길 선생님한테서 그 중량을 갖다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1: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예.
3: 예, 주일날에.
1: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이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예, 중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 채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잘못 쓰고 그 다음에 건어 장애도 있고 혈압이가 방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을 그냥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예.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어서 가서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지금
1: 예,
4: 예 두 번째 그 약을 써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봤어요. 먹을까나 봤어 얼마 안 된 봤어요. 한 2, 3일 먹을까나 봤어요. 뭐 딱이든가 뭐 혈압이가 도저히 잘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 잘 잡대다.
1: 아예예예 그게 중요하죠. 예예
4: 예.
1: 신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면 꼿꼿해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다시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예, 그래서 한 초부터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까지 이번 저 먹고 있는데,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인 각이 되게 되면, 뭐, 지금 그런 각이 되면, 이 전신에 몸이가 많이 다 따셔야 지금 쨍자,
1: 예.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4: 대구,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으면 미네 숨이 차서 꼼짝 못합니다,
1: 예.
4: 그래도 이제 요번에는 지금 요 시간에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찰 거 모르고.
1: 아, 심장 功能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4: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여지간에, 네, 그래, 야, 이때까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써도 못 봤다고, 이렇게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받고, 예, 피어도 잘 되고, 또 선생님, 벌써 가볼까나, 예, 이거 진맥부터 잘, 벌써, 예, 말 안 했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1: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4: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좀 바짝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주소위원이고요. 그래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굳게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예.
5: 또, 예, 등갈이 있습니다.
1: 예.
5: 그래서 땀에도 넣고 또 거기에도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합니다.
1: 예.
5: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이선이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짬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5: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예.
5: 선생님, 이렇게 효과서가, 예, 치료도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니 명결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1: 척추병 치료의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네이크싱을 한다지 않습니까? 딱 칼을 대지 않을 뿐이지 딱 그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다 더 조금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한 특수한 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0: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력 기기는 전 센출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이력 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전 이력 기기가 들어왔습니다.
1: 이번에 내주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셨습니다.
0: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깁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더구나 그러면 더 좋습니다.
1: 검사단 있습니다.
0: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편지까지 앞에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런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젊은 선생님 이것들은 예약하자고.
0: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
0: 그래요.
3: 예, 우리 삼치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개지지 흘리고 바보이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어 못 간다.
0: 큰일이죠. 자리 확인 바쁘다는 걸 말하죠.
3: 중하다 제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봤답니다. 몇 달을 했는데 아이 된답니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0: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시게 되면 그런 문제.
3: 오늘까지 합니까?
0: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빨리 오세요.
3: 빨리 갈게요.
0: 예, 예, 전화 놓고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조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예 입이 한 짝으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 한답니다.
0: 백이명 주임 선생님, 원장 선생님,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서만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소보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4: 혹시 다른 병은 뭐 습진이라 볼까나 우리도 그 동생 그 조카가 언니 딸이가 그 치료한 게 많이 도와돼가지고
0: 그렇죠.
4: 그 뭔가 이 소보짐을 치료
0: 소보짐 치료가 됩니다.
4: 그리고 많은 또 탄딘 다 돌아댕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 거 안 해서
0: 소보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두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이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 말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에 좀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전풍 알지요. 백전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배라든지 그의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도강병원의 이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성위원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게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혹시 먹으면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0: 예.
5: 그리고 기름 찍어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을 먹으면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0: 만성위험이 있습니다.

0: 단 우유나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점심 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에 어떤 단기 와서 예,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예, 그리고 담낭 결석이 있어서 예, 아 담낭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질 아파서 그것도 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1: 결석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죠. 예예. 예.
0: 예. 그래서 이제 전기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이런 증상이 없고 예, 소화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고 예, 달걀도 예,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먹지 않, 날마다 먹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 효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예, 매일 일요일날 아 일, 없습니다. 일요일
1: 일요일에 오세요. 토요일 빼면 됩니다. 예.
0: 예, 그때, 예,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간이 있어서, 예, 그분, 그, 이동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서, 예, 제가 같이 두 분 다, 두 분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일요일 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 가서나 보다 되게 되면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 사업을 20몇 년간 연수해 오시면서 국가중의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 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의사 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경험을 쌓게 되어 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료법으로서 골가동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드시면 금방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2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 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됐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어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 질병 왕고성 예행 춤을 던지기 힘들고 쩍하면 감기만 걸리게 되면 예행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 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있는데 하루 건네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쌍웨이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해야 되겠는 그런 쌍웨이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만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번.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리봉입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특히 오일절이나 국경절, 음력설 같은 길고 여유있는 명절이 되면 외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와 연락을 합니다. 나왔어,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그 한마디에 어느새 미소가 지어지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조차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오랜 벚꽃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의 머리칼에 흰머리가 늘고 눈가에 잔주름이 하나둘 늘었다 해도 예전 그대로 농담을 건네고 티격태격하다 보면 우리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술이 묵을수록 깊고 진한 향기를 품게 되는 것처럼 함께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더욱 단단해지는 우정. 횟수로는 몇 년 지어는 십몇 년이 지났지만 조금 더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모두 그런 오래된 술 같은 향기를 풍기는 친구가 한 사람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긴 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오사청년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로 오사정치를 계승하고 청년들의 활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회고부터 현대적 실천까지, 사상적 지도부터 경제적 참여까지, 청년층의 명절 의미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사청년절은 1919년 5월 4일에 발발한 학생운동에서 유래됐으며, 오사청년절을 쉬는 것은 중국 역사의 진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애국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오사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의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재정 목적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라는 오사정치를 계승하고 발휘해 청년들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 분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이는 청년들의 국가 운명에 대한 책임감,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각성과 창조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진화됐습니다. 각 지역의 기념활동은 전통적인 형태에서 다양화되고 몰입감 있는 체험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상적 지도와 실천적 행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홍색 교양 기지를 견학하고 노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익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역사로부터 힘을 얻고 실천 속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평현 대양진에서는 최근 청년 대표들을 조직해 당사 기념관을 견학하고 노당원들과 기층사업에 관한 경험을 전수받은 뒤 이어서 사회구역 청소에 참여하여 이론 학습을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활동은 모델 혁신과 청년 발전의 현실적 결합에 더 중점을 둡니다. 상예시 정안군은 최근 개최한 오사 청년절 주제 단체 활동에서 야외 몰입 체험 더하기 실내 주제 공연이라는 입체적 조합을 채택했습니다. 야외에는 청춘고라는 체험 구역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 발전에 융합해 나아가는 성장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실내에서는 주제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분투 정신을 보여주고 지역 청춘 경제 발전 보고서 및 관련 지원 정책을 함께 발표해 청년 명절을 인재 양성 및 혁신 창업과 깊이 결합시켰습니다. 오사 정신은 시대가 지나도 그 가치가 새로워지며 그 핵심은 항상 시대적 화두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층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개인의 분투를 국가 발전에 녹여내고 청춘을 헌신 속에서 빛나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활동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역사로부터 홍색 유전자와 헌신 정신을 계승하도록 이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 농촌 재활, 도시 건설, 경제 발전 등 넓은 분야에 뛰어들어 청춘의 힘을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오사 청년절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신을 기억하는 중요한 순간인 동시에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핵심적인 계기입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주제 활동을 통해서 오사 정신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승되고 발휘되고 있습니다.

봉건 대가정에서 각성한 청년의 반항을 그린 소설 한 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파금의 집인데요. 오사사조가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집은 파금의 경류 3부작 중 제1부이며 다른 두 편은 봄과 가을입니다. 1931년 15회에 처음 연재되기 시작했으며 원제는 경류였습니다. 단행본으로는 1933년 5월에 출판됐습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초기 사천 성도 한 봉건 대가정의 죄악과 부패를 묘사하고 봉건 제도가 생명을 짓밟는 것을 규탄하며 청년 세대의 반봉건 투쟁과 민주주의적 각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은 파금이 형 리옴의 경려 아래 쓰여졌습니다. 1929년 7월 리옴에는 사천에서 상례의 파금을 찾아와 가정의 갖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며 분노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파금은 그에게 대가정의 생활과 집안 청년 남녀의 불행한 처지를 반영하는 소설을 쓰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즉시 지지하며 그의 편지로 더욱 경계했습니다. 파금은 내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한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한 그녀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집을 창작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큰형이 무거운 봉건적 속박에서 일찍 벗어나 내 소설을 읽고 아마도 깨달음을 얻어 아마도 결연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리오메는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특히 찬성한다. 실로 우리 집의 역사는 모든 집안의 역사를 대표할 수가 있다. 나는 신청년 서적을 얻어 읽은 후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었지만 실상 도저히 쓰낼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쓰려고 하니 나는 정말 기쁘다. 그리고 이야기 속 고각신의 이미지는 더욱이 형을 모티브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6장까지 섰을 때 큰형이 거대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 자살했다는 전보가 날아옵니다. 파금은 큰형이 소설의 한 글자도 읽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비통해했습니다. 리오메의 죽음은 파금이 소설을 다 그쳐 완성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고각민과 그의 동생 고각희는 모두 신사상에 열광하는 청년입니다. 고각민은 고모의 딸 친사촌과 사랑하는 사이이며 고각희에게도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명봉입니다. 고각씨는 두 형제의 큰형이자 고씨 가문의 장손입니다. 그는 사촌 여동생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선택해준 처녀와 마치 꼭두가시처럼 약혼하고 결혼했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고각씨는 집안의 무거운 짐을 떠맡았습니다. 집안 전체의 모순과 싸움은 그에게 혐오스러웠고 그는 그들과의 충돌을 조심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선량하여 그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탄생은 더욱 고각신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이미 버린 포부를 아들에게서 이루려고 결심합니다. 2년 후 오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장은 그가 오래전에 잃었던 청춘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동생만 못했고 종종 그들에게 무저항주의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고각희는 그부들과 함께 군벌에게 청혼하는 활동에 참여하다가 집안 어른에게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고 더 이상 외출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고각희는 가족 몰래 료명 주간의 편집일에 참여하며 신문화운동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집안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감을 느꼈고 오직 명봉을 생각할 때만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명봉을 물건처럼 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명봉은 한 줄기 희망을 안고 고각희를 찾아갔지만 글쓰기에 몰두하던 고각희는

명봉의 얼굴빛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강민이 명봉의 일을 고각희에게 알리자 고각희는 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 명봉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봉은 이미 고각희 이름을 부르며 허수에 몸을 던져 자살한 뒤였습니다. 명봉의 죽음은 고각희를 끊임없는 슬픔과 자책에 빠지게 했고 그는 더욱 이 어두운 사회를 증오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료명 주간이 압수됐고 고각희 등은 내용이 비슷한 리군 주간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언론 내용은 여전히 격렬하여 그 화살이 낡은 제도 전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열람처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새 사상을 선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66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공관에서는 사흘 연속 큰 잔치가 벌어졌고 가오 집안의 친지들이 모두 와서 축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고강민에게 풍닥선의 조카 딸과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고강민은 큰형처럼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동창집에 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강민이 가출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고각신에게 즉시 고강민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며 고강민과 할아버지 손자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각신은 할아버지에게 고강민을 위해 잘못을 빌려고 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한편 고각희는 그를 나약하고 쓸모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고각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이 어두운 사회에 대한 증오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의 병이 이 집안이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울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죽음에 이른 할아버지는 고각희에게 고강민을 찾아오게 했고 혼인도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고강민과 고각희의 투쟁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간 다음 날 고씨 집안 형제들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문 내에는 이러저러한 모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고각희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청년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말합니다. 고각신은 여러 번 생각한 끝에 고각희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료비를 마련해 주기에 이릅니다. 새벽녘 고각희는 고각신, 고강민 그리고 친구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상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화금의 집은 오사의 파도가 사천 성도에까지 미친 것을 배경으로 고씨 가문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봉건 대가정이 썩고 무너져가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작가 자신의 말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한 폭의 그림입니다. 고씨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법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는 가문이지만 이 휘장 뒤에 가려진 것은 내부의 다툼, 명암 투쟁, 부패하고 추악하며 방탕하고 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봉건 제도의 지주로서 붕괴 직전에 처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위수로 하는 자들은 모든 새로운 것을 억압하고 나아가 청년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새것과 옛것, 권력자와 비압박자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설은 고각신, 고각민, 고각희의 세 형제의 다른 사상과 성격, 생활 경도, 다른 처지를 썼습니다. 큰 집안의 세 형제 고각신, 고각민, 고각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각 집안과 친척들의 여러 인물들을 날줄과 시줄로 삼아 대가정 생활의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며 봉건 대가정 생활의 전형적 형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한 봉건 대가정이 쇠퇴하고 무너져 마침내 붕괴하는 역사적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집에는 우울한 죽음, 처참한 운명, 자살 비고, 강제 시집 등 이들 청년 여성의 불행한 처지가 있는데 이는 모두 봉건 제도와 례교, 미신의 박해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가의 비판은 봉건 통치 핵심인 전제주의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린 련애, 결혼 비극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자유련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깨우고 봉건 가정과 결별하도록 기도하고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작가가 보기에 청년들의 비극의 근원은 모두 그들의 행복에 대한 추구와 봉건 대교 및 전제주의가 조정 불가능한 모순에 부딪힌 데 있으며 옛 가문이 대표하는 전제주의 제도가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질식시킨 것입니다. 박음이 이 소설을 쓴 것은 그가 붓을 무기로 삼아 이 죽어가는 제도에 대해 나는 고발한다고 외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이 보여주는 가족 이야기 모델은 계몽주의 담론에서 매우 전형적이며 이후에 가족 소설 창작에 강력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 가족 제도와 봉건 예교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부정은 같은 부류의 소설에 오래도록 강력한 주제가 됐습니다.

신문학이 등장한 이래 옛가정과 옛대교를 풍도하는 소재의 창작은 많았지만 장편 시리즈 소설의 형식과 이처럼 방대한 규모로 봉건 가족이 현대에 접어들어 점차 붕괴돼가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은 집과 봄, 가을 이 세 작품이 처음이며 현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파금의 본명은 리오당이며 사천 성도 사람입니다. 현대 문학가, 번역가, 출판가이며 오사 신문화 운동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이자 중국 현대 문단의 거장입니다. 1919년 오사 신문화 운동의 영향이 성도에 미치자 파금은 신청년 등 잡지를 읽으며 신사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3년 파금은 고향을 떠나 상해 남경 등지에서 공부했고 1925년 동남대학 부속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27년 프랑스에 머물며 데뷔작 멸망을 창작했고 발표 당시 필명 파금을 사용했습니다. 1928년 말 상해로 돌아와 주로 창작과 번역에 종사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7년까지 사랑 3부작인 안개, 비, 번개와 경두 3부작인 집, 봄, 가을 등 중장편 소설을 창작하여 파금의 중국 현대문화사적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항일전쟁 발발 후 파금은 항일전쟁 문화활동에 적극 몽담아왔습니다. 창작은 현실에 대한 리성적 심사와 비판으로 전환되어 점차 성숙해지는 견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한밤, 쉼터, 제4병실 등 중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수학 잡지 주필을 맡았으며 전국 문련 부주석, 중국 작가협회 주석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상해에서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5.4 청년들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시대의 청년들이 꿈꾸고 부딪혔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박근혜 소설 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이라는 이름 앞에 놓인 질문은 여전히 무겁고도 뜨겁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소설 속 가문의 울타리를 뛰쳐나온 각성한 청년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5.4 청년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그래도 나는 무엇을 믿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되묻는 질문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의 한 구절, 한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이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이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부에서 5.1절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사지원액과 명서방은 뭐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많이 줍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가 높게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액은 이번에 60각에 70각을 더 주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80각에 100각을 주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까 봐 이번에는 60각에 70각을 줍니다. 그리고 명서방도 이전에는 15각에 15각을 주는 우대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뭐 제품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2각에 12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떨면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이번에 그 안부치료이기라는 걸 한 대를 또 물으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부치료이기는 현대 눈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안전한 의료 이료기계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눈에 그저 안경처럼 딱 낍니다. 거기에 코트를 하나 딱 누르게 되면 그 해면방 같은 게 나와서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우리 눈 주위를 치매를 따라서 안마해주게 되었는데요.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 혈액순환장애를 풀어주니까 안압이 높던 녹내장 같은 거 그리고 수정체 혼탁으로 눈이 보약해 보이던 거 당망증으로 인해서 당망증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에 영향이 미치거나 황반변사이거나 시망막 색소변사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이런 질병에 속하는데 이 몇 개 안과 질병에 아주 유효적인 치료이기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우리 사지원에 40각이 45각을 줄 때 쌌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효과 없던데 이 약은 여러 가지 뭐 328가지 영양소 들어가 그런 뒤에 맥이 나지.
1: 잘 기억하셨네요. 예, 그렇죠. 예, 예.
2: 눈도 그 전보다 더 잘 보입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지, 예, 골가도 많이 변했었습니다.
1: 그렇죠. 컴파치 든든해지니까 예. 골가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2: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안부치료이기라는 게 특수한 이기입니다. 이건 일단 써보게 되면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세상에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2: 이 기계가 백내장도 치료를 합니까?
1: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다 좋습니다. 예, 충족하게 눈의 영양 공급이 따라가고 눈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데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고 영양물질이 눈에 잘 공급되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게 돼서 매개의 치멸마다 그게 쿡쿡쿡쿡 찔러주면서 벌써 써보게 된 눈이 급분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써보면 압니다.
2: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약이 좋은 거 선택해보긴 처음입니다. 나는 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고 내려고 막 양백을 올라가서 무슨 약을 써도 아이 되던데 이번에 이 사지원액은 내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오림지도 나더니 오림지도 나지 않고 머리가 예, 그저 무거워서 들지 못하더니 지금 거뿐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합니다. 그 이 사지원액 내 선택 정말 잘했습니다.
1: 예.
3: 그래 왜 귀에서 소리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자석들 하면 모돌처럼 맨에 앉아있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우이는 귀가 너무 잘 들려 됐습니다.
1: 그럼요. 컴파치 좋아지니까. 예.
3: 그래 왜 잠을 자지 못해 그렇게 고사했는데 잠을 영 잘 잡니다. 그래 나는 선생님 그 1억이게 가져왔는데 내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눈등아이 어떤 감이 눈이 부었고 눈물이 자꾸 나고 이러던데 그거 사용한 후에는 선생님 그렇게 눈이 부었던 게 막지는 감이 나는 게 확실히 알죠.
1: 점차 더 막지집니다. 예예.
3: 아, 용 가볍고 쓰기 좋고 용 좋습니다. 그래 내 오늘이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예, 이거 좀 욕심 와보고 욕심 내서 하나 좀 가져오다고 해서 약도 배달받고
1: 그렇죠.
3: 그래서 나 드린다.
1: 사실 원액은 뭐 5년 10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좋아지는 제품이니까 국한성이 아주 적거나 없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특히 이번에 안부 치료기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이런 게 이런 거 하나씩 장만해 놓는 게 이미 앞에 나간 그 1호의 기기들은 후에 설명하지 않아 그렇지 혈압을 관리해 손목에 끼는 손목시계 같은 것도 그것도 좋고 이거는 눈을 치료해주는 치료기가 좋으니까 이런 거 손목에 끼고 눈에 안경 그거 딱처럼 끼고 이러면 너무 뭐 노인이 논답지 않을 정도로 씩씩해질 겁니다. 예.
3: 예,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 저도 사지원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는 넉 달 넘어 먹으니까 아, 먹면이 다 별로 예의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예.
4: 특히 예.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기본입니다. 혈압 조절이 되는 게
4: 늘 예. 늘 어지럼증이 나고 그렇던 게 지금 어지럼증도 인성상에 미래 아이 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머리 혈관이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예
4: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소변이 잦아서 밤을 못 잤는데 지금 소변 사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또, 미네 위 나빠서 밥 못 먹던 게 밥 잘 먹지 할까에, 내기 나고, 예. 정말, 예. 이전에는, 그도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기 나고, 바깥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수도 있고, 이래서, 예. 이 약은 정말, 마지막으로 선택 잘했다, 이런 생각 느끼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예. 남을 데 없습니다. 일단 견제해 보시겠다면 바로 내가 이 제품을 맨발을 쟀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실 겁니다.
4: 예, 예 지금 같아서 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4: 정말 예. 이때까지 많은 역을
1: 많은 제품 써봤는데 이 제품 예. 쓰니까 예, 기본 예. 좋은 효과다 그렇죠. 예.
4: 힘든 나날
1: 예, 조금 움직이게 말씀하세요. 예.
4: 예. 지금은 이 알통만 늙음하게 둘이 사니까
1: 그렇지.
4: 내가 봐봐야 밥은 먹을 수 없겠다.
1: 그렇죠.
4: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이것저것 해먹을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예, 우리 집에 남편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1: 예.
4: 그래서 눈이 하고서 이 명서방 눈약을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남짓이 썼는데 아, 그 약이 그래도 좋다면서 예, 눈이 오후에 이렇게 잘 안 보이던 게 눈이 좀 맑아진 감이 난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4: 예 그리고 또 이제 방송 들으니까 그 눈에 무슨 기계 그렇게 좋은 게.
1: 예 안부 치료 이게. 예예.
4: 예. 그래 그거 싸서 또 같이 겸해서 아 복용하니 그거
1: 치료 이게 쓰고.
4: 약
1: 예.
4: 살려고.
1: 그렇게
4: 예.
1: 하셔.
4: 약 더 예. 살려고 예.
1: 예.
4: 그래 떠나드려.
1: 아 잘 선택했으니까 예.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네, 알겠습니다.
1: 아,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냉서방 눈약에 어쩌면 몇 달 썼습니다.
1: 예.
5: 예, 눈이, 예, 나는 이 백내장이가 어쩌면 고담이다. 한 몇 년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와서 수술해라고 그랬대다.
1: 예.
5: 이번에 수술 안 나고, 예, 이 보수적으로 저랑 치료를 대건이 하다 왔는데도 많이 이래도 좋아졌어. 수술 안 한 게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수술 안 한 게 없습니다. 수술 한 사람 보니까 나 후과가 다 그렇게 안 좋을 때다 다. 예.
1: 수술 번마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닙니다. 한번 하고 또 다시 혼탁이 오게 되면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치료 방법이 기본 치료 방법 가운데서 맞기만 하다면 그 선택이 맞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가 거기에는 딱 어울립니다.
5: 예, 그래서 이 약 선택해서 쓴다면 완전히 다른 약 쓰기만 또 얼마 지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5: 예. 예, 선생님 얘기를 이거 지금 요번에 이 활동 이제 솔직히 예, 오늘 내 12가게 그 배달 받았거든.
1: 예, 12가게 12가게 안부 치료이기 갖다 따라가니까 이 치료이기가 너무 좋은 치료이기입니다. 써보면 아쉬워서 넣기 아랄 정도 그 정도 끝이 좋은 제품입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사주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어째 쓰는 건 중풍증의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내가 차가 지내 7, 90이 막 올라가서 예, 정말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그 머리가 우리 쪼인하고 예,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예, 항상 내 옆에서 소화해야 되고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6: 이게 사주원약을 그랬었는데 우선 먼저 어림쥐 나는 게 그게 많이 나서지고 혈압 조절이 맥압차가 우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 예, 3, 40, 9, 4, 5 정도면 되는데 예. 예, 예, 그렇죠.
6: 그런데 90, 100까지 올라갔다나 그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1: 동맥경화가 심각하다는 걸 말합니다.
6: 예.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잘 자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옵니다.
1: 그렇죠.
6: 그리고 그런 저 로깅하고 그런 인삼하고 다섯 배도 올라가고

0: 다된거
1: 그렇죠.
0: 그리고 20년 20배라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다른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던 게 이 약을 쓰니까 인사 효과를 보니까 내 어제 1년 썼는데 많이 좋아지고
1: 이제 변자재 확실히 잘 이해하고 계세요. 은행잎 20배, 인삼노경이 5배 효과, 이런 효과를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들 겁니다.
0: 예. 예, 약은 정말 얼마 썼겠습니까? 그런 게 효과를 보지 못했지. 그리고 냉수방도 눈물이 그저 계속 나고, 눈알이 빠진 것 같고, 그저 이 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막 터진 것 같고 했던 게 이 약으로서 다른 약도 엮기도 많이 엮습니다. 먹기도 많이 엮고. 그런 게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냉수방, 냉수방이지.
1: 눈병 치료에서는 냉수방입니다. 그렇죠.
0: 그리고 눈, 약 그런 저 기계를 준다는데 그거 좀 싸서 좀 다시 개내서 써보자고 그래 그래 또 전화드렸어요.
1: 잘 선택된 겁니다. 안부 네. 치료기가 이제 써보겠다면 안부 치료기 너무 좋습니다. 이 치료기에다 쓰니 맹서방 들게 되면 눈 때문에 뭐 수술까지 갈 필요가 거의 없거나 큰 눈병 때문에 마지막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까지 가는 거 네. 막아주는 데는 본 제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야, 이 싸지보네, 그네, 예, 일곱다만 뭐지, 야, 약은 정말 확실하게 좋은 약입니다, 이야기, 싸지보네.
1: 아, 그럼요.
3: 예, 그래, 선생님 들어보세요. 어둠이 좋은가요? 원래 선생님이 심리혈관 지병은 이야기 좋다, 제 그 말입니다.
1: 그렇죠.
3: 머리 어지럽고, 그 다음에 머리 숙고기 그거 따뜻해, 못해, 힘들겠다, 참을구나, 그러다 찌르다 치고, 그래, 내일, 그네, 또 발자하고. 감기 걸려도 그 꼭대기 자꾸 열이 나면 아프다 마음다.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그게 완전히. 큰 해결입니다. 뇌혈관이 네. 온정되고 뇌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치료약을 댄들이 맞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품이 댄들을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게 가슴이 좀 이게 무슨 이렇게 도로 이렇게 꽉 내리는 것 같은데 그냥 무겁지 이 어깨도 그래서 척 도로 들여서 그냥 척 내리드린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발이 짱을 눕어도 불편하고 벤지 신는 분도 도로 눌러놓은 것 같고 그래서 영 불편했는데 그게 이롭었습니다. 이 약 먹고 이렇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의 기본입니다. Yes.
3: 예, 이게 사실 원래 그게 왜 맥이 나는 게 20살 쌀 아무리 그래도 아이 무겁다 해도 이전에는 그런 쌀 못 들었습니다. 안에서 있다 가는 게 쌀아도 들어오면 다 이리 문 앞에다 놓쬐고 뭐 이렇게 그래 그 뒤에 대해서 쌀로 세 개를 쌌는데 그것도 완전 언년 뚝김 서로 그것도 뚝 가져가고 세 번 그래 내게는 이야기 좀만 좋긴 좋다 좀만 뭐 인사해
2: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검철입니다. 네, 한 번쯤은 이유 없이 한 곳을 좋아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효율도 결과도 따지지 않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괜히 한 번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꼭 무언가를 얻기 위해 떠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쓰며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이어간 여행은 고스란히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사랑해본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떤 곳입니까?
1: 요즘 자연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수는 아시다시피 방천 풍경구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풍부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생태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킹크랩 수출 모식을 통해 자연 환경이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생 동북범과 표범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과 훈춘시의 킹크랩 수출 모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계속해서 이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북범 표범의 터전인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그 중심지대에 위치한 훈춘시는 동북범이라는 간판으로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동북범 표범과학기술 보급교양 및 자원전시시설 대상을 가동하고 1년간의 세심한 준비와 건설을 거쳐 총 투자액이 3억 1,300만 원이고 부지면적이 3만 5천 평방미터, 총 건축면적이 3만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 2024년에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 2024년에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 정식으로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상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북범과 동북표범을 전국 전문 과학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보급관은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의 과학보급 선전 교양기지이며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보호와 생태 문명 건설 성과를 전시하는 창구로 혼춘, 나아가 전국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료해하고 생태 지식을 학습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친환경 생활 리듬을 전달하는 교량으로 되어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0: 이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만큼 아마 유익한 곳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동북범은 전 세계 생물 다양성 보호의 기함종 가운데 하나로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이곳 과학보급관은

0: 길림과 흥룡강 두 섬을 가로지르며 면적이 1.41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확장하여 범과 표범의 터전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모든 스토리를 해설원의 해설에 따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해설을 들으며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자연, 생명, 생태를 탐색하는 기묘한 여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1: 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북범과 표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요.
0: 네, 관대에서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위성항공, 지면 일체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소식 장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해설원의 소개에 따르면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은 수만 대의 지능 적외선 카메라로 야생 개체 분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범, 동북표범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공원 내 주요 길목과 천천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람과 동물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표면하고 주민들을 생태관리원으로 받아들여 생태보호에 참여하고 야생동물 서식지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그 이곳에서 자연과학 보급에 대한 지식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까?
0: 네, 자연과학 보급청 내에 과학보급관 내에는 촌촌의 민속 풍토와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풍부한 자연 경관을 전시하는 인문 체험청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방식으로 관람객이 휴대전화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고 휴대전화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토용 화면 속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훈순 지역의 독특한 문화 매력을 직접 탐색하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네.
0: 예술 전시회 등 형식으로 범과 표범, 생태문화, 훈순의 전통 민속과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림시 전시통도 있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 아주 가능하군요.
0: 네, 또한 다과 휴식실, 문학 창작 상점 등 레저 구역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과 쇼핑 체험을 제공하고 범표범 상무 호텔을 구비해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며 연합교실, 다차원 영화관, 회의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연합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학술 연구 교류를 하러 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참관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한 생태 관광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0: 함시는 삼국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수산물 유통과 물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자, 그럼 이어서 이 생태 환경과 지역 경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킹크랩과 관련된 무역 모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훈춘 통상물을 통해 수입하고 종합보세구를 거쳐 중개하는 전국 최초의 활개 무역 모식은 당일에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킹크랩을 발송하고 장춘 공항에서 적재 및 수출을 진행합니다.
1: 네.
0: 이어서 중국 향항에서 킹크랩을 접수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전통적인 육상 운송을 통해 남방 통상구에 도착한 후 중국 향항에 수출하는 간접 중개 모식에 비해 운송을 시간을 평균 4 내지 5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그렇다면은 실제 운영 규모나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개에 따르면 훈춘 종합보세구 출국 수생생물 중개장에서는 13개의 림시 양식장이 있는데
1: 네.
0: 현재 1만 5천 킬로그램의 중개 대기 킹크랩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30여 차 노합 3만 킬로그램의 킹크랩이 이 모식을 통해 향항에 공급되었고 고정된 직항 항로에 이거하여 매주 2천 킬로그램이 넘는 킹크랩이 안정적으로 향항에 운송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물류 혁신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무역 모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뭐 지원이나 관리 체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선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모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무역의 고능률 운행을 보장하시기 위해 시범 부문은 전반 사슬의 편리화 조치를 출범했는데요. 신선 자료 심사를 앞당겨 완수하고 신선 해산물 녹색 통로를 가동하여 실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를 실시하고 지능 감독 관리, 인공 검사를 통해 검사 능률을 제고하고 화물 손실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획기적인 운송 모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훈춘 세관과 장춘룡 가공 항세관은 일체화 연동 기대를 구축하여 화물의 통상구 통관, 공항 직항이 빈틈없이 연결되고 공항에 도착하면 중복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보세 정책은 입국 킹크랩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하여 기업의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은 수요에 따라 령활하게 배치하여 운송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앞으로의 변화도 아주 기대가 큰데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훈춘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도 또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소영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아,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훈추는 그 자연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이어지며 또 다른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이 야생동물의 터전을 보호하는 일에서부터 그 자연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조용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킹크랩 수출 모식과 같은 변화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지만 그 풍경을 지켜내는 노력은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른 이야기

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여행 각성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행 각성. 어느 날은 방에 들어누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즐기며 낮잠을 자고, 어느 날은 다리와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는 러너들과 시간을 보냈다. 보스턴에서 일생을 쌓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행의 경계가 무너지고 친밀감이 쌓였다. 낯섦의 허물이 서서히 벗겨지다 보니 보스턴 사람들의 표정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지만 보스턴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여백을 만든다. 공원을 걸을 여유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을 선택. 주말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과 브런치를 즐기는 시간을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하버드, MIT, 구글, 메타 등 온갖 거창한 이미지 속에서도 보스턴은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쉽게 번진다. 단순해진 몸과 마음은 풍성한 선물을 안긴다. 마음에 드는 물건 대신 200장의 사진이, 취향을 저격한 옷 대신 공책을 가득 채운 빽빽한 글씨가 다가왔다. 가벼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이번 여행은 가장 나다운 여행이었다.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여행객으로 지구를 돌아다니고 싶다.

여행은 저자에게 새로운 변곡점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좀 더 자신을 알고 솔직해지기 위해 떠난 1년 동안의 여행은 새로운 각성을 주고 꿈을 확고히 다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이전까지의 선택에서 겪었던 많은 부분들의 적잖은 실패와 좌절들은 자신과 꿈을 연결하는 과정이었고 또 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빼곡한 일정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지워나가야 하는 버킷리스트 없이 막무가내로 돌아다니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야 비행기 티켓을 끊고 충동적으로 캐리어를 싸고 그러다 문득 고개 들어보면 오사카에서 우동면을 먹고 있거나 재즈바에서 재즈의 선율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도쿄의 서점에서 책장사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덜어낸 여행은 오히려 더 깊고 자세하고 긴밀해졌습니다. 천여장의 사진을 담은 뷰 파인더의 기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작가가 혼자 또는 가족과 떠난 여행 속에서 누린 특별한 시간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1부에서는 인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자아와 타인을 깊이 마주하며 사유한 이야기를 그녀만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보스턴으로 날아가 뉴욕까지 여행하면서 소심하고 주눅든 여행자에서 현재 완벽히 적응한 여행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생생한 에피소드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 역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낯선 도시에서 바라본 타인에 대한 긴밀한 시선을 담아낸 모든 기록은 자신에 대한 성찰임을 헤맴이 익숙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또한 그 헤맴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매 한 번의 여행이 여러분의 꿈을 각성시키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듦새가 아무리 훌륭한들 아무도 모른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려행에도 그대로 닿아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딘가는 정성껏 가꿔진 풍경과 오랜 시간 쌓아온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공간들이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머물러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자고로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 알아봐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쩌면 발견하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어교육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양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 년 전 젊은이들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뜨거운 애국정신과 열정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조국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소라 작곡으로 된 청춘 파이팅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으로 된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꽃향기가 퍼지듯 설레는 마음도 함께 찾아오지요. 그런 설레임을 노래로 담은 최윤아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들려드릴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국약 건신고 올절맞이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값이 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건신고는 한마디 되는 이런 중약을 갖다가 서리 부단히 달해가지고 기질은 첨약이 농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리길수록 거기면 유효 성분이 다 빠지죠. 다 나와가지고서 매 한 방울마다 농축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약제라는 거는 처방이가 보통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드릴러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첨약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 그램 들어가죠. 근데 이 건신고는 건드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판 우리 그 경호고 거기에 비해서 약량이가 더 많습니다. 고벌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경호고는 150g인데 우리 이거는 300g으로 나온 게죠. 병사료도 큽니다. 예, 그래서 부득불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첫감에 시작할 때부터 값을 비싸게 나온 거 가지고서리 제가 부단히 공장 측과 상의해 가지고서리 우리 연변이 환자분들의 경제 수평에 맞게서리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조만간에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병 사리가 598원이죠. 제가 자꾸 말하지만 값이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지고 제가 자꾸 말아야 합니다. 꼭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요새 환자분들도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곽에는 2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6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5달 넘어 잡술 수 있죠. 결국 10곽에는 6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달 20날 잡술 수 있습니다. 그럼 15곽에는 저리 15곽 더 드립니다. 600날 잡수실 수 있는 양이고 거기다 우리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예, 결국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응답분들입니다. 근데 이 응답분은 알아둬야 될 것은 6곽에는 없습니다. 10곽부터 드리는 겁니다. 이 웅담분 너무 비싼 약이기 때문에 웅담분은 황금색 웅담분입니다. 한 곽에 딱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량도 많습니다. 1680원짜리를 드리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병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진단이 틀려가지고서리 지금 전대에 와서 지금 치밀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데가 약을 안 써본 게 없습니다.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틀리거나 헛돈 팔고 약은 약대로 썼는데 효과는 못 보고 이런 분들은 많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신고는 안에 네 가지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서적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제일 첫감 처방이 뭔가 반샤 시신탕이라는 겁니다. 시신 무슨 뜻인가? 표면상 보기에는 시신탕 하게 되면 심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의 이런 그 어법하고 우리 지금 이 어법이 좀 틀립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신이란 건 이 심장이란 신자 맞기는 맞는데 사람이 심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샤, 신샤피, 신샤라는 게 뭔가 심장 아래, 아래 그 위 그짝을 해서 그 다음에 소장 그짝을 해서 이래가지고 비괄, 비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에 붙어있다. 근데 이 비괄은 뭐 딱 무슨 뭐 암세포만 비괄인 게 아닙니다. 뭐 사진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 거기 뭐 뚱뚱한 게 돌대 같은 게 있다. 우리 침을 찔러보게 되면 압니다. 거기 땅땅하죠. 우리 기본상 제가 대부분 환자들은 거기다 제일 먼저 침 넣을 때 어디를 넣는가? 그 중완. 중완 거기를 넣습니다. 우리 그 위에 그 짝에 있는 침혈이가 모두 세 개죠. 상완, 중완, 샤완 이렇습니다. 샤완 그 짝에는 대부분 우리 십이장 그 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비람 생길 때 중에서는 변비가 한 가지 아닙니다. 변이가 어디가 막혔는가에 따라서 예, 치료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구 뭐 변비는 뭐 장도에서 막혔다, 대자해장에서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 그짝부터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장 그짝에서 막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장 어느 위치에 가서 예, 무슨 뭐 맹장 그 짝을 넣게 가는 성제창 그 짝에서 막히는가, 흥제창 거기서 막히는가, 장제창 거기서 막히는가, 이중제창에서 막히는가, 항문 그 짝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다 틀립니다. 예. 그러나 이 진단이 영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 변비를 인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그게 풀리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반샤 시신탕이라는 거는 직접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반샤라는 건 무슨 작용하는가? 이 모든 인체 내 물을, 예, 이런 걸 나쁜 거, 그러니까 수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을 아래를 빨리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반샤라는 게. 그냥 반샤 세신탕은 주약의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하고 담나. 우리 여러 가지 뭐 강경화라 맞거나 복수라 맞거나 이런 분들, 복수란 게 뭡니까? 물이 찼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반샤란 이 번신이가 반샤하고 풀링하고 빨주 이 세 가지가 결합하게 되면 예, 이런 물들을 빨리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물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째서 병원에 진단을 가지고 자기 이런 건강을 거기다 맡기지 말라는가? 병원에는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지만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몸의 70%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가 혈관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장도 거체도 있을 수도 있고 장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 피부 그 짝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면 뭐 폐지수라면 생기는 게고 뇌에 물이 차게 되면 노지수이 생기는 게고 그 다음에 간 거기에 물이 차면 복수하는 게고 그 다음 피부 거기 물이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도 거기 물이 차게 되면 장도 바깥에 물이 찬 거하고 장도 안에 물이 찬 게 또 틀립니다. 바깥

0: 힘으로 차게 되면 자꾸 배에 거착해서 출렁출렁 되는 소리 납니다. 물 소리 나죠. 이 장도 거친 물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 병원에 가서 진단에 나옵니다. 진단에 나와봤자 어째서 물이 찬다는 거 이거 모르고 그래서 대구 바깥으로 물을 뺏어내는 문제 아닙니다. 빼면 또 생기죠. 그 다음 관절에도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물을 빼버리자면 반샤세신탕 제일 중요한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찡댄방. 찡댄방이란 건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치료해 왔다 이 뜻입니다. 검증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 얼시증, 우리 서예에서 말하는 이석증이 자꾸 어지럼증 나는 거, 이것도 중초에 물이 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리게 되면 이런 어지럼증 난 증상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죠. 그 다음 뭐 먹게 되면 자꾸 얼리 밀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물이 찬 게고, 예, 그리고 강경화 복수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위에 그짝에 떵떵한 게 붙어 있다. 다 그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예.
2: 네, 내가 지금 선생님 약 먹고 좀 와서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0: 아, 예.
2: 예, 내가 말하다는 거는 다른 게 없고 선생님 약 먹고 지금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습니다.
0: 아, 어떤 방면 좋아졌습니까?
2: 20년 세월에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선생님 약을 먹고 다행히 잘 살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0: 아, 어디 좋아졌습니까?
2: 주로 내 혈압입니다.
0: 혈압. 아, 혈압이. 예, 예.
2: 전미옥이.
0: 네, 예. 할만합니다. 우리 같은 전신.
2: 예. 예, 나는 돈도 없고 고생한 사람이 아니고 돈을 내서 약을 거둬 뭐 조판약을 다 썼습니다. 돈 있을까.
0: 나
2: 그래서 20년 세월을 진짜 아이 아프게 밤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간에 선생님이 약 먹고 며칠 안 먹었는데 편안하게 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 선생님들 말하고 또 말하고 자꾸 말하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예.
2: 예. 얼마나 선생님한테 고마운지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0: 이제요, 예, 그 어머님 심장이가 예. 이제 좋아지게 되면 예, 우리 그 예. 혈배강 지금 쓰는 부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혈배강 써서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다리 예. 붓기는 거라면 그다음 다리 아픈 거라면 점차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예, 예.
2: 예,
0: 이제
2: 생각도 그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고사 말이 안 들어보면은
0: 네.
2: 내 이제 선생님 이 약 먹으면서 가서 저기 치밀한 말씀을 말 알아다닐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효과 많이 봤죠. 예.
2: 예. 예. 내 저기 이 다리가 어서 20년 세월 이렇게 아프다 보니 신어도 발이 아프고
0: 네.
2: 걷기도 영 힘들어서
0: 네.
2: 근데 어제 시장 갔다 오는데 발도 아예 아프고 쉬지 않고 갔다 왔어요.
0: 예, 대단히 좋아졌구나. 예, 예.
2: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 저기 선생님들 또 갈 때 선생님들 가서 또 짐도 맞고 내 그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어디다 표현할 수 없어요.
0: 아, 예.
2: 선생님.
0: 예, 예.
2: 내 언녕 찾아갔던 고생도 아예 하겠는 걸 그랬다고.
0: 그래, 언녕 오셔야 되죠. 예, 예.
2: 예. 이제 내일 25, 26일 가겠어요.
0: 예, 예. 오세요. 예, 예.
2: 예,
0: 네.
2: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3: 건신고 먹는 한자인데,
0: 예.
3: 예. 그 건신고는 예, 먹어봐야 영 좋을 때다.
0: 좋습니다. 중이고, 예.
3: 중이고보다 많이 좋을 때다.
0: 많이 그게 농축됐습니다. 예.
3: 모르겠는데 층계를 내려갈 때 무릎이 조금 약간 아프고 올라갈 때는 아예 아픈데 내려갈 때는 별로 조금씩 아프더란 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3: 그래 올라갈 때 좀 숨이 타고 머리 목 안에 가래성하고 이런 감각이 있던 게 그거 이틀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렇다니까.
0: 예.
3: 그러고 내 선생님이 그 강이랑 약을 세 가지 다 먹습니다.
0: 다 잡수죠. 예.
3: 풍수빵 혈배강.
0: 네.
3: 음식어 이래 먹으니까 영 신체에 좋았었습니다.
0: 네.
3: 이래 앞으로도 이 경제가 허락되면은
0: 네.
3: 저는 돈을 허락되면은 좀 약을 더 많이 싸고
0: 네.
3: 선생님인데 가서
0: 네.

0: 요새 또 그 시간 정해가지고 오세요. 예. 어머님 오면 내 계속 놔주겠습니다. 예.
1: 내 약을 싸게 좀 맞으려고 하겠습니다.
0: 네, 괜찮습니다.
1: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예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건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네. 저는 경목고를 쓰다가 건심고를 쓰니까 아 활력이 더 완화시킵니다. 그래도 이 암대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예.
3: 그래, 예. 그래, 경순고는 그 열흘을 내지 보름 먹자니까, 이거는 20날 내지 25일 먹자니까.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예. 다리라면 아프던 게 안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머리가 허리 더무나 맑아지고,
0: 예.
3: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되고, 손발이 시리던 게 손발도 어제 뜨끈해집니다.
0: 예.
3: 그리고 이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아 그래 구름도 못 걸던 게 그래도 어제는 많이 걸습니다.
0: 네.
3: 예. 예. 그랬거나 정신하고 밤잠 잘 나고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할까나 예. 몸도 헷갑아지고 예. 영 좋습니다.
0: 네.
3: 좋은데 예. 그래 이게 뭐 그 아이 건심고를 예. 네. 어, 싸서 쓰고 친구까지 맞을 예사입니다.
0: 예. 좋지요. 예. 그 예. 건심고 오라지면 값이 오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가는 분들이 많은데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반샤 시신탕 이 약은 고대로부터 우리 이 중초에 생긴 물이라면 어디면 생긴 물들을 다 빼버리면서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거나 위장도 잘 움직이지 않거나 음식을 어쨌든 아래를 자꾸 잘 소화될 수 있게끔 내려와 보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성위염 예, 그다음에 위시로 장도시로 생겼거나 예, 간염이나 간경화나 이런 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미 그 위장도 거기 점막 조직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줘서 위점막을 빨리 아물게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4: 저는 예, 이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제가 계속 이제 한 번 이렇게 귀에서 이 소리 계속 나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꽤 난 동안 이래다 똑인 다면에 얼마 알가람 똑으로 굵고 해서 예, 용 안개래 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말은 그럴 때마다 있잖아 예,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뭐 그럴 때마다 이 오지 어째 그래 그런지 용 자수 어지럽단 말입니다.
0: 네.
4: 그래 예 그래 나니까 나 사람 매겨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 좀 이래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어제 잠도 제대로 또 자지 못하고 예, 좀 쓰면 한 정상도 또 이거 많단 말입니다. 예.
0: 네.
4: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 소변이 좀 자주 보고 그날 소변 볼 때마다 저리고 아프고 예, 그 특히 이 뭘까 소변 때문에 샘새도 좀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 쓰면 쓸 때 그 뿌리란 말입니다. 그 하나 얼마 알감 또 다 재발하고 예. 그래 예, 여러 가지로 이러고 특히 이게 남도 위가 원래 이전부터 예전 아예 좋았습니다. 예, 교양도 있고 예, 이래가지고 수련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 남도 그 원래 내가 이제 소화도 그렇게 아이 되고 예, 예 소화해야 되니까 사람이 있잖아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여러 가지로 이래서 먹이고 이래서 입맛이 떨어지는데 또 위가 또 예, 계속 불이 나고 그다음 어떤 데가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어나니까 사람이 예, 부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도 점점 없고 예. 이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인해서 그다음에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를 한 거에 관심으로 이렇게 듣고 쓰리는 이 약에 한번 써보 여러 가지로 썼다 한번 써보자 해서 그냥 썼습니다.
0: 예.
4: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뭐니까 이게 약이 다른 약보다 제가 하루 한번 먹으면서 이 먹기도 해서 뭐 커피 많은 것은 좋고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마이도 좋고 예 이러니까 예, 더 예, 좋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 위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특히 제가 그 소변이 예, 그렇게 정말 저리고 빈번하고 이 증상에 어서는 먹은 지 한동안 됐는데 이제

0: 아이 자발 아이하고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 데리고 나면은 예, 가끔 위 앞으로 위 아픈 것도 없어지고 예. 예. 나 그러니까 나 밥 잘 먹고 하니까 사람이 맵도 나고 예. 두기는 있죠 뭐니까 그렇게 오지도 고기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예, 해서 나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던 게 예. 이런 여러 가지로 있잖아 좋아지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기는 이 선생님들 침 맞은 게 그거 그게 또 더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항상 좀 쓰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른다는 말 듣고서는 예. 좀 뭐니까 한 일단 세팅가 또 살려고 합니다.
1: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 예 공장 측에서 예, 직접 우리가 예, 통지한 게 가격이 많이 올래라 이랬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성부 원래 아, 예. 이 가격을 원래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 또 하지 않습니까?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알겠습니다. 예. 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건심으로 지금 환자입니다.
1: 네.
3: 야,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예, 저는 이 강구약을 의전은 거짓말 보태 한마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1: 예.
3: 그런데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내 처음입니다.
1: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온 내장이고, 뼈고, 머리고 다 아팠습니다.
1: 네.
3: 이 약을 며칠을 안 쓰니까 나의 인심 알립니다.
1: 네.
3: 소파 아이림에서는 밥도 당기지 않고, 맥이 없으면 체중이 자꾸 내려가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나 밥맛이 없더니 밥맛도 돌아와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요 건신고는 여기 네 가지 처방 중간에 그 취장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인데 취장탕이란 게 뭔가 이 취장 그러니까 우리 그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이 처방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 건골방이란데 뼈를 든든하게 하는 건골방. 그래서 우리 풍습성, 류풍습성 관절이라며 있거나 허리라며 영수 안에 나고 아파나 허리에서 꼬부라 들어가나 예, 지팽이를 부득불 짚어야 뭐 다닐 수 있다. 이런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좋아지는 거죠.
3: 예. 예. 허리 아프던 게 점점 지금 나사집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이마이 해체지고 예.
1: 네.
3: 이염이 있어서 목이 아프고 혀가 뻘겋고 예.
1: 네.
3: 잇몸이 다 붓기고 했습니다.
1: 네.
3: 그래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싹을 해체지고 그래 이 약을 쓰니까 네. 목안하고 이마이 다 아물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눈이 계속 아프고 눈물은 나고 눈에 쌀 같은 게 많이 돋고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눈에 이게 피지고 했는데 예. 구매 쌀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예.
1: 네.
3: 눈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3: 네.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네.
3: 그런데 계속 먹다가 내 전번에 내 그거는 우리 했던 게 내 많이 쌌죠 구매니까.
1: 네.
3: 예. 그래 내 계속 먹겠습니다. 한 2년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계속 잡수면 좋은 겁니다. 그래 우리 약은 예.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설명서에다 딱 써놨습니다.
3: 예.
1: 안전한 약입니다. 예.
3: 발 시리던 게 발도 지금 확인합니다.
1: 네. 예, 그건 무조건 해결됩니다. 예, 효과 예. 빨리 봅니다. 그건. 예.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4: 나는 예. 병원고에서 많은 돈 좀 보고 어렸을수록 많이 해결돼가지고 여기서 승급한 약이라니까 인차 쓰고 있는데 정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이 경호고보다 예, 경호고보다 이 건신고가 힘이 매우 많습니다. 혈호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1: 네.
4: 깨고 128종이 병을 치료한다니까 범위도 많이 많고 예, 높고
1: 네.
4: 그래서 나는 이전에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나고 밤에는 또 진해 땀이 나서 예. 낮에는 조금 움직이면 땀 나고 밤에는 또 자다가도 예. 땀 그 완으로 땀이 나서 다시 내일 바깥에 이런 정도인데 땀이 싹 걷어졌습니다.
1: 아, 예.
4: 예, 그게 효과가 대단하죠. 예.
1: 심장 좋아지고 다 먹는 게 좋아집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간 담당 콩밭을 전문 치료한다더니 정말 발이 또 따뜻해지고 눈도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던 것이.
1: 네, 간선 도움이 좋아집니다. 예.
4: 알겠습니다. 기력실이 며칠 걷고 소화가 안 돼서 밥도 얼마 못 먹고 하던 게 밥맛이 당겨서 밥을 정말 술로 기 아쉬우니까 힘이 납니다.
1: 네.
4: 예, 이렇게 좋은 건신거를 계속 쓰면서 선생님 알선하는 예, 풍습바이고 건신거고 예, 그 혈배강을 그것만 난 세게 그저 좋다는 거 내 실질이 쓰니까 좋기 때문에 계속 쓰겠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으뜸인 친구도 계속 맞으면서 정말 네. 후생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주고 환자들은 헬고 상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간단풍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 간경화람 있거나 장도 거기면서 자꾸 구르륵 소리 나거나 자꾸 메스껍고 토하거나 이 적이 있다 이걸 풀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러샤한 아, 이 상러샤한은 반샤세신탕 여기에다 정우탕 요 두 가지 처방이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특히 정우탕 요거는 예, 우리 폐 콩팥이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젤레젠에 좋습니다. 남성분들이 젤레젠 좀 이 정우탕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리뇨제에 속하는 겁니다. 소변 잘 나가지 않거나 괜찮으면 소변 자주 보거나 예 그리고 또 시상위샤 그러니까 주간대 계속 앉아 있어서 이런 무릎 관절이라며 시련하고 아프고 네 그리고 또 당물이라며 밥만 먹게 되면 뜨뜻한 밥만 먹게 되면 땀 많이 흘린다. 이게 한기하고 습을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우탕 이걸 써야 이 처방 써줘야 됩니다. 잉? 그리고 중수지른 중초에 자꾸 습기가 많이 찬 사람들 계속 땀을 세게 흘립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 흘리고 예, 그리고 몸이 좀 시리시리하면서 상러샤한 있는 분들 위 덥고 아래 차고 위 덥게 되면 자꾸 입구 차이가 나게 되죠. 예, 아래 차갑게 되면 소변 자수 보면서 붓기거나 발이 자꾸 시련하거나 예,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우탕은 예, 심리 쇠지에 좋습니다. 예, 심장이 계시는 손발이 시련하다는 것은 어서는 심장이 뛰는 것이 맥이 못하기 때문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심리쇠지에 속하는 게죠. 예? 절대 무슨 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초신경염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중의에서는. 예? 그리고 자꾸 근육조직이 초우질 배가 주요로 한다. 개참은 자가바람 끼는 것 같다. 예, 이런 분들 뇌중풍이라 맞거나 뇌출혈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이 전문 정우탕으로 우리 해결합니다. 예, 그리고 다리라면 이렇게 붓기는 사람들 자꾸 설사하는 사람들 추워하는 사람들 뭐 온몸이 막 이렇게 바람이 다 끼는 것 같다. 예, 이런 분들을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처방이 뭡니까? 쓰우탕이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에 속하는 게죠. 이게 결합할까나 예, 128종의 이런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김치의 향, 비빔밥의 고소한 맛,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산나물의 싱그러운 향. 연변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연변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낸 가요입니다. 이어서 그림 같은 계절 보내드립니다.

연륜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피우길 바랍니다.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동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활락의 명절, 륨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혜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혜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혜의 봄 보내드립니다. 디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심층 취재.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완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4%,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 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완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 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가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 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 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 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 제조 선두 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 봉사 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 생산 작업장, 원격 감측 봉사 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준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마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분기를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 장성, 공업 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 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 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 인솔, 다점 연동, 전역 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 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조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사업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사업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 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구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진지로 됐습니다. 1.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사업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 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긴장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5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존에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12곽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에치 우대를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곽을 사실 때 24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치 우대를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 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우대 활동처럼 같은 약을 살 때 같은 약을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처음으로 되었는데 또 이런 기회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이리 효과를 보셔가지고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 새롭게 사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한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 지금 그 비상하고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 들어있는 알파 분함에 다른 어떤 위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고 300억 개의 활성 요인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계통 그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육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모두가 소화계통에 작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위열로 인해서 우리 변비가 있는 분들 비장이 양이 흐한 분들 찬 거, 센 거, 기름진 거, 튀김진 거 먹게 되면 설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요인권이 작용을 해서 변비가 있거나 설사하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비상이란 것이 우리 시간을 말하게 되면 소화계통이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가 우리 위가 공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출근길이 바쁘대서 먹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살가기라고 해서 먹지 않은 분들 이게 되면 꼭 위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아침밥을 먹지 않다 하게 되면 9시부터 11시에 비상이 공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시부터 9시 사이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게 되면 속이 뺐는데 그 우리 비상이란 것이 우리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영양물질을 각 조직에다 보내주게 되는데 근데 내가 위내에 내용물이 없을 때 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으로 고생하신 분들 배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오장육부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 소화계통으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집에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네, 이

0: 약 쓰기 전에 저는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기름증이 나고, 경련이 없고, 그리고 심장도 떨고 나고, 숨 차고, 예. 방탄도 제대로 못하고, 위 소화도 해야 되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돌아야 나가지. 무릎 반찬도 없지. 예. 그리고 또 우리 집 노출에, 위 소화도 해야 되고, 예. 지나고 지나가는 그 강길에 당합니다.
1: 그랬겠죠, 예.
0: 더 좋아졌으면,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쪽 우리 활동을 좋은데, 한숨과 사가지고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뭐 집에서 부부가 같이 쓰게 되면 어쨌든 약이란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약을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 우리 그 지금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성화설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예, 합병증이 있어서 발바닥이 계속 헤맨드린 것처럼 발바닥이 뭐 붙어있는 붙어 것 같은 게 동성화 썼으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야지. 머리가 계속 흐릿하고 정신 안 나던 게 머리가 정신 나지 계속 감기로 지나가고 지나오는 감기 내 빼놓고 다 했댔습니다. 이거 지금 몇 달 한 반년 남았으니까 이 감기를 갖다가 아예 합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야지 소화 안 돼서 밥 바로 못 먹겠던 게 밥 맛있지. 밥을 잘 먹으니까 지금 맥이 납니다.
1: 맞죠.
3: 예. 그래서 내가 효과 좋으니까 우리 옆집 우리 할아버지 부모 맞았는데 이 부모 맞은 사람 있으면 어떤가 물어봐 달라 해서 그랍니다.
1: 수술하십시오. 우리 풍이란 게 나이가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60대 지나서 70대 오게 되면 거의 100%로 경색이란 게 나옵니다. 우리 그 머리로 올라가는 이런 그 동맥이란 게 아주 많은데 약한 게 많은데 다발성이 나게 되면 그 여러 곳이 막혔기 때문인데 중에서 말하게 되면 다 풍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풍이 온 분들 이내 내지 오는 사이에 재풍이란 게 자꾸 옵니다. 그리고 풍이 한번 왔어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발다리를 못 쓰거나 어느 장애가 있거나 음식을 먹을 때 바쁘거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음인분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 특히 우리 중풍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약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요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풍이 올까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도 사랑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그냥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풍을 예방할 수가 있고, 태풍이 다시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써주면 꼭 좋습니다. 쓰라 하십시오.
3: 그러면 그 집에서 오늘 9시
1: 8시 깨달아 깼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또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연결해 주십시오.
3: 예, 네, 그
1: 집 읽으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당초화수를 우리 집에 아주 시켜서 쓰는데 아,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우리 아버님의 그런 중풍이 벌써 두 배나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병원에 몇 번씩 입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고 또 밥 먹고 그냥 여러 곳이 맥혔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래서 이렇게 바빠하고 또 그 다음에 기관지도 나빠서 그냥 숨을 때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지나가는 칸길고도 아예 빼먹습니다. 그냥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장도 아예 좋지. 그래서 그랬던 게 이하고 이 동충 화살을 좀 다 써보라니까 처음에는 알다시피 이 장약이지 그 4,500m 되는 고온지대에서 숙성이 홍살되는 일에서 이런 약을 다 쓰라 그러라지 아 그런 거 하면서 다 쓰겠다 다른 사람들 여주 사람들 자꾸 공부한단 말에 이 약도 쓰고 못할까 봤다 그래서 쓰던 게 지금은 기관지 벌써 기스미에 벌써 얼마 안 가서 기스만 아예 한답니다
1: 맞습니다 예.
4: 네 기관지 용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풍 후증을 할 때는 한쪽거리 아프고 수족도 잘못 쓰는데 요즘에 수족 따라서 진짜 어른들이 그 이런 바빠진 게 요즘에 저절로 올라가던데 위장실을 하기도 바빠진데 집행이 되게 요즘에

0: 일어나서 얼마 안 잡고 벌써 집행을 지어버리고, 무슨 만들어 들어가느라고, 야, 정말, 이 양, 정말, 그런 장약이 돼서 그런지 영향과 좋습니다. 이 양, 정말, 이제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조장약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 아빠는 또, 예, 아, 골관절도 나빴어. 그런 것도 다리 허리 아프다지, 어, 그래, 우선, 그래, 우선, 다, 닭가치를 원래 못하는 게 요즘에 나라들 아픈 데 없을까, 닭가치를 다 나겠다고. 그리고 또, 전열성 비대까지 있어서, 어, 영, 시험을 사람이 볼 때는, 형 아프다지, 다른 하다는 소화된 양이 작다니, 그러게, 이거 쓰는게 무슨 대여스포지 미생실 하다나 하면 자지 못한다, 미네.
1: 맞아.
0: 예, 예, 맞고, 지금, 어, 미생실 가는 차수, 어떤 절반, 그래서 어찌나도 막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형, 잘 쓰니까 맥이 지르고, 야, 그러고, 안전하선에서도 맥이 없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뭐. 이게 어쩌면 맥이 자꾸 난답니다. 밥을 잘 잡으실까.
1: 맞지.
0: 야, 이, 정말 이 약수를 조금장, 이제까지 만난 중에 처음인데,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서 특별 활동을 하더구만,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전번에 아홉통 탄 게 있긴 있지만, 또 아홉통 싸면 열두고 왔으지, 그게 또 돈도 감해준다지. 그래서 우리 아빠 이럴 때좀 많이 싸를 하면, 저, 저래, 아홉통 싸게. 아홉통사 뭐 21가지 되는구나.
1: 맞습니다. 예.
0: 어, 이럴 때 쌍끼리 어른이 저지 아홉통 배달받겠어요.
1: 맞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2832-0666에?
1: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소중히 축하합니다.
1: 네.
3: 나중에 공통학습은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고, 그때 감기도 자주 했습니다. 감기도 영 자주 돼서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생겼어요. 감기도 아냐고. 그리고 온몸은 덥고, 아랫몸은 차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릎이 시리고, 발이 시려서 연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학습 먹고 시도에, 이 발이 시던 게 많이 도와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비행비 있어서 영세 고생했습니다. 비행비 있어서 영 고생했는데, 비행비 뜬 것도 있어서 해결도 있고, 소위 잡고 급하던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얘, 허리 가라앉은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달 아프다, 그것도. 그러는 게, 이 약 먹고 많이 도와줬어요. 이번 학교에 또 얘,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얘, 내 동생이 있는데, 한국 갔다 와서 연거도 맥이 없어서, 연거렸나, 맥이 없어 하고서,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쁘답니다.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허리다리 세게 아파하고, 에이, 맥이 없어서 이러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생한테도 뭐, 비행가래 선생님도 문이 납니다. 예.
1: 수라하십시오. 우리 외지에 가서 일하시다 돌아오신 분들. 가서 일할 때는 돈 본데 신경 많이 쓰고, 예, 우리 그 몸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여기저기가 불편한 게 많이 알게 된대. 우리 지금 심장이 좋지 않다. 예, 그리고 맥이 없다는 건 하나는 우리 소화계통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맥이라는 게 납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석을 말하는데, 기라는 거 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소화계통이 좋아서, 비장기가 좋아야 우리 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바르면은 하나는 우리 비장기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와 혈이 우리 그 보충된다 그러면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우리 여기 용산매라든가에 셀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이라는 것도 예, 우리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온 걸 말하는데, 이 동맥경화를 해결해 주므로 해서 심장병이 나아지게 되고, 중의학도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에 문제는 분들은 다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심장에 있는 분들은 열이 있게 되는데, 이 열을 끄자게 되면 물이 수혈되는데 신장이 제약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신장, 간, 비장이 치료가 됨을 해서 동충하초 바르금을 해서 골가병이 빨리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2: 네.
3: 여기 오늘 빨렸습니다. 예.
1: 그러시,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약을 많이 주는 이런 활동이 이번에 처음인데, 이런 길을 놓치지 말고 예, 우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알았습니다. 선생님 잘해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1: 예.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제 전화 맞습니까?
4: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전문가 저도 예, 동충화 저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쓰기 전에 토끼의 뼈에 그 체육시간에 우리 농커이까나 체육시간에 저 강의가 놀다 또 군대 중에 그 다리, 그 다친 다리 언젠 나먹어놓고 그게 거길래 해서 그래 아파서 예, 그래더니 그 외에 나 사지고 그 남 다 새롭 서도 일 잘 된다, 예.
4: 맞습니다, 예.
3: 예. 배가 또돌이 이렇게 되놓거나에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휘잉하고 이렇게 해라 해보면 배가 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만 가면 어전에 해라도 다 또돌돼서 해라면 어전은 저는 된지 오랍니다. 그러니까나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대봐도 예전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배에서 거기서 먹으면 밥 못 먹더니 밥도 잘 먹고 이래가나 더와도 영 잘 됩니다. 예.
4: 맞습니다.
3: 그래서
4: 예.
3: 예, 뭐이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거나 저는 계속 견제 쓰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저 동투와서 이 길분이 정말 최고약입니다. 대인대는 한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그래 다른 약은 다 아이 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계속 이렇게 쓰길 해서 또 이번에도 한 9통이 5대 얼마 썼습니까? 예.
4: 맞지요. 예.
3: 예.
4: 9통 더 쓰겠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알만합니다. 283-0666.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4: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에서 우리 비장이란 것이 우리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는 비장위를 치료해야 됩니다. 비장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면이 단계 나게 되고 내가 또 음식을 먹어야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약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에서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하라는 것이 비장하고 위입니다. 비장의 운화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리한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고 인체가 수여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인체 세포라는 것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지만은

0: 겨울이요, 얼굴이 장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올 수가 있고 몹시 여이거나 빈혈 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쇄골 계속해서 우리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먼저 비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난 동승화소를 먹는 사람인데 이 염병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 배에 종양이 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16일날에 수술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 그간에 이 동승화소를 먹으란가?
0: 근데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약을 쓰면 병원에서 말할 겁니다.
2: 걔 먹지 말란가?
0: 그래 병원에 있는 기간에
2: 먹던 게
0: 병원에 있는 기간에는 끊었다가 그다음에
2: 아니, 지금 26일 날에 수술을 한대 지금부터 먹지 말아요.
0: 아니 지금은 잡수십시오. 그런데 아,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2: 예,
0: 입원했을 땐 병원에서 다른 약은 못 잡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온 다음에 수술하고 나온 다음에는 또 우리 동청화소 발효견문을 써야 빨리 회복되고 내가 네. 지금 수술했던 그 병도 또 빨리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하고 나와서는 꼭 인차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지금 써야 됩니다. 내가 수술하자 하게 되면 면역력도 높아야 되고 피량이 우리 좀 만들어주다 하게 되면 소화계통이 좋아서 피를 만들어줘야 우리 수술하게 되면 우리 그 뭐 피랑 많이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쓰시고 딱 내가 수술한다는 그 기간만에 끊었다가 그다음 수술한 다음에 인사 또 쓰십시오. 예.
2: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수술 병들에 갔던 분들 우리 지금 중약을 쓰고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데 서에서 수술하라는 이런 분들도 우리 지금 그 중약 특히 우리 동청화소 같은 이런 중약을 쓴다면 중그 수술 변두리 갔던 분들도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분은 우리 수술 날짜까지 다 결했다니까 우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병이 있을 때 진단 받았을 때 수술하라고 했다게 되면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우리 그냥 동청화소에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했던 우리 심장병이란 그 지금 저자라 하시는 분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되면 동청화소 아홉 광만 복용한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심장병에서 우리 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다거나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 물어보시고 또 약을 써줄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상 공능이 정상이어야만이 먹은 약이라든가 예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또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돼 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비상병은 우리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간경화 등 비상공능 실조의 이런 병이 나타난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비상은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공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우리 동청화소 발효금 같은 이런 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면을 마주하면 종종 이렇게 단정 짓곤 합니다. 저건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걸 거야. 마치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저 겉모습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 안에 있는 이유와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입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상천외 이색 기네스. 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플라스틱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초로 제작된 플라스틱에 관한 기네스 기록입니다. 1856년 영국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파크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플라스틱 물질인 박계산을 개발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이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재료였습니다. 박계산은 식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물질로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변형이 가능하고 다시 식히면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특징인 열 가소성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소비재 수요 속에서 금속이나 목재, 상가 등의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는데 박계산은 바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특히 상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주목받았는데 이는 당시 당구공이나 장식품 제작에 상가가 널리 사용되면서 코끼리 라멕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계산은 이런 환경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863년 런던 국제박람회에서 알렉산더 파크슨은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박계산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당시 기술적 한계와 생산 비용 문제로 인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박계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거나 변형되는 단점이 있었고 대량 생산 공정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제조하는 산업에 관한 기네스 기록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1차 플라스틱의 총량은 약 4억 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플라스틱의 양을 고려했을 때 매우 큰 규모이며 플라스틱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2017년 7월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포장재 산업이 약 1억 4,600만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포장재 산업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성과 기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생산 비용이 낮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여 식품 포장, 배송 포장, 일회용 용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택배 및 배송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생산과 소비는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수백 년 이상이 걸리며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분해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플라스틱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깊은 심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에 관한 기네스 기록입니다.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저 지형으로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깊이는 약 11,000m에 가까우며 수압은 지상보다 수백 배 이상 높고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약 1,898m 깊이에서 비닐봉지가 수거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깊은 위치에서 발견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연구기관인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개발기구의 조사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학술지 마린 폴리시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확산되고 결국 가장 깊은 해저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가장 흔한 소비 품목에 관한 기네스 기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비재 중 하나는 바로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는 가볍고 편리하며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년간 생산량은 수조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 후 바로 폐기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매년 약 천억 개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쓰레기 문제를 넘어 자원낭비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비닐봉지는 주로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화석연료가 필요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매년 약 1200만 배럴의 석유가 비닐봉지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상촌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플라스틱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결코 드물지 않은 문제, 바로 뇨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뇨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장년층, 그리고 골반적 근육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뇨실금은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세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뇨실금 예방과 완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허리를 세우고 골반을 바로 잡아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앉아있을 때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골반적 근육에 불필요한 압박을 주고 방광을 지탱하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골반을 중립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골반이 너무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말리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 뼈가 균형 있게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배에 힘을 살짝 주고 척추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앉아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골반적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네, 두 번째 팁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건 복압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골반저 근육이 이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대비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살짝 허리를 숙이고 배와 골반에 힘을 주면서 조인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특히 항문과 질 근육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느낌, 흔히 케겔 운동에서 말하는 그 감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요실금 증상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지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와 골반에 힘을 주고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자세 팁입니다.

네, 계속해서 요실금 예방과 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에서의 자세, 생각보다 참 중요합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너무 힘을 주거나 반대로 자세가 불안정하면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잔뇨감과 함께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변기에 앉을 때는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야 하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여 자연스럽게 배에 압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소변을 억지로 밀어내듯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방광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꿀팁입니다. 서 있는 자세 역시 요실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 흔히 짝다리라고 하죠. 이 자세는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육의 비대칭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서 있는 자세는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은 살짝 풀어주며 골반은 정면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어 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서 있는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어깨 높이가 다른지 골반이 기울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요실금 예방과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에는 플라스틱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요실금 예방과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답답하다고 여겼던 시간도 누군가에는 스스로 선택한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풍경도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윤일이었습니다.

0: 소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0: 여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1: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2: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1: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2: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1: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호생이 말을 걸었다.
2: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2: 지금 몇 시야?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2: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호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호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0: 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호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종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달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골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0: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기 나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노래 따라 행복 따라의 코너에서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들을 배웠죠? 꽤 되죠?
3: 네. 한 10곡 되나요?
0: 네.
3: 10곡 되니까 네. 작년 매월 달부터 했던
0: 7월. 아, 선생님 방송하신 날짜를 네, 기억하고
3: 시작부터
0: 계세요?
3: 매월 달부터 했던
0: 7월 21일부터죠.
3: 아, 그날 딱 다 기억나요.
0: 네. 아니, 기억하셔야죠.
3: 8월, 9월, 10월, 11월, 6곡.
0: 네.
3: 응, 10곡 되겠어요.
0: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우리 인생 일일이를 복습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시원컬컬 감추로다 이 노래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3: 네,
0: 되겠죠?
3: 그렇게 해보죠.
0: 네네네.
3: 네, 그동안에 오메가 선생님 네, 두 달 만나왔잖아요.
0: 네.
3: 그동안에 그 우리 곡을 띈 걸 또 한번 훑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네. 한번 더 불러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귀에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다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네. 우리 인생 일일이 후렴구에서 조금 그 장단을 좀 잘못 지키시면은 네. 모자라죠, 장단이.
3: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네. 훑어보고.
0: 네.
3: 네. 달마다 명절 거기를 거기서부터 또 가봅시다.

0: 날마다 생일이요.
1: 지금
2: 중간을 하락하나 진짜
3: 갑자기 아 날마다 생일 달마다 명절
1: 그렇지요
3: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곧만 시작하잖아. 여러분들 다 지금 조금 좀 시간에 식사라고는 저 다 이렇게 근육이 모든 근육이 다 서져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 한번 네, 어떤 때 노래 부를 때 제가 그 어떤 때 취시가 올라가고 어떤 때 이게 끊어나는 감각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먼저 원시향 고스 냄새 맡는 것을 그 다음 팅둔 짱카이 주의 이러면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열개진대 호흡이 모든 이 울로부터 다 통한대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크게 벌려 이러면 이게 다 열렸단 말인데 좀 열겠습니까? 한번 다시 자 시작 시치 원샷 너무 이렇게 하죠 고춧 냄새한테 웃으면서 아 향기롭다 자 시작 시치 그 다음 촛불을 부르세요 천천히 계속 이 길게 몇 분 하는가 40초 하는가 8시간 하는가 이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전히 여긴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1번 1절부터 가볼까요?
1: 네 1절부터
0: 자

그다음에 어떤 조금 소리를 내었으면 정서를 담으라고 하는데 크게 앞에는 얘기 참 하지만은 우리 내재적으로 이 노래는 청사는 살아 청사는 살아 천만년 부 이런 건가 천만년 부도 한이 들어갔다면 예?

0: 예, 법이 조금 모자라 하는데 어째 모자란지 않을까? 니리, 니, 뭐, 무종타마하러라니 힐리. 이게, 딴텐, 딴텐은 있지 않을까? 너무 숭참어. 어디 허브가 아, 그때, 니 힐리. 살라야랬지? 니리, 니리, 니리, 우리 인생, 딴테, 딴테, 예, 이건 계속 진풍해야 돼. 이게 계속 긴장감 느껴야 되지. 예, 쇼푼, 쇼푼, 예. 그 다음에, 니리, 니리, 야, 너무 커요. 니리, 니리, 이렇게 하지만, 니리, 니리, 야. 이거는 몇 자지?
1: 네. 그럼요. 무조건 다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0: 예. 당겼다가
1: 놨다가, 졸렸다
0: 당겼다가 놨다 밀지는 말하면 돼. 소리는 절대 밀지 말데 화살처럼 당겼다가 이거 놨는데 이 손은 이 두의 거는 놓지 말아야 한다. 탕 이거만 놓고 예. 무종 다 말하라니 리 리 리 리 계속 예, 이현창의 그 위치를 그대로 잡고 해라 말입니다. 그제 딱 커져내가 이게 다 온단 말입니다. 소리가.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죠? 네. 네. 잘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 후렴 부분은, 예. 예. 무정 탐아 두 번째 까지다. 세월 안에 오래
1: 있으면 니리,
0: 니리, 니리. 원래라 말. 니리.

0: 방송하실. 그럼 그래. 아, 어, 자꾸 이런 거 하지. 야, 야주야, 아주 아, 애주 애. 어, 아, 근데 어, 그래 뭐 어디 가지? 예? 릴리 리아 좋다. 네.
1: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2: 좋지.
1: 예, 완벽이죠.
0: 이번에는 일일을 가고 좋다로 합시다. 네. 잘합시다 이번에는. 어전 이거 요번에 한번 하고
1: 그럼요. 이제는
0: 감수타는 갑시다.
1: 그렇죠.
0: 또 시간 푹 지나가가지고 아유 시간이 다 되는 날 돌강하는 것은 가슴. 자 네. 갑시다.

0: 이야. 멋있네요. 예. 마음에 드시죠?
1: 예. 기구이단 좋다래요. 이름 잠 두께 있어요. 잘했어요. 네. 예. 잘 불렀어요.
0: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확실하잖아요. 예. 자, 이제는 우리 인생 일일이 그냥 여러분 장단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1: 공연에 됩니다. 예. 반드시 테프리즈 요구되는 분들 드리겠어요.
0: 오. 이건 또 염수원 선생님께서
1: 우리 학생분들만 드리는 거.
0: 그럼요.
1: 방송 나가자. 어쨌든 저희들이 네. 어떤 노래는 네. 우리가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 배우지 않았는데
0: 네.
1: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네. 네. 바로 테이프를 뭐 쓰게 되는 분들은 가서 조금씩 쓰세요.
0: 네. 혜택입니다.
1: 네.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사실 이런 반주곡을 어쩌면 정말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1: 네, 네, 네. 어디 이렇게 그냥 건반에서 쿵짝쿵짝 이런 반주 테이프는 뭐 많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제 공연에서 쓰는 반주 테이프는 관현악 뭐 그렇죠. 그런 편성으로 네. 편곡했기 때문에 좀 두껍지? 좋단 그렇죠.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감주 타령도 가봅시다. 감주 타령 가봅시다. 네.
0: 참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감주 타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시원컬컬 감주로다. 네, 남두현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김덕범 선생님의 작곡입니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1: 역시 8월 11일 됐습니다.
0: 네.
1: 이제 그 장당한 건데. 덕딱딱기 덕딱구다 다다다당딱쿡딱구다 감주로다 이거 장단 똑같습니다. 한번 알만한가 이 노래로 가봅시다.

0: 잘 배웠습니다. 저번에 홍고희 선생님이 한탁을 해줬죠.
1: 네.
0: 네. 근데 좀 속도 조금만 늦춥시다. 자, 감주로다. 이런데 우리 그 전업을 한다면 또 우리 서도 목돌미 옛날에는 감주로다. 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하기 바쁘다는데 그래서 그냥 감주로다. 다. 감, 이 방송하고 목에다 힘주죠. 감주로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모내기 돌격수흔해 이 감주도 힘이 나네 인삼주 불로주 그 맛이 좋다 이런 데다 인삼주 불로주 그 맛이 좋다 여기다 그 맛이 좋다 여기 해보시죠. 인삼주

아, 시원컬컬에서 강조 시원컬컬 마시고 또 한 뱀이 넘어가자. 시원컬컬 컬컬 시원컬컬 똑같은데 컬컬한 감주가 시원컬컬 여기다 강조해 주라고 합니다.

소련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서부터 요 앞에 화살재라는 생각. 연창 이렇게 보는 시원 걸까 시시 한번 먹는데 시원 걸까 여기서부터 예, 다시 한번 시 애행의 시작 마스 불에 나온다 시원 걸 걸 감주로다.

0: 가자.
1: 예, 그게 다 주말만 제 쿵쟁이여 따 댄쇼 에헤헤야 시원컬 예 거래야 거기 탁 주머니 요 동그라만에 저 여기다 소리 열어봤다 야 시원컬 열어야 시 시원하지 시 아이 시원하다는데 에헤헤야 웃음에서 썩 드셔 썩 드셔 그 소리를 눈을 바라만다 소리 내는 소리가 눈을 나간다고 생각 시작 웃으셔.

0: 네, 거기 마지막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반복한 다음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1: 좋다.
2: 좋다.
0: 그래서 8분의 10이면 다 좋다.
3: 어떻습니까?
0: 그렇게 해볼까요?
3: 예.
0: 예, 좋다를 엽시다. 이번에 또 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다.
3: 아니요. 시간이 꽤 있습니다.
0: 계속 오늘
3: 꽤 있어요. 계속.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0: 네. 3주 우리 오 선생님 또 한 번씩 해볼까요?
4: 네.
0: 오 선생님과 함께 인상할까요?
1: 좋아요. 네.
0: 그 부른 부분을 같이 해주세요.
1: 예.
0: 아빠야, 행해야 시 이거지 다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두개 다 화살에서 시 두개는 계속 그 이 소리가 그 퉁도에서 소리가 뿍 빼서 저기 나가만 있는 행해야 시시 시원컬 그 우리 상호를 던져도 이기는 끈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소리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시, 시원컬 이랍니다.
1: 시,
0: 시. 예. 자, 우리 요새 노래 들어봅시다.

0: 아들.
1: 감주로 다시 원걸 감주로 다시 원걸.

이렇게 놀다가 이제 예.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즐겁게 불러야 되지. 노래를 울며 부르면 안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뭐 방법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에헤야 에헤 이거 들면 야관 열기입니다. 에헤야 시 갈라가다 시에서 소리가 나갑니다. 시 우는 소리처럼.

0: 그냥 썼다 하지 말고 썼다 웃으면서 썼다 예. 맞습니다.
1: 뭔데서 이거 던지는 식이죠?
0: 꼭 그렇게
1: 네, 뭔데서 꼭 이걸 훌 던지는
0: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데 소리가 어떤 데는 이코할 때 없잖아. 소리가 아하 뭐 어딜가 이코하겠어. 머물러 부르는데 몸에 우리 부에 있잖아. 요 허리
1: 잔들라입니다. 허리
0: 예, 요 여기 허리 그 다음에 우리 쓰는 이기라지만 사실은 여기 두에 있잖아. 여기다 이코하라고 그 다음에 예엠부에다 이코하라고 정근이 한 번씩 다쳐서 그럼 이 줄이잖아 여기서 예엠과 여기서 에헤헤야 시 그래 시 아니잖아 시원 컬컬 마시고 또한 뱀이 넘어가자 그냥 그 예, 예. 둘이 이코하죠 예? 무슨 말을 잘하니까 우리 청량호도 다 알아듣는
1: 네.
0: 근데 노래는 한번 말해서 뭐 자꾸 생각하고 말한 거 생각하고 그다음 또 얘기해주고 그래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건 한 순간에 배우면 다 천재지.
1: 단호구나.
0: 우리 장 선생님도 그럼 가수 됐지.
1: 아니 장 선생님 노래를.
2: 아니 못해. 원래
1: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2: 원래 목소리가 안 돼요.
1: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아, 예. 굉장히 궁금해요.
0: 좋아요. 뭐 건반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면 저희들은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1: 예. 아유 어느 순간 제가 꼭 장 선생님 노래를 한번
2: 부탁
0: 노래방 갑시다.
1: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은 뭐 두 절은 아니어서 1절, 2절.
0: 어느 노래 할까요?
1: 아니 그 이제 시원 컬컬 감출어서
0: 시원 컬컬 갑시다.
1: 이 앞줄에서 한번 하고 뒷줄에서 한번
0: 하면 걸상에서 네. 이렇게 앞에 그래서 이래야 되게 그래갖고 방송에 나오면 에에에 한다 에.

0: 시. 예,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만 게 아니라 그 건강에 시. 시. 방향은 앞에 시. 예. 자, 시부.
1: 자.
0: 웃으면서 해. 쿵짠짠쿵.

0: 아니 노래 부르시고 나서 왜 박수를 안 쳐요? 예, 잘 부르셨잖아요. 아 그럼 아 어떻게 아셨습니까?
1: 됐으니까
0: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너무 짧아요.
1: 자꾸 짧을까?
0: 그러니까요.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간부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반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 수고했습니다.
0: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지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조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이것은 모두 폐경락과 직접 심장경락이 연대성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데요. 특히 심폐를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일종 특수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에서는 심폐를 심하다 이러면 한계 학설 부분에 속합니다. 한계 리론과 림상이 결합된 이런 한계 큰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를 심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가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이 마르면 당뇨인가 입이 쓰게 되면 단순 내가 담낭에만 문제 있는가 이렇게 단순 치료만 해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심장치료 이 가운데서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상술한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네, 지금 우리가 초운 청심환이 뭐 거의 어떤 먹은 지 한 넉 달 거의 된 넉 달 다시 달 거의 된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네,
1: 어떠세요?
2: 지금 뭐 들어오니까 내일 이 뒷잔들이 계속 하고 심저통이 심했습니다.
1: 아, 예.
2: 예, 근데 지금 고등생도 없으시고 또 보통은 입이 너무 쓰고받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나
1: 아.
2: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런 이렇게 여름 먹어 그런
1: 아, 예, 떠났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2: 이약 예. 예, 근데 이약 먹고 나중에 이약 먹은데 그간에 당량을 많이 먹었단 말이다. 이약 먹은 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1: 심폐를 심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
2: 어, 기억이 좀 더 불어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보니까 자꾸 놀라기도 했습니다. 약간만 놀라기 지금 그 통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모두 심장병 증상이죠. 예.
2: 예, 기억나요. 예, 온몸이 또 붓겠습니다.
1: 예.
2: 붓겠는데,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날씨 흐리 날에 나는 절에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
1: 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2: 예, 근데 좀 이하고 먹고 나에, 어느 칼 이렇게 숨이 아예 차는가? 이 정도 것이 됐습니다.
1: 아,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왜 내 이렇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 좋아지셨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래서 내 중에 이 전체가 너무 좋고요. 그런데 또 발, 다리도 시려고, 이용 다리 지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성체도 없었으니까 내 좀 너무 좋아서 저리 아홉 달, 칠일 저리 배달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술한 증상들의 개선을 가져올 때 질을 보치려 하는 게 좋습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입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초운청심환 얻음에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예, 쓰고 지금 많은 지금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옛날에 잠은 해 못 잤습니다. 잠 못 자고 잠 자다가 이제 늦게 되게 되면 방전 채워놔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돼서 숨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돌아 넣어도 안 되고 예 이 땅 반듯하게 넣어도 안 되고 영 힘들었습니다 너무.
1: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또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밤에 예 넣어 사게 되게 되면 무슨 어떻게 돼 꿈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행패없이 옵니다, 그죠?
1: 예, 예.
3: 막, 이제 되게 되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무슨 소주만 나도 제 가닥 또, 예, 또, 이상하게 깊은 잠 못 써.
1: 깊은 잠 못 써, 예, 예.
3: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먹음에부터 예, 잠 잘 잤는데요. 푹 자게 되면 한 대여섯 시간씩 허리 잡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죠. 예, 심장과 내 혈관에 충족한 양이 그 영양 공급이 수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이 혈압이라는 게, 예, 그냥 어떻게 돼서 온도가 안 되고, 예, 올라갈 시기엔 쭉 올라가고, 내려갈 시기엔 내려가고 이랬는데, 지금 혈압은 예, 완전 온정 잘 되고, 그리고 혈압약은 예, 완전 지금 내, 여튼, 지방상에 한 대씩 실험해봤습니다.
1: 예.
3: 한 대세씩 아이 먹어봐도 아무 일도 없을 때다.
1: 심장병이 치료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죠.
3: 예, 혈압약도 어떻냐, 예, 이제부터는 떼려서입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면 혈압약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예, 네. 그리고 자꾸만 숨이 너무 차고, 예, 조금 나가 걷게 되면 힘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뭐 나가서 아무 계속 돌고 걸어 많이 댕겨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이약 쓰고 난 지금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좀 이 약을 구두를 그냥 좀 오래 쓰려고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홉과 오늘도 대답받기 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알수는 제일 최저는 그 한 주머니 안에 수말 보송하고 차수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길게 복용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뭐 이미 15달 1년 3개월 복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중간에 끊었다 다시 시작할 때에 되면 이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는 이 차수를 조절하면서 복용하면 심장 때문에는 다른 건강에 이상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정원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미 심장병으로 지내 가슴이 누구도 숨차고 앉아도 숨차고 그리고 헐떡헐떡거리고 목이 가랑가랑거리고 이발 쓰겁고 쓰겁다 못해 정말 고쳐와지 그래서 집은 얼남이 하나 쓰는 거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
1: 그것도 큰일이죠. 예, 예.
4: 한 번씩 그저 그래 닦고도 10분에 한 번씩 닦아도 냄새 지내놔서요. 이거 어찌겠는가 하루를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좋은 점심만 쓰고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그럼요.
4: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대단하죠.
4: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도 이거 들고 지 않고 쓰길래서 또 아홉가 배달했어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4: 쓰자, 그러면.
1: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33-9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방원청 시간 제가 쓰고 지금 예, 좋아서 예. 요, 이 관심병도 있고 신경계색인데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5: 예, 우리 친구이 당열 안에서 지금 예, 예 심장 두자로 두드렸단다.
1: 예.
5: 예, 이전 연지 한 2년 됐는데 지금 또 요즘 들어와 심장 붙이고 좀 숨도 차고 어쨌든 좀 불편하단다.
1: 예, 당뇨병 환자가 심장병하고는 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개였다면 예, 또 드신 그게 끝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보수적인 치료 방법 질량 견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5: 그래 이거 대놓으시게 되죠. 예?
1: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운어 필요합니다.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셨거나 이런 분들 예.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두드렸다 하게 되면 두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 그보다 쏙 배수로 더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건 방법이 아닌 방법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좋기는 보수료법으로서 제 관상동맥을 지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청심환입니다.
5: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러면 예, 배달받아서리 쓰겠다는 길입니다. 지금 심장이 불편해 죽겠다며.
1: 빨리 쓰라 하셔. 그분은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예.
5: 예, 삼삼에 다섯 개 오버입니다. 예.
1: 그럼요, 맞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유물이 안 되죠. 색도 있고, 심장이 물도 타고, 남이 또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좀 좋은 청심만 좀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6: 지금 망하신, 나사신이 알긴답니다, 지금.
1: 아, 그래.
6: 예. 예. 저 이번에 뭐, 약 아홉 가구 좀 배달받아, 올해 좀 계속 쓰겠다고 그래요.
1: 어, 집에 어머님이나 하게 되면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병 때문에 이미 한동안 앓으셨다면, 이 제품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잘 맞습니다. 예, 예.
6: 예, 예. 오늘 좀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는데.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나도 저기, 좋은 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7: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녁이게 되면 숨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아, 예.
7: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7: 예,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심률도 저기 80을 정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장대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요.
1: 예.
7: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찬 게 많이 났으니까, 층계로 올라갈 때에도, 그 전에 몇 번씩 샜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7: 예, 예. 그래서 이게, 내게는 상당히 이게, 맞는 이야기 됐어요.
1: 그렇죠.
7: 또, 주문해서 많이 쓰다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세요.
7: 한계 치료될 때까지.
1: 예,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예. 놓고 쓰시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부작용이 없어 놓으니까, 내 먹었던가 예. 안 먹었던가 이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서 편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 쓰시기 바랍니다.
7: 예, 많이 쓰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7: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소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아주 명품에 속하는 이런 다시 말하자면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리스도 있는데요.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명처방 명효과를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 하면 지금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염증이 생겼는가 하면 바이러스성 염증입니다. 우리 보통 감기는 병독성 감기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병독이 심장 근육에 감염을 가져와서 이때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건 젊은이들 가운데서 4, 50대 초반, 40대 후반 여기에서도 이런 그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노년에 들어와서는 또 한데 아무튼 맥이 똑 떨어집니다. 다리에 완전히 맥이 풀려서 다리에다 천근, 만근, 쇳덩어리를 달아맨 것처럼 맥이 떨어지는데 그런 심근염이 있는 분들한테도 필요합니다. 심부인 물이 찼거나 혹은 또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대체적으로서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 그 외에 협심증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화 범위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6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특히 그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베탈라고라는 걸 평생 드시는 약 가운데 한 가지로서 드시게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베탈라고는 심혈을 늦게 하는 효과를 심지어 40m 차까지 가는 이런 분들은 베탈라고 알수를 조절하고 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혈이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는 늦게 때 40m 차 빨리 뛰어서 100, 20, 30차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맥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신저통이라 하게 되면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끌거지 아파납니다. 이걸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고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것은 관상동맥이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고 중하게 막, 중도 두 사이 이럴 때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는데 중도로,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하라 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 끝이 아닙니다. 주자는 일단 하게 되면 MRI 같은 건 절대 다른 병 때문에 뭐 우리 내 몸에 금속 같은 거 연다 할지라도 MRI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좋은 방법 가운데서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보온 제품을 적극적으로 복용하는데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고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서입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4%,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관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가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중략 조제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력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략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략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됐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종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 생산 작업장, 원격 감측 봉사 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0: 준공 다른 사람
1: 전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

탄핵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니엄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진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마리 사양장을 늘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분기를 돌아보면 공업작업장의 지능제조부터 향촌특색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관광 분야의 경영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장성, 공업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미학을 핵심 리니엄으로 자연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인솔, 다점연동, 전역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조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연변 예룡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룡기동차평가위원회사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룡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으로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 진지로 됐습니다. 1.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천

1,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대 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군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깊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상강중이 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장약 심리방 특별감사 이벤트 우대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는 분들 이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두 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7달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드린다 할 때 한 과기 가격이 210원이 됩니다. 2,27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36과를 사시면 이번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에만 330원짜리 번약 4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개월 드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한 과기 가격이 178원이 되고 6,07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시거나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시면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환자분들 전화와 문의하는데 중약으로 된 호시하는 이런 약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빨리 되게 해서 압력을 가해서 빨리 혈전을 쫙 밀어내가는 가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해답해 드립시다. 이 혈관 안에는 혈전도 있고 또 방콸도 있습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응고돼가지고 형성된 덩어리입니다. 쇠콸을 말하죠. 그리고 방콸은 동맥의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물질이 혈관 내벽에 쌓여가지고 형성된 딱딱한 이런 덩어리입니다. 이 플라크는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죠. 이미 형성된 이런 혈전하고 딱딱한 이 덩어리들을 혈액순환이 빨리 되게 한다 해서 내보낼 수 절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미 형성된 이런 혈전하고 딱딱한 덩어리들을 내보내려면 먼저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서 노폐물하고 독소를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되죠.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9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혈질을 내려주는 내려준다. 그 가운데서 서상이 야생약재 서홍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혈질을 내려주는 데서 제일 좋은 성분인데 혈질을 내려주는 데 왕입니다. 그다음 혈전을 녹여주는 성분인 지룡하고 우슬 서홍화가 들어갔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0: 있는 성분인 소목하고 당귀, 소홍하고 청공,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바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시혈증까지 녹여주면서 치료해주고 있고,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가 소분자 중약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혈전이랑 빵과를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킨 다음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체외로 이렇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형성된 이미 형성된 혈전하고 빵과를 내보낼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한 가지 자문 합시다.
0: 예, 말씀하십시오. 예,
2: 이 수방호흡제 전환 내 친구의 소개를 듣고서 살려고 하는데.
0: 예.
2: 내성화 놓고 본다 할 때 내가 이거 조버하고 저 빵 차이가 몇십년 된다. 도전은 약을 많이 먹고 이랬는데.
0: 예.
2: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이 약이 좋다니까. 이 약을 먹어서 어떻게 했는가 해서 자문하.
0: 우리 약은 심장병 중에서 제일 띵지약입니다. 어찌 그런가? 이게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약과기 치료범에 씌어있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쪼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게 다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인 증사인데, 이런 그 쪼보나 방산을 치료하는 데서는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손님한테 예, 권장드립니다. 예.
2: 예, 예.
0: 예.
2: 그리고 저, 한 가지네. 제가 손발이 차단 말은, 내 겨울에는 장갑을 안만 두꺼운 것 깨도 손 찬 거 해결을 아이 되니까.
0: 손발이 차고 이런 거는 온 몸에 피가 적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아이 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렇게 찰 수도 있고, 음양평형이 안 잡아지기 때문에 또 이를 찰 수도 있는데, 예, 이, 우리 약은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해주면서 치료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딱 그 약과기 치료범에 씌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 약이기 때문에 딱 소리 나는 약입니다. 예.
2: 예.
0: 예. 추천드립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예, 몹시 아파서, 나 여러 가지 병원 댕기면서 많이 그런 이 약도 써보고, 어떤 사람은 신경을 나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입니까? 까위 하다면서, 그래, 어떤 사람 파킨슨병 이걸로도 또 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난 주로 뭐 그런가 뭐 걸음걸이가 막가지 않단 말입니다. 어디 뭐 비틀거리거나 이럴 텐데 먼 데를 못 가고 조금 내 걸음을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발이 나아요 또 걸림에 나아요 라고 이렇게 거세. 그런데 내 먼저 이 약을 선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체 막힌 것을 녹여주고
0: 예, 흘러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예,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줍니다.
3: 예, 녹여주고 통화주고 예. 신경세포로 활성화시킨다 하니까
0: 예, 맞습니다.
3: 마음이 다스려서 예, 사사연대 연말에 그때 활동하면서 한 달치를 먼저 활동하면 늦게 해서 좀 파는 게 있을 때
0: 그래서
3: 치료했는데 한 달이 이제 딱 한 달치를 먹었습니다.
0: 예.
3: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어떤 날엔 좀 별로 어떨 때는 내절로 좀 조절했어요.
0: 예.
3: 이제 딱 한 달치를 먹었는데 무슨 효과 있는가 뭐 이 고름이 잘 된다.
0: 아 예. 예. 고름이 잘.
3: 나이 가서 예 뭔데 뭐 어디 무슨 아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아프진 않은데 잘 나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허리 아프고 좀 허리 구부리고 이래. 이랬는데 이 약을 이제서 먹었는데 감각이 알긴다 말입니다.
0: 예. 한 달 잡쌌는데.
3: 예. 다리가 말을 잘 듣고 다리에 힘이 오고.
0: 예.
3: 그래요. 먼저도 우리 동미 이랬다. 운이 많이 나사졌다. 다리 걸른 거 보니까 낫구나. 이랬는데 운이 많이 났다. 그래. 무슨 약을 먹은 게 이래 났다. 이렇게 말했다. 활동 지금 좋다는데 아무래도 내 이거 좀 더 먹어보자고 소리
0: 이번에 예. 이제 예. 한 달 딱 쓰고 그게 돼.

0: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딱, 예.
1: 예, 예. 예 계속. 시간이.
0: 맞습니다.
1: 또 먹어야 오래. 그래, 앞으로는 예. 어떻게 돼, 더 무슨 어떻게 좋게 되든지. 어쨌든 이야기 내게는 신심이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야기 정말이 좋습니다. 우리 남편 중풍이 걸려가지고 저를 수상 고상했습니다.
0: 예.
3: 의자가 전립서 있고 그다음에 몸을 바로 쓰지 못해서 걸음걸이 중거리고 밥은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이랬댔습니다.
0: 아, 예.
3: 병원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주문했다 나갔다고 이래도 하서리에 그래서 어제는 그저 병신대 그렇게 살겠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고 이러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 영감이 그 방송한 것도 된 게 이야기 속했다고 이거 먹어보겠다 해서 딱 그랬는데 아 이야기 쓰니까 나 정말 지금 많이 좋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던 게 석달 넉달 다섯 여섯 일곱 야지다 했으니까 내 혈압이 아무 것도 있습니다.
0: 아 이 그만한 정도 되면 우리 띠
3: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4가지 먹어야 되는데 근데 혈압약 평생 먹던 게 한 20, 30년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혈압약 안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전세 밤에 섭외는 따라서 밤은 못 자고 뒤팔랑 내팔랑 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밥은 못 먹어서 그것도 싹 말라서 휙휙 거리던 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활동 그릇 나 댕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러 다닙니다.
0: 예.
3: 예,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 예. 그런 저기나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신경질이나 많고 밥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얼음지나고 이래 된 게 지금 똘똘해져서 오늘도 지금도 거기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예.
0: 아, 좋은 일이죠. 예.
3: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기. 그 안짜 이야기 원래 사람이 안 여기 사람이 안짜게 약 먹고 안짜게 사람이 여기 연변에 약 먹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0: 이거의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야생약재이기 때문에 예, 이 약이 그렇게 효과를 잘 보는 게입니다. 야생약재로 네, 만들었어요.
3: 예, 확실히 똘똘합니다. 이 약이 정말 똑똑합니다. 낫게 할까. 예.
0: 예.
3: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배달받아 왔습니다. 활동 좋을 때. 근데 우리 지금 부신데 그 언니 한 언니 그 남편이 이렇게 신경통 고혈압이랍니다. 자꾸 혈압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해질 한다며 이랬지다. 여기저기
0: 예.
3: 사람 올빠나고 얘 좀 멍해지고 얘 밥도 잘 해먹고 자꾸 신경질 쓰고 이랬답니다. 이런 사람 써도 됩니까? 뭐가 달랍니다.
0: 그런 사람들이 써서 좋은 약입니다. 예. 일단 그 이게 신경성 고혈압이라는데 신경성이라는 게 앞이 붙으면은 이 치료가 잘 해야 됩니다. 원래 특히는 이게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또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잘 치료해야 됩니다. 원래 그러나 이 장약 심리방이 어떤 약입니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죠. 예. 그리고 수복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줘가지고 또 신경전달을 또 제대로 해주고 예. 또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 요거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약은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또 그 신경을 또 강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랑 청궁이랑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은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고요. 예, 그리고 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압이 낮다 높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치료작용이 좋고 신경질도 많고 그렇다 제코모임까 예. 이런 분들이 신경성으로도 그렇지만 또 심장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예. 또 그 예, 신경질도 많이 나옵니다. 예. 조급증도 많이 나고 그래글래 결부해서 이렇게 쓰면은 아주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장약심리방 추천드립니다. 예.
3: 예, 예. 그 사람이 예, 된다 선생님 된다니까
0: 배달받겠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 장약을 예, 어서는 선주에 2년이 넘어 되는데 예,
1: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사선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여덟 달 만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내 경색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머리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소리 나고 말하거나 또 웃을 때도 얼굴이 당겨워서 예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예.
0: 예.
1: 약을 예 두 달 먹은 후부터 예 좋아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0: 아, 예.
1: 머리 예 어지럼증이도 예 아이 나고 예 그래 어지럼증이도 아이 나고 예 많이 이게 예 좋아졌다 말입니다.
0: 예.
1: 그런데 예 단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검사 한 게 예 혈제 혈당 혈압이 예 다 정상으로 나왔대니까.
0: 아, 예 좋은 일이죠.
1: 예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예 우리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는 예 우리는 둘이 먹으니까 36가도 예 배달 받아 왔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예.
1: 예 우리 우집 할머니 예, 내가 예. 이렇게 예 좋아진 것을 보고 예 물어보자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가고.
0: 예.
1: 그러니까 나는 예 4,500m의 이런 이상 되는 서장약 이게 장약을 먹고 이렇게 예 엄청 좋아졌다고 소리 예 말했습니다.
0: 이상한
1: 약이 없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예 병원약이 예, 심근경색약을 예 먹고 있는데 예 효과 하나도 없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예 아재 먹는 약을 예 내가 먹어도 되겠는가 예 물어봐 달라니까.
0: 아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예 심장이 산소하고 영양을 날라다 주는 이 관상동맥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심근허혈기사입니다. 예. 혈류가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근이 썩는 이런 병이죠.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먼저 옵니다. 예. 예.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 인데 사실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아주 희소하죠. 예. 예, 이 심근경색 진단을 이런 받은 분들 이 장약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발작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죠. 예. 예, 저희가 지금 장약심리방을 설명드리면서 이 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띵지약이라고 자수 강의 드리고 있지 않을까. 예? 정말 이게 지지약을 몇 개씩 넣은 분들이거나 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이 관상동맥이 70% 내지 75% 이상이 막힌 분들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장약 심리방이 둘도 없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주위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작해서 돌아가는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정말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보면은 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이 급성 심근경색이 지금 발작했을 때 응급치료 이런 성공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중국 지금 이 미국에서는 100명이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으로 들어왔다면 20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이 만 명이 들어와서 예, 한 명이 딱 산다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중한 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를 우리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 진단을 받았고 받았는데 아주 그 심하게 아프다거나 또 본인이 급성 어디 심근경색이 온 걸 모르고 또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관심병 이 급성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한다고는 쓰여 있습니다. 예. 심근경색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급성으로 이 심근경색이 발작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심근경색이 왔다면은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
4: 장양식 내방을 먹은 지 어느 한 2년 거의 된다.
0: 예.
4: 그런데 먹기 전에 난 그때 고혈압 환자입니다. 한 3, 40년 동안 그 혈압약 먹으면서 해 먹고 정말 신경 쓰면서 혈압약을 깨달아 해서 알게 된 게 이 약을 먹고 소리에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가서 막 이게 혈압약을 알게 좋은 약이 됐어요. 먹는 데서 많은 게 아니라 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약을 딱 받으면 혈압약을 떼도 되니까 이 약만 먹고
0: 예, 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정도면 예.
4: 그래서 지금 시면에서 이 혈압약 떼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만
0: 맞습니다.
4: 예. 혈압약 아예 못 가지고 왜 어떻게 신경을 안 쓸까 얼마나 전수병이 길에
0: 그렇지
4: 다른 데 자꾸 반복 이 약은 반복이 없습니다.
0: 예 맞습니다.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지고 야생약제고 또 오염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발이 그렇게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제라서 오염이 안 된 이런 약이고
4: 해발 높은 데서 숙성된 야생약제라도 그런
0: 예 그렇죠.
4: 그리고 난 또 신경여생하고 인생이 있어서 입병이 발작한다 하면서 앞뒤 가슴 절절히 아프고 그래서 발 떨어지면 또 가슴을 꽉 눌러놓은 것처럼 땀 빨간 흘리면 그래서 그저 바빠서 그곳에 불려서 병원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입을 하던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야생약에 다르긴 다른 서장약이지.
0: 서장약이 다르긴 다르지요. 해발이 얼마나 없습니까? 이 약은
4: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이 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이 약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 분도의 이병 저병 여러 가지 시작도 있어 신경이 약간 있고 그래서 이어보기 하고 좋다면 많이 살아야지 생명시간 가사를 받아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계속 먹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예, 한 가지 문화권 우리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우리 집에 가랑이 장기 놀러 옵니다. 장기 놀러 오는데 그냥 위에 위협 입고 위에 양이 있고 일어나서 그냥 위에 배가 붓고 이렇게 어쨌거나 시커물이 올라오고 그냥 위가 아프단다. 그래서 위도 쓰리게 위에 양 위 쓰린다.
0: 맞습니다.
4: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예, 위에 염증이 있고 위에 배도 또 붓기고 시커물도 올라오고 위에 양도 있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약에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이거 배합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고 또 위에 뼈가 붓긴다거나 또 이 그 또 소홍화하고 또 당귀 이렇게 이런 배합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순환이 또 아주 잘 되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위 상처가 생긴 이런 주변의 위점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서 위가 궤양이 생긴 부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맞는 약입니다. 쓰십시오, 이 약을.
4: 예, 요즘 지금 듣습니다.
0: 예. 예, 아버지.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2417979번. 예.
0: 예, 맞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장기적으로 써도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지금 생산해 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위원회에서 림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는데 이 장약 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환자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중약으로 된 약이고 또 약과기 치료 범위에 기를 조절해 주면서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이고 중풍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라고 똑똑히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기가 넘쳐나서 역작용을 할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중이는 약을 배합할 때 음양 평형을 시켜주면서 과학적으로 약 성분들을 배합하고 중이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배합하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게 해서 심장 혈관도 터지게 만들고 뇌혈관도 터지게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약과기 치료 범위를 보면은 어떤 병을 치료를 한다는 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범위를 존중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이 심리 해방을 보면은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해발이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명력도 이렇게 강할 뿐만 아니라 산소 저장량이가 또 아주 대단한 이런 약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쓴다 할 때 아주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 지역은 해발이 하도 높기 때문에 오염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약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약이라면은 우리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약을 소개해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뇌위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 뇌위축이라 할 때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위축은 노화 과정 중에서 그 누구나 아주 근심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죠. 이 뇌위축을 일반로 백성들은 치매라고 하는데 이학적으로는 그 뇌위축 혹은 알츠하이머라고도 말합니다. 중의는 그 노년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대뇌 해마체가 기억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6: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 곁에 둔 것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연히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건 꼭 내 곁에 두자고 선택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오래된 일기장, 늘 손이 가는 컵, 아니면 특별한 기억 하나까지도. 자, 오늘은요,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내 곁에 붙잡아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0: 전문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네, 오늘은 미국 데스밸리 사막 깊은 곳에 숨겨진 과학자들을 100년 동안 골치 아프게 만든 기적 같은 자연현상인 움직이는 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나 나아가는 돌들이 사람도 바람도 없이 제멋대로 사막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불구불한 길을 남기는 이 현상은 한때 초자연적인 힘으로까지 의심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는 북미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으로 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아주 척박한 불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 레이스트랙 플랴라는 이 마르고 단단한 호수 바닥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수백 개의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각 돌들마다 길게 꼬불꼬불한 자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돌이 스스로 걸어간 흔적처럼 보입니다. 1915년 지질학자 조지프가 처음 이곳을 조사하면서 이 신비한 현상이 학계 알려졌습니다. 돌의 크기는 주먹만한 것부터 무게 300kg이 넘는 거대한 암석까지 다양했고 이동 거리도 수백 메터에서 수십 메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요, 돌의 이동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은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꺾었고, 어떤 것은 S자를 그렸으며, 심지어 나란히 있던 두 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960년대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GPS로 추적했지만,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이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돌들은 오직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는 강풍설이었습니다. 데스밸리에는 겨울철 시속 8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무거운 돌을 밀려면 훨씬 더 강한 바람이 필요한데 그런 바람이 불면 돌이 아니라 모래가 날아가 버린다는 점, 그리고 바람은 직선으로만 일기 때문에 S자 곡선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얼음 부력설이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이 호수 바닥에 얕은 물이 고이고 얼음이 오는데 이 얼음이 돌을 감싼 후 바람에 밀려서 돌이 함께 움직인다는 가설입니다. 이 설명은 S자 곡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작 얼음이 돌을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위적 조작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돌을 옮기고 자국을 만들었다고 의심했지만 호수 바닥이 너무 넓고 돌이 너무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요, 2011년 미국 지질조사국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공동연구진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는데요. 그들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정밀 GPS를 설치하고 기상관측소를 세워 바람과 온도, 습도를 초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인내 끝에 2013년 12월 20일에 드디어 그 순간을 포착했답니다. 연구진이 밝히는 비밀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호수 바닥에 물이 고여야 합니다. 수심은 불과 0.5에서 2cm로 돌이 잠길 정도는 아니되 얼음이 얼 수 있는 아주 얇은 층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 얇은 물이 얼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음의 두께였답니다. 너무 두꺼우면 돌이 얼음과 함께 붙지 않고 너무 얇으면 돌을 밀 수 없었죠. 최적의 두께는 불과 3에서 8mm였습니다. 셋째, 시속 3에서 8km의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이 바람이 얼음판을 밀고 얼음판에 붙은 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은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그것도 몇 시간 남짓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수십 년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던 거죠. 연구진은요, 이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인공호수 바닥에 돌을 놓고 물을 붓고 얼린 뒤 약한 바람을 불어보자 돌이 움직였다고 하네요. S자 곡선도 직각 꺾임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모두 가능했습니다. 2014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100년간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이 돌들은 결국 초자연적인 존재도 외계인의 장난도 아니었죠. 그것은 물과 얼음과 바람이 가장 평범한 자연의 힘이 극도로 희귀한 조건에서 빚어낸 경이로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곳을 특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답니다. 관광객들은 돌을 만지거나 자국을 훼손할 수 없으며 오직 눈으로만 이 신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돌들은 여전히 호수 바닥에 누워서 가끔씩 찾아오는 겨울밤이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길을 떠납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신비한 존재가 많지만 그 신비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인내와 호기심, 그리고 과학적 탐구정신이 있다면 그 가장 이상한 현상조차도 자연의 법칙 안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놀라운 건축, 바로 파로스 성내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두운 밤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안전한 항도를 알려주는 등대는 선원들에게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등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등대는 먼 곳까지 항해하는 배가 없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에는 등대가 없었을 것이 틀림없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파로스 섬의 등대가 바로 그 시초라고 합니다.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280년 무렵 애굽의 알렉산드라 항구 앞에 있는 작은 파로스 섬에 세워졌습니다. 그 존재는 오랫동안 전설처럼만 전해 내려오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해저 고고학 발굴팀이 애굽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탐험에 나섰고 그해 가을 아부키르 해안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해저 7m 깊이 바닷속에서 파로스 등대 일부로 보이는 여러 유물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4.5m, 무게 12톤에 달하는 거대한 이시스 여신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신상은 등대의 꼭대기 부분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시스는 고대 애굽에서 남편 오시리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숭배받던 위대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로스 등대는 왜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실로 놀랍습니다. 등대가 서 있는 파로스 섬은 알렉산드리아와 무려 1km나 되는 긴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등대의 높이는 무려 135m에 달했으며

날 수 있었는지는 오늘날에도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등대는 모두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층은 사각형, 가운데층은 팔각형, 맨 우층은 원통형으로 지어져 있으며 등대 안쪽으로는 라선형의 완만한 경사실이 맨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길이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였다는 사실인데 덕분에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등대우로 오르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시스 여신상은 바로 이 길이 끝나는 옥탑우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등대는 과연 어떤 연료를 이용하여 그렇게 먼 곳까지 밝히는 강한 빛을 만들었을까요? 근대 들어서는 등대에서 나무나 석탄 같은 연료를 태워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료들은 강한 불빛을 내는 대신 엄청난 양의 검은 그을림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을음은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유리창을 금세 검게 만들어버렸고 등대 역할이 큰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는 생선기름이나 식물성 기름 등 비교적 연기가 적은 무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전에 고대 등대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그토록 강한 빛을 만들어냈는지는 그 기술적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로스 등대는 그 웅장한 자태를 수백 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00년대 들어선 후로 격렬한 전쟁 속에서 등대의 주요 부분이 크게 파괴됐고 결국 등대 본래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후 이 건축물은 등대 대신 궁전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00년대 들어서면서 애굽 지역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그 외부의 웅장한 모습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바닷속에 잠긴 유물들을 통해서만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누구를 또는 무엇을 자발적으로 곁에 두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요, 가벼운 것도 있고 평생을 함께할 무거운 선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내 곁에 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 선택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해준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소중한 그런 인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한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의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이라는

0: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은 다만 영질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예, 이 치료가 있음을 해서 현대의학상에 좀 치료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에 예,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 가지 병 치료에 다 적응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리 질환에 가장 파악이 있다고 하니까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영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 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질환 하면 주로 여주간판 탈출 또는 주간 협착을 위주로 해서 허리 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현대병원에서는 이 허리 질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 치료는 예,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예,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 여기에 꼭 분명히 예, 설명드릴 것은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예, 검사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당검사 그리고 심전도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검사비도 부담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사설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또 일부 환자의 그 약물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주로 기력이 많이 부족해서 퇴화된 세포가 재생될 수 없는 이런 조건하에서는 그 어떤 치료받아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력을 돕고 혈을 돕는 예, 이런 그 중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환자는 실제 보면 대략 10명 중 1명 정도 예,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예, 그 현대병원에 예, 이번 허리 치료 예, 무료로 해드리는데 예,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265-2120에 예, 265-2120입니다. 예, 먼저 예약을 하시고 예,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는 어떤 작용하는가? 예, 주사라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사는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약물입니다. 예, 어떤 약물을 어떻게 배합해서 주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현대병원의 부강주사의 약물은 대개적으로 한 10여 종이 되는데 이 10여 종의 약물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떤 약물은 증가도 하고 또 어떤 약물은 감소도 하면서 환자 실제 상태에 따라서 배합을 해서 주사 즉석에 배합합니다. 이렇게 배합한 다음 근육에 혹은 주위한 혈자리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예, 주사하면 어떤 작용하는가? 예, 이 주사액이 인체 조직에 주입되면 신체 내에 있는 미분화 줄기 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유인됩니다. 이 줄기 세포들은 다재다능하고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세포, 뼈세포, 연골세포 등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발전하여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 부강주사료법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예, 이 세포 세포가 여러 가지로 재생함을 해서 잘 치료되지 않는 특이 퇴행성 질환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특별히 허리 질환 하면 허리에는 질병이 뭐 단순한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허리 삐끗한 근육이나 인대 손상으로부터 주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혹은 척추뼈 마디가 서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혹시 또 어떤 환자들은 척추에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시집이 아재에 연세 많습니다.
0: 네.
2: 몇 달 전이
0: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2: 연세 87입니다.
0: 예.
2: 그런데 뭐 근데 여기 이거 갑상선이라는가 여기 목이 볼록하게 들어간
0: 갑상선이
2: 예, 거기 알이 있었는데 알이 불쌍히 영 커진다. 다시 된 다 외국 가고 없지. 우리 아래 집에서 삽니다.
0: 예.
2: 커질까나에 연수적은 내 모습 같단 말인가.
0: 예.
2: 그래서 연세만 해서 수술 못한 데서 집어 왔습니다.
0: 예.
2: 수술 지나 커져서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미관리원장 뒤를 갔다 하면서 나도 치료한 데 썼다면 혹시 미관리원장 뒤 갔다 만다.
0: 예.
2: 무광수 사맞고 침 놓고 한 게 그게 싹 한 저 달 썼는데 싹 떨어져 없습니다.
0: 예.
2: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가서 사람들 자꾸 따라한다 우리 아저 사람들 오는 사람들 간마다 그게 안 사는데 용산 소들 사람들 자기 잃어볼까요 자꾸 자랑하자니까 따라왔어. 내가
0: 그렇죠. 예.
2: 이제 따여 보니 허리 아프고 이 뭡니까 무릎피도 이 뭐 허리는 딱 뛰갔습니다.
0: 예, 허리 자꾸 앞으로 구부러듭니까?
2: 구부러들고 그다음 이 무릎피도 퇴행성 관절이 됐어요.
0: 예.
2: 떠올렸어요. 이게 아프답니다.
0: 예.
2: 허리는 무려 이 방석이 없습니다. 그 내 말했다면 허리는 무려를 치라고 다리는 돈 낸다가 돈 내도 이렇답네 이거 먹어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전차를 믿겠다며 또 내 치료한 게 이래볼까요 가겠다며 같이 내또 모습 갔다면 안돼.
0: 예.
2: 허리를 한번 무려로 하고 그 다음에
0: 예.
2: 무려로
0: 예.
2: 다리도 한번 무려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냈습니다.
0: 예.
2: 완을 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연세 있는 것도.
0: 예, 그렇죠. 이 병이 갖다 한 연세가 들어서 발생하는 병을 하니까 나이 들면 치료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 됩니다.
2: 예, 그래. 요즘에 올라옵니다.
0: 예.
2: 예, 매일 올라오면 지나서 이전에 밥이라 먹다 밥 먹다든지 밥을 내보면 자기들로 밥을 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도 내리네 모습 같다고 그랬다.
0: 예. 예. 가시기 전에는 꼭 265-2120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네,
3: 그 우리 이모부가 그 뭐니까 농촌에 있을 때 이렇게 옛날에 그 술기에서 술기 받았던 게다 소가 막 달아나서 허리 상해가지고 그때 고생하다 이제 나아졌으니까 이렇게 점점 더 그게 떼나가지고 방도에 허리 펴고 걸지도 못하고 하던 게 주머니 가서 이 그 뭔가 한 번 주사 맞은 게 그래도 좀 이렇게 낫은 게 많이 알긴 납니다.
0: 네, 한 번 치료했는데
3: 예. 예, 내일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그 낫을 때까지 치료받겠다고 그런 또 예약해달래서 내 전화드립니다.
0: 네. 한, 그, 한 번 치료받은 후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까?
3: 예, 예. 내일이면 열 이틀이면 열 이틀, 그 열 살이면 오라 하더랍니다.
0: 예. 예. 예. 예. 이제 한 번 치료에 좀 낫고 두 번 치료받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예, 구부동하고 재구재고 걸어 다니던 게 용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 그래 놓을까. 그 마을에서도 그 아바이네 그런 아바이네 여러 분이 돼가지고
0: 예, 나이 드시면 거진 예
3: 한다,
0: 나이 드신 분들이 거진 다 허리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다 노화로 인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은 누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예, 거진 예, 다 예. 문제 있습니다.
3: 아, 그 우리 이모부는 그 옛날에 술기에서 그래 놓으니까나 그래서 그런가.
0: 예, 그러지 않아도 위상 있는 사람도 물론 위상 없어도 허리 나이 들면 다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3: 나 사진 거 보면 그 좀 네. 봐보시겠다 하더라.
0: 네.
3: 나쁜 거 보면.
0: 그렇죠. 예.
3: 그럼 이제 예약해주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옆집 그런 저 이모가 이 대전 토지 이제 석 달 되는데 어째 좋은 병원이란 병원 된 게 점약도 먹고 야 주사도 맞고 땡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지네 고통스러워서 예. 그래도 언니 동이 나가서 들은 모양이다.
0: 네.
4: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어찌는가 그래 예약해달라 해서 그래 내가 전화 드리는 겁니다.
0: 네.
4: 고통스러워 형편없답니다. 밤잠도 못 잔다.
0: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이게 통증이 일반 통증이 아닙니다.
4: 예. 좀 알아본 사람이어야
0: 예.
4: 알지.
0: 예. 그런데 이게 다 몸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네. 병원을 다른 곳을 찾아가면 다 그저 아프면 지통제를 쓰는데 일반 지통제로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재발 잘하고 예, 재발 네. 잘합니다. 예. 예. 현대병원에 예, 특별히 그 좀 심한 통증, 대상포진, 3차 신경통 예, 예, 이런 병들에 예, 가스, 네. 치료하면 예, 지통의 효과가 빠른데 지통제 쓰지 않고도 치료합니다.
4: 네. 네, 우리 삼촌도 이 허리 아파서 그래 갔다 오던 게 두 번째 갔다 온 게 지내 즐거워 영 좋아합니다.
0: 네.
4: 또 한 야들에 있으면 또 가야 된다면서 세 번째 간단다.
0: 네.
4: 예, 영 즐거워합니다. 허리 다 아파지지 마음대로 돌아눕지 해놓거나 영 좋다면 즐거워합니다.
0: 네.
4: 그럼 그
0: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아, 집에 우리 생명부의 저, 이 허리에 그 구추가 생겼답니다.
0: 예.
5: 그래서 전번에 가서 저기, 그, 리관대 선생님이 그 주사요법 한번 맞았는데, 좀 애쓰기 괜찮다더라.
0: 예.
5: 예. 그러니까네 저 본인이 이제 좀 효과하니까네 한번 가서 지금 더 예약하자고. 예약을 예약하자고.
0: 그 골질 증식이라고 말하는데 척추뼈도 예. 노화되면서 이 원래 젊었을 때나 건강한 뼈에는 이런 문제 없는데 노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척추 신경관이 좁아짐을 해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이 좌골 신경 그 압박 증상이 나타납니다.
5: 네.
0: 예, 예.
5: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는 내시에 전화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대로 나가라는지.
0: 억지로 그래서 예. 예, 참고 견디라는 뜻인데
5: 그렇군요.
0: 예 그게 낫지도 않고 점점 더 하면 더 합니다. 그렇게 예. 어떻게 고통스럽게 예.
5: 그 젊은 걸 못 느끼니까 무슨 좀 어쩌다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5: 그럼 어떻게 그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 이 공짜를 아, 현대병원 사는데 그거 한번 가 배우라 그래 한번 맞았는데 그게 승이 좋을 거 아니에요.
0: 예.
5: 또 어떻게 이쪽에가 이래야 하나
0: 네.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5: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6: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행유지 것도 다 그렇지 못한다.
0: 허리 아파서, 예.
6: 네, 그래서 주머니 가서 한번 치료한 게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허리는 무슨 척추 협착증입니까?
6: 협착증은 이전에 무슨 일하다 타다가 부친 게인데 허리 구우지 못한다. 근데 허리 계속 흐르더랬습니다, 지금.
0: 네.
6: 제가 치료한 게 지금 많이 없어서 폐졌습니다, 지금.
0: 많이 폐졌습니까, 예.
6: 네. 그런데 우리 현님이도에 아내 철아버지 유선서의 정도에 아, 허리 구부러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내 효과 있을까 우리 현님도 데려가서 좀 치료하자 그랬다.
0: 네. 뭐 딱히 유선이라 하기보단 나이 드시면 다 이게 퇴행성 변화로서 예 예, 나이 드시면 피하기 어려운 병님들입니다. 이게 다 척추관 협착증 또는 추간판 탈출. 예, 그러니까 이런 병은 지금

0: 잘 해결이 안 돼서 모두 고생하는데 예, 현대병원 그 무료 치료 활동에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0: 네.
2: 예, 우리요 마을 근처에 사는 분인데 아바인데 골수암이 되겠는가 물어봐봐야 되겠습니다.
0: 골수암인데 암이 주로 그 어느 부위에 주로 생겼습니까?
2: 허리. 하고 신다 이러지.
0: 예, 원래 다른 부위에도 암이 없었습니까?
2: 없었단다. 그래서 벌써 골수암이 예비인데 암이 와서 병원에서 입에나 가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암의 얘기라는 게 얼굴이 하얗다며 이렇게.
0: 예. 어려운 병이네. 265-2120에 먼저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했으면 좋겠어요. 265-2120입니다.
2: 아, 2120이 아, 예. 예, 알려드렸습니다. 물어봐주세요,
0: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현재 병원에 저희 우리 언니가 지금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뼈가 아파가고 지금 인대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상기 받은 게 지금 예, 인간은 그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나쁘고 저거 났다며 인간 들고 밤에
0: 나왔습니다. 아, 예.
3: 아프던 게 예, 그래서 나도 지금 예, 우리 언니 들어서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허리 구부려서 나는 지금 짚고 다닙니다.
0: 네.
3: 이런 상황인데 우리 우려니 있던 일 가겠단다. 그러면 나를 같이 데려가겠대. 가는 걸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이게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 발생하는 허리 그 퇴행성 질환, 특히 척추관 협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병원을 가도 별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 그 265-2120에 먼저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예, 선생님 저 뭔가 우리 관례 선생님을 찾아서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렇게 좀 뭔가 저 이게 허리 진짜 아프고 예,
0: 예.
4: 무릎이 막 되게 시리면서를 이 발바닥에도 뭐 하늘길 같은 이런 감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0: 네.
4: 언제 많이 나갔습니다.
0: 몇 번 예. 치료 받았습니까?
4: 저 한 두 번 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4: 예. 예. 예. 예. 그래서
0: 두 번 치료 받은 게 많이 낫고 예 그렇구나. 보통 한 세 번 치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 전화하시고 찾으면
4: 예,
0: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현대병원에 예,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5: 허리 여수간판 탈출의 협상증이 와가지고서
0: 예.
5: 허리 다리 아프면서 걷기도 힘들고 내리 줄이 뻗치면서 그래요. 허리 너무 아파서 밤에 돌아도 못 누고 됐습니다.
0: 예.
5: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번 받은 게 받은 그날 전화부터 즉시 허리 안 아프게 전화기 편안히 잘 닿습니다.
0: 네.
5: 어떻게 그렇게 예, 정말 신성같이 잘하시는지 선생님이.
0: 네.
5: 그래 나서 예, 치료받고서 이렇게 허여가 좋으니까 우리 오빠도
0: 예.
5: 농촌에 있는데 농촌에서 일하니까 나이 이제는 연세 있고 해놓으니까 허리 아파서 허리 자꾸만 꼬부라들어서 그랬는데 내 이렇게 나사지는 거 보더만 예, 당신도 가보겠다 한다. 그래서
0: 네.
5: 예, 이제 내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저리 가게 될 때 같이 가려고 합니다.
0: 예. 예. 지금 그 허리 질환 우대로서 무료 치료해드리고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
5: 예, 예. 합니다. 검사들이 예. 검사비야 예. 그래 본인이 물든 고치겠습니까? 예. 치료도 공짜로 하는 게 예.
0: 예. 예.
5: 잘 알았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0: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이 보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예, 진짜로 현대병원에 밖에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이 치료를 해서 지금 그 잘 낫지 않는 여러 만성질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 골관절병 골관절병도 뭐 경추, 여추, 무릎에 발목에 손목에 예, 관절병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리질환 예. 허리질환이 왜 발생하는가 예. 이 질환은 예, 특별히 어떤 위상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노화가 중요하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아마 주변에 같은 동년배분들이라면 거진다 허리 통증 또 다리 내리 저리고 무겁고 걷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좀 50대 좌우로 해서 젊은 층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위주이고 이 두 가지 병은 분명 다른 병입니다. 또 50대 후에는 또 척추 협착이 주요한 질병으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지금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은 다 같은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허리라는 것이가 지금 우리 척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위. 그래서 좀 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물건을 밀거나 당기거나 예, 뭐 운동하면서 밧줄 당기기를 하거나 예, 이런 때 흔히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보통 그 예, 염좌, 예, 허리 근육의 염좌라고 하는데 예,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게 되거나 오래 앉아서 마장놀이 같은 예, 이런 분들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허리 앉아 있으면 아주 편한 것 같아도 예, 서 있을 때보다 예, 서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이 한 100 정도로 하면 앉아 있을 때 허리에 주는 힘은 1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 하는 것을 예, 아시고 예,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적어도 10분 정도는 예,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간판도 예, 추간판이 무엇인가 하면 척추의 뼈하고 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

0: 이거는 젊었을 때 수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수감파는 마치 양파처럼 변두리는 섬유류으로 겹겹이 둘러싸였고 중심에는 수핵이라는 물이, 이것이 수분 함량이 특별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분이 점점 빠지면서 굳어지고, 굳어지면 당연히 제 온전한 상태를 유지 못하고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와서 척추 압박 증상을 일으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해 격려했습니다.
0: 광범위한 청년들이 리상과 책임을 안고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전국 공천단 단원 총수가 7,83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0: 올 연휴 기간 혁명 관광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도쿄 재판의 현실적 이를 강조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사 청년절을 맞이해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향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완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로서 청년들이 공을 세우기 한창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은 원대한 이상을 품고 분발 진취하면서 광범한 청년들을 이끌어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존반 국면에 융합시키도록 하며 각자 일터에서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새로운 로동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은 정치적으로 진보하고 품성이 고상하며 기여가 뛰어난 우수한 청년 전형을 수립하고 표창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이 상을 받은 16명 청년 대표들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기여한 상관과 체험을 회보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공을 세우고 신시대의 장정의 길을 따라 매진하려는 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청춘은 무한한 희망을 배태하고 청년은 아름다운 대를 창조한다고 비웠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대를 만나 중임을 짊어지고 광활한 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희망찬 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광범위한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새로운 로정에서 끊임없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미 소조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멀며 청년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 할빈 공정대학에서 진행한 오사단원 수업은 청년 학생들의 열정을 지펴놓았습니다. 할빈 공정대학은 최근 근 30가지 주제 활동을 개최해 공정대학의 혈맥을 전승하고 나라에 보답하며 조국의 해역을 수호하도록 청년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할빈 공정대학 수성학원

0: 수상공정학과 박사연구생 마봉박은 총석에 간곡한 당부는 우리로 하여금 시시각각 기능을 연마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내리상을 국가발전의 전방 국면에 융합시키고 전공의 차관에 학업에 정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춘의 답안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할 때 습근평 총석에는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을 책임으로 간주하고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담력, 저력을 증강하고 시대와 청춘을 저버리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 공사 현장에서 사천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중국 무형문화유산이 세계 무대에 나서고 중국 선수가 국제경기장에서 부단히 돌파를 가져오기까지 중국 청년들은 습근평 총석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청춘을 불태우면서 분투의 자세로 청년의 직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 청년리론학습사회단체 책임자 왕세엽은 학문을 탐구하는 성장의 길에서 시종 초심을 명기하고 정진하면서 학업과 과학연구, 학생 사명 등 면에서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힘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앙과 책임을 안고 청화대학에 추천되어 계속 연구에 몰두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에 실천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청년들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년 여사를 발표할 때 습근평 총석에는 공천단은 소년선봉대를 인솔하는 정치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소년선봉대 우수대원의 입단과 우수단원의 입당 업무 기재를 규범하고 강화해 당과 공천단 그리고 소년선봉대의 인재양성 사슬이 서로 연결되고 관통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공천단 조직은 최근 다양한 형식과 풍부한 내용을 다룬 공천단의 날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모인 우수한 학생 200여 명이 장엄한 선서를 통해 공천단 조직에 영광스럽게 가입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 제5중학교 학생 단동은 영광스러운 공천단원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후의 학습과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앞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청춘은 성세를 만나고 한참 분투하기 좋은 때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는 시대의 무대에 나서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사회 기함에서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청춘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대지에 뿌리 내린 작은 나무처럼 청춘은 언젠가 거목으로 자라나 하늘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력에 떠오른 해처럼 청춘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촉적하고 나중에 빛과 열을 대지에 뿌릴 것입니다. 당과 국가의 희망은 청년들에게 달렸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새로정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자 5.4 청년절 경축이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공천단 조항이 사멸, 중국 공천단 단내 통계 주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중국 공천단 단원 수가 총 7,833만 6천 명이고 단 조직 총수는 515만 개입니다. 그중 학교 단 조직이 235만 5천 개, 단원 수가 4,183만 3천 명입니다. 나머지는 기관과 사업단위, 국유와 집단단위,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신흥 분야와 기타 분야의 공천단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에 새로 가입한 단원수는 913만 7천 명입니다.
1: 3일 전 사회 다지역 인원 유동량이 동기 대비 2.5% 증가한 연인수로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지역의 홍색 관광 명소와 혁명 기념관이 참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절강성 가흥시 남원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은 호심도에서 혁명기념선을 참배하고 혁명기념선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해설사 림효선은 올절 연휴 기간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연휴수로 1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림효선은 연휴 기간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 창당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단체 총

0: 장년단체, 청소년 학술연구단체 등 방문객 료형에 맞춰 기념관은 차별화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소태원 행화룡구에 위치한 산소봉화 항전박물관도 참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장 관람객들은 전시판의 사진과 항전 시기 귀중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설을 경청하면서 항전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요해했습니다. 참관객 장편은 연휴 기간 아이와 함께 애국주의 교육을 받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소봉화항전박물관 고림관장은 올절 연휴 기간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일평균 동기 대비 10% 증가한 연인수로 만 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은 붉은 넥타이 해설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승하고 선행했습니다. 박물관은 소장한 혁명문화유산 3만 요점을 충분히 활용해 다채로운 애국주의 교양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이 역사를 명기하고 선인의 항쟁 정신과 헌신적 희생을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장막이 들어오자 고전영화 홍어저귀대를 각색한 실경 공연이 호북성 홍어시 구감한 내형 강변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의 관람객들은 마치 격정의 세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어시 문화관광국 당조석이 최위는 홍어 구감 안에 여러 효명 예타를 통합해 실경극장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이 저귀대 새 대원이 되어 몰입식으로 홍색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몰입형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감 안의 홍색 문화와 혁명 정신을 구현하면서 립제식 홍색 문화 관광 신구도를 구축했습니다.
1: 4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5.1절 연후 기간 개봉한 신작 영화 루석 흥행 수익이 5억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영화 따라 리행하기 등 영화 플러스 융합 활동을 통해 연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인기 영화 IP와 실제 촬영지 자원을 활용해 각지에서는 주제별 관광 코스와 특색 있는 체험 장소를 만들어 자연경관, 문화유산, 영화 속 배경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현실주의 영화 할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는 조산 지역의 독특한 인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 이민자들이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가족애를 다루었습니다. 산도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황배인은 광동성 산도시는 영화 IP와 해안회랑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효율돼서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황페이는 회랑은 로맨틱한 자전거 코스이자 영화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영화 관련 체험 포인트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교포 서신을 읽어보고 직접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영화 관광의 심층 결합 외에도 각지는 산업 융합을 방향으로 다원화 극장 문화 소비 생태계를 형성해 티켓 경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감숙성 란조시는 영화관 플러스 서점 융합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100여 종의 영상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시민 마초무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영화 제작 배경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료해할 수 있어 더 의미있고 흥미롭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연영성 문화관광청 무형문화처 처장 우효화에 따르면 심양시 영화관은 극장 로비에 성내 각지 무형문화유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영화 흥행 수익과 무형문화재 판매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강소성 무석시 련우낭시 등지는 영화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산업 연결 모델을 과감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무석시의 한 영화관 시상부 책임자 육진자는 강소 축구 슈퍼리그를 준비해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관람 티켓을 전시하면 극내에서 최대 50%의 할인 가격으로 시간제 식사 세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간 소비는 휴일경제 중대한 성장점입니다. 청도 극지해양공원 관계사 공창무는 다양한 클래식 영화 순환 상영한 동시에 해풍시장, 음악회, 드론 공연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을 병행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중국 유인 5조 프로젝트 办公실이 3일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조 21호 승무조 장료, 무비, 장홍장이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올 국제 노동절을 맞이했습니다. 3명 우주 비행사는 현재 궤도에서 6개월간 체류 중이며 신체 정신적 상태가 양호하고 각종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수집 장비, 가상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상 뇌파 시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상과학연구인원은 하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무조는 집행기능 훈련, 비상결책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소상태 테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관련 지표는 우주 비행사의 집행기능 훈련 효과 분석에 활용됩니다. 미 중력 물리과학부 내에서 승무조는 공간 료체 조상, 수송 등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장 샘플 교체와 장비 요지 보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궤도 체류 기간 승무조는 우주 정거장 플랫폼 관리와 요지 보수를 상시화하고 동시에 총력 테스트, 근육 초음파 검사 등 여러 의학 검사를 진행하며 궤도상 단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신조 21호 승무소는 궤도에 7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무 수요에 따라 3명 우주 비행사는 원격 조작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 도킹 궤도 훈련을 진행하며 후속 전조 10호와 신조 23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 办公실 비상관리부가 3일 산서, 료령, 복근, 하남, 운남, 신강 등 중점지역과 일부 관광명소의 안전방지작업을 화상으로 조정하며 도로교통, 관광지, 인원밀집 장소 등의 안전위험에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공식 점검과 현장 비밀 조사를 참답게 수행하며 인민대중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0: 4일부터 각지가 잇따라 려뉴 역귀성 고봉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송도,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올 연휴 후반부에 화남 대부분 지역, 서남 지역 남부 등 일부 지역에 중동 수준에 비해서 큰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공안부교통관리국은 운전 출행 시 도로 정보, 일기예보를 면밀히 조시하고 사전계획을 잘 세울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강우와 강대류 날씨에 직면할 경우 속도 조절, 차간거리 유지에 유의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사, 로우무 출행 시 합법적 차량을 이용하고 운전자는 피로운전, 과속,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4일 2026 토마스컵 세계 남자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중국팀이 프랑스팀을 3-1로 꺾고 12번째 토마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버컵 결승에서는 중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0: 5월 3일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까이라 선언과 포츠담 공고의 규정을 관찰한 도쿄 재판은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실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수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존재입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우익 세력이 이를 강력히 부정하고 극도로 왜곡하는 한편 재군사화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군수산업을 재정비하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워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쿄 재판의 배경, 결론,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도쿄 재판은 인류의 양심을 심리하고 역사적 정의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본수를 모르고 침략사를 왜곡하려 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세인들의 단호한 조지에 직면할 것이고 필연코 역사의 재판대에 또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1: 여러 나라 인사들에 따르면 80년 전의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일본 파쇼를 역사의 수치 기둥에 못 박았지만 도쿄 재판에 깃든 역사적 경고 의미는 일본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의를 직시하고 역사 죄책을 철저히 반성하며 더 이상 같은 죄행을 범하지 말 것을 일본에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문제 전문가 페레 모니는 올해는 도쿄 재판 개시 80주년이며 도쿄 재판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까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군국주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반드시 역사 죄책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러시아 태평양 공립대학 피칼로프 교수는 중요한 일을 가는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범행을 판정했다고 표했습니다. 반인류적인 전쟁 범행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

0: 규정하는 평화위반죄, 전쟁죄, 반인류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비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도쿄 재판은 여전히 정의의 상징이자 군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를 경결히 수하고 침략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수만 명 일본 군중들이 5월 3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견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선과 군비 확장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에 어긋나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에 포함시키며 군비 확장을 추진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다카이치 정권이 하루빨리 물러나고 군사 확장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움직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이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4일 관련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행동이 일부 거리에서 조회나 간섭을 받으면 미국은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일전에 종재측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가지 제안을 비롯한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제출했지만 미국은 관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할 것을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이란이 제출한 14가지 제안에 대해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답복했다며 현재 이란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안에서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협의를 30일 내에 도출해내고 관철 방식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술에서 충돌을 끝내는 것이 핵심 의지였습니다. 현 단계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쟁을 끝낼 때 대한 이란의 계획에 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 시간에는 징벌적 전륜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벌인 최근 설전에서 트럼프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월 1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약 5천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철군의 표면적 직접 원인은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발벗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징벌이지만 심층적 원인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오랜 골칫거리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균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휘두르는 철군 카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그 진척을 가속화하는 유감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철군 계획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 매체들은 이번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숄츠 총리 비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

0: 이번 주 초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라며 이란 지도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숄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너무 형편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주독 미군 감축을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도 유럽에서 철군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으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여론은 독일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징벌 대상이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앞서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이 자국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적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앞으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다. 에스파냐는 너무 형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둔군 감축 조치에 대해 독일은 상대적으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나레나 베어버크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가 철군을 언급한 직후 독일은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독일 주둔 미군 시설이 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유럽 내 최대 규모 군사 주둔지입니다. 미군이 4월 중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만 6천 명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중 약 3만 9천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철수하면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대체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화동사범대학의 조지프 마호니 정치학 교수는 이번 철군 파동의 직접적 계기는 이란 전쟁이지만 동시에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미국 유럽 간 오랜 상처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독일 등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위비 지출은 오랫동안 기존 미달 상태라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20년 미국은 독일 남서부 슈투트 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 사령부를 이전하고 독일에서 약 1만 2천 명 군대를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대규모 철군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정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모두 환대서양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서는 특정 평가 결과를 충족하지 않는 한 미군이 유럽사령부 관할구역의 병력을 7만 6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오효화 교수는 미 유럽 간 주둔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여러 차례 벌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간 내 미국의 유럽 근본 전략적 존재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이번 미국의 철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란 불확실성은 이미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깊은 위기감을 느끼게 했으며 방위 독립의 길을 가속화하도록 유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역사적인 군 확장 계획을 가동해 연방 국방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방위 분야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자금 투자가 또렷이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방위 독립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관계 안보 문제 전문가 로브드 베이크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유럽 각국의 방위 산업 생산 확대 능력이 있으며 유럽의 방위 기업들은 종종 복잡한 규제에 부딪혀 프로젝트 승인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여전히 국방계획 생산 조달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유럽 방위 기술과 산업 기반이 심각한 조정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이 첨단 무기 플랫폼 디지털 기술 등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자주적 길을 가는 데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유럽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시카 비쇼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상관은 최근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나토가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국면을 조난할 장은 이미 닫혔고 미국의 오랜 유럽 안보 보호 구도는 종지부를 찍었으며 유럽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징벌적 철군이 나토 위기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을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나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박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촉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광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임무입니다. 이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는 기본 요구자,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기본 전제입니다. 특히 백신의 연구 개발과 생산과 분배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백신이 다국 인민이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는 공공재로 되게 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150여 개 나라와 13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제공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36개 의료 전문가 팀을 파견했으며 백신 관련 국제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 방역과 관련한 유익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와 지역에 능력껏 도움을 제공하며 발전 도상국에서의 백신의 접근 가능성과 백신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추진해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실시할 것입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사회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자, 과학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용해 탈세계화를 시도하거나 고립과 탈동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리에게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종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확고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계속 추진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수호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규칙과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초대 규모 시장의 우위와 내수 예비를 발휘해 각국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보다 많은 원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전면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서둘러 조정하며 친환경 저탄소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창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중국은 아주 어려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국은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고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기성 목표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현재 행동 방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다각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인류사회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며 수많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며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혁신체계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성과의 현실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성과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지 다른 나라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조치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각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 호혜와 공유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은 중국인의 처세 철학이 아닙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더딤없이 실행하고 대화로 이견 상의를 해소하며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 평등 호혜의 기초에 각국과의 진선 협력 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남남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이며 발전 도상국들의 빈곤 해소, 부채 부담 완화,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 운영에 동참해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광익적이고 균형적이며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동주 공제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이 승명하다시피 1인 위학의 방법이나 독불

장군식의 사고방식, 자아도취의 오만은 결국에는 모두 반드시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다각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갑시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지원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가속기를 장착한 무관세대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드리 바르와 가나의 부드러운 향을 내는 코코아, 케냐의 정품 커피와 신선한 아보카도, 남아프리카의 달콤한 감귤과 순후한 와인 등 5월 1일부터 이런 아프리카 량질 상품이 무관세 직통차를 타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중국은 최빈국에 속하지 않는 아프리카 수교국 20개 대 2년간 무관세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가나 상회 회장 아이버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아프리카 쌍방에 더 큰 무역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아프리카 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아프리카 현대화에 강대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자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같은 특수한 해에 따뜻한 관세 언약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2024년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최빈국 33개 대 중국은 세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장미, 앙골라의 커피, 베닝의 파인애플 등 대량의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고 중국 소비자의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생산 제품이 더 잘 팔리면서 아프리카의 농가들은 수입 증대와 취업 기회 창출을 실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 상무 협력은 쌍방 민중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2025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액이 동기 대비 17.7% 늘어났고 중국은 연 17년간

아프리카 최대 무역 동반자가 됐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상무협력은 새로운 비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해 전면적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한 주요 경제국이 됐으며 글로벌 무역을 회복하는 데 호혜 상생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예전에 실시한 무관세와 비교하면 이번 무관세 조치가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중국과 최빈국에 속하지 않은 아프리카 수교국이 공동발전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한 차례 단계적이며 선도적인 배치입니다. 그 목적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이 단시일 내 협상을 끝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무관세 대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면적 무관세 정책에서 중국은 최빈국 33개와 비최빈국 20개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전문가 왕춘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빈국이 향수하던 전면적 무관세 대우는 장기간 변하지 않고 비최빈국은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책의 점진성과 안정성을 구현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규칙, 중국 품질 검사와 검역 기준에 부합되는 아프리카 화물은 즉시 무관세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편리화 수준을 크게 격상시켰으며 정책의 신축성과 편리성을 재현했습니다. 5월 1일 시행하는 중국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에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아프리카에 방호를 제공합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격화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면서 발전 병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무관세를 전면 실시하는 중국은 그 어떤 정치적 조건부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제품에 무한한 시장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아프리카의 자신감을 진작시켰습니다. 케냐 상업일보는 기사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원가를 낮추고 중국 시장에서 아프리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관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면 산업화를 다그치고 있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무관세를 통해 더 많은 해외 투자를 비롯해 자금과 기술, 관리 경험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색 제품을 현지에서 가공한 후 다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가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발달국과 비교적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과 세계 무역에서 무관세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의 량들 제품이 일반 가격으로 중국인의 일상에 다가서면서 다원화, 건강, 특색 상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원료 원가를 낮추고 대외 진출 투자 협력을 활성화하며 생산 능력 공동 건설과

산업사슬 협력 등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언론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오늘날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남남 경제무역과 경제외교 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돌파라고 인정했습니다. 무관세는 결코 정책 실리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언약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줄이는 간법, 무역을 추진하는 덧셈, 민생을 실현하는 곱셈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가 없다면 글로벌 현대화가 없습니다. 무관세 통행증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 상무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고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자신감과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과 포용, 공동 발전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바른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유럽동맹 통계청이 4월 30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1, 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4월 통화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지연 충돌 영향이 유출되고 에너지 가격의 격렬한 파동, 무역 환경 긴축과 내부 구조적 모순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성장과 수요가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난국에 빠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하면 침체 위험 부담이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경제 회복 전망이 크게 우려됩니다. 경제 회복 동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계절 조정을 거친 후 올 1, 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성장했지만 지난해 4, 4분기의 성장 속도보다 낮았습니다. 경제 성장폭이 시장 예기보다 낮은 것은 경제 확장 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 4분기 유로존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가 연고선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매달 하락하면서 3월에 이미 수축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 48.6으로 하락하면서 2, 4분기 경제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동맹위원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자신감이 대폭 하락하고 서비스업과 소매업 등 업종의 신심이 악화하는 영향으로 유로존의 4월 경제 경기 지수가 93포인트까지 하락해 장기간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피터 반덴우트 수석 경제학자는 1, 4분기 성장 수치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올 4월 구매 관리자 지수와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경기 지표에 따르면 2, 4분기 유로존 경제의 출발이 여전히 부진 상황입니다. 회원국을 보면 1, 4분기 유로존 경제가 심각한 분화를 보였고 내부의 발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럽동맹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 4분기 국내 생산 총액이 지난해 4, 4분기보다 0.3%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은 전기 대비 제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침체에 빠지고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등 회원국의 경제는 전기 대비 위축했습니다. 중동의 지연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효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6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 30일 장중 한때 6% 넘게 오른 배럴당 $126를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4월 30일 브리핑에서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이 소비자에게 압력을 전가하면서 가정과 기업은 소비와 투자 면에서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실업률이 6.2%라는 사상 최저치 부근에 있지만 인력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신용대출 조건도 긴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핵심 항로가 막히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부담 회피 정서가 고조된다면 유로존의 경제 둔화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중동 증세의 격화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유럽 동맹이 에너지 수입 비용에 초과한 비용이 수백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원가가 상승한 기업은 교통운수, 제조업 등 업종의 생산 원가 상승을 촉발하면서 생산 능력 감축 압력이 점차 만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 사슬 파편화, 유로화의 평가 절상 등 영향으로 유로존의 제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자동차와 기계 설비, 화학공업 등 기간 업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6년 2월 유로존의 대외 화물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1억 유로보다 크게 하락한 115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내부를 보면 생산 능률이 낮고 규제가 복잡하며 인력시장이 경직되고 기술 혁신이 느린 등 구조적 고질병이 유로존의 성장 예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재정회사 수석 상업경제학자 크리스 윌리엄스는 광범위한 공급 부족이 경제 성장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2, 4분기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이 전기 대비 0.1% 위축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경제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경제 감속과 통화 반등에 직면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성장 보장의 량난 곤경에 빠졌습니다. 회원국들이 채무 제약에 얽매이고 재정 정책 공간이 위축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유로존의 침체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올 4월 유로존 에너지 가격이 동기 대비 10.9% 상승하면서 전반 통화율을 떠밀었습니다. 올 4월 유로존의 통화율이 연돌로 계산하면 3%이며 3월에 2.6%보다 크게 높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4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로존 예금기재 금리를 2%, 주요 재용자 금리를 2.15%, 한계대출 금리를 2.4%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3대 핵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까지 7번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상행과 경제 둔화 위험 부담이 모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긴장 정세는 에너지 가격과 통화율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될수록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시간이 길어져 유로존 전체의 통화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고액의 에너지 원가는 가계 구매력과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상업 신뢰도와 제조업 경기를 빠르게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예기를 관리하는 것과 경제의 과도한 둔화를 비면하는 것을 두고 유럽중앙은행은 정책 면에서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일부 핵심 경제국이 침체 위험 부담에 직면했지만 유럽중앙은행

0: 오늘의 뉴스 초석 시간이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서장은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약재와 치료법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서장의 전통의학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이 지닌 효능과 여러 가지 질병과 증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 장약 하면은 인천 방송을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십니다. 예, 우리 감로 장약 유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300년 이상 되는 장약 생산 기업입니다. 예, 바로 장약으로는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듣길 장약 방문은 정부에서 발급한 전문 장약 허가증을 받은 이런 전매점으로서 장약의 질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약 가격도 국가에서 제정한 이런 통일 가격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있고 믿고 쓸만한 쓰실 수 있는 이런 장약 전매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4월달 특별 우대 활동이라 할 때에는 두 가지 약품입니다. 알수우의 전주완하고 장즈 화조 전항 우대 활동합니다. 예, 우리 한계료정 가격이가 1,200원인데 지금 활동 가격으로 한계료정 760원에 드립니다. 예, 두 가지 약품을 같이 결합해서 쓰면은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론에 나타나는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관심병, 이네 가지 질환, 그 외에도 우리 알수우의 전주완은 뇌 기능 향상에서 반드시 써야 될 이런, 장약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약품입니다.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심내혈관 질환도 심하고 이 신경계통 질환도 있고 또 갱년기 때문에 고생한다 혹은 혈지가 높아서 지금 동맥경화가 있으면서 심장질환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이런 분들은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 좋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형님 수고하십니다. 저 지금 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0: 네.
2: 얼수의 전주완하고
0: 예.
2: 장지 그 화소정한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자기 혈압도 좀다이되고 그 혈지가 높아가지고 이게 늘상이 머리락이 어지럽지. 그때 혈압 높을 때만 며칠 많아서 이래서 썼는데 좀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2: 뭐 혈압 조절 애들인 것도 많이 났고 늘상 머리 신함이 그 정신이라든지
0: 네.
2: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대부분의 활동 참가를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0: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거나, 예, 그리고 자꾸 이 어지럼증 하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주 화조 전환은 지금 죽상 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3: 그러니까, 보름, 거진 한 스무 날 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네.
3: 그게 많이 낫습니다.
0: 네.
3: 그게 조준이가 110이라든지 지금 94로 올라왔어요.
0: 네.
3: 그래서 저기나 그런 지금 약에 어떤 기본상 나타서 괜찮아서 다 쓰는데
0: 네.
3: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예, 그 전에 그 관전왕하고 그 저기나 무슨니까 연칭 상대든지 망대든지
0: 네.
3: 쓸때 여기 조금씩 쓰지도 하게
0: 그랬대. 예, 예.
3: 그런 증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0: 네.
3: 근데 음식 다 쓰는 건 아무 영향도 없는데.
0: 예.
3: 근데 이 조금 어디 무슨 탈인지 이때까지 얘기는 붙이를 못 해봤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다 쓰고.
0: 예.
3: 요, 그런, 음식 끝하고 배꼽, 오간에 그, 지, 그니까 이 지금, 예.
0: 예, 배꼽하고 명지 끝이 중간, 중완이라 한다. 맞습니다. 고김이 딱 막히는 것 같은가? 아프다니까?
3: 조금, 이렇게 통째나거나 쓰리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것도 무지하다던가.
0: 네. 그러면 좀 이 음식에 체한 적이 있습니다. 곧 중간에 딱 막힌 같으면 체했다는 뜻입니다.
3: 네. 예. 그래서 자꾸 개실이 다르지 막.
0: 예, 맞습니다.
3: 이렇게 우리는 이게 돌침대잖아. 여기를 이렇게 되면. 찜질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찜질을 하겠다는 거 자꾸 어깨 있는다 말한다.
0: 예.
3: 어깨 있지 말라 아직.
0: 예. 아 이렇습니다. 그 위로 그럴 때는 그 중간 따뜻하게 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꼽이 있잖아. 배꼽이 그런 분들이 그 배꼽이 요래 조금 알코올솜이 있으면 쫙 닦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러보셔. 그래, 뭐, 이 부창, 뚱마이가 툭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예, 탁 올리 넣으셔. 예, 탁 튀게. 그러면서, 예, 고김에 막혀도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
3: 그래서 고기 누르면 이렇게 꾹 누르면.

0: 아프다 지금.
1: 네, 그 뭐 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은 안 맞습니까? 그 제한 건 짐이 욕 말을 잘 듣는데.
0: 짐은 안 맞습니다. 병원이랑 이때 그지 못해보고 요 금년에 한 4, 5년 어간이 요거 지금.
1: 그러면은 예, 그 배꼽하고 그 중완의 그 아픈 데를 네, 따뜻하게 해도 됩니다. 예, 지금 노인분들이 이 건강이가에 건강 좌우지하는 것도 이 배꼽과 관계 욕 많습니다. 배꼽만 따뜻해도 장수하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 배꼽을 좀 자극하셔. 그런 분들이 배꼽도 이 옆팔 사면으로 열에 집으면 땅땅한 게 지웁니다. 그것도 풀어주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내 야구 그런 연칭 방제 그다음에 그런 조구 다시.
1: 예, 그건 쓰고 있지요. 예.
0: 거슬리 나와 이거 많이 써놨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조주 다시가 그 창제를 쓰면 위 불편한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났습니다.
0: 예, 지금 시작에 잡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제
0: 밥맛이 돈다.
1: 예. 그것 드시면서 이제처럼 이런 물리적 료법 같이 하셔.
0: 그치, 찜질해도 되겠군요.
1: 예, 찜질하면 좋죠.
0: 물리기계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는.
1: 예, 그것도 매트만 있습니까?
0: 그 우리 매트 진수가 그런 옥돌
1: 진단다 우리. 예, 옥돌보다
0: 지금 찜질이고 뭐 이거 다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그 조그만 찜질하는 게 있으면 그 배꼽 위주로 해서 예, 그 따뜻하게 하죠.
0: 예, 아, 예.
1: 그럼 좋습니다.
0: 그래서 선생님 이 잡수는 건 그런 어떻게
1: 아침에 잡수셔. 고예 저 런칭 창절 아침에 공복에 잡수궁이 조주 다시를 예, 전하게 잡수셔.
0: 아, 그렇게 말이죠.
1: 예.
0: 전대 그 말씀이 없구나.
1: 예. 아, 나도 먹어보고 그렇게 먹고 밤에 편안한 게 잠도 영 잘 옵니다.
0: 그렇지만. 예. 그리고 지수에 들어서 그냥 두근두근 대접한다.
1: 그렇죠. 그거는 세 날에 한 번이나 다섯 날에 한 번 대접하죠.
0: 창주. 선생님 이렇게 자꾸 살이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1: 아, 그래, 그거 아이서 떼쓴가 파상모 소요하노?
0: 야, 그거 뭐, 그런 뜻으로 그 때문에 입에 나다니까 그거 못 썼지.
1: 원래는 그 지금 환자분에게 빈혈이 있다니까 파상모 소요화에 맞습니다.
0: 제 대신 빈혈이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1: 그 음식료법은 잘하겠죠?
0: 야, 음식은
1: 대추라 이런 것도 많이 잡순가?
0: 예?
1: 대추라 이런 것도 잘 예. 예.
0: 야, 대추 거기다 내 우리 정말 거짓말 같아서 한마디는 뭐 잡수시켰지.
1: 예.
0: 그 정상적으로 먹습니다.
1: 그 대추하고 예. 그다음 예. 달걀을 하고 예. 그 다 빈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색소가 얕다는 얘기죠. 예.
0: 예, 홍
1: 예, 수용단발가. 예.
0: 홍단발가 그게
1: 수용단발에 올라가는 거는 예, 그 이제처럼 그 음식료법 하면서 파상만 소요한 쓰면 됩니다.
0: 예. 근데 어제 들을까 선생님 파상만 소요한도 그게 빈혈이
1: 빈혈하고 예, 저체중에 용 좋습니다. 저체중 저혈압 이런데 용 효과가 예, 다른 사람들 쓴 건 내 봤습니다. 나는 파상만 소요한 아직 못 써봤습니다.
0: 예. 예.
1: 근데
0: 예,
1: 내 친구 썼는데 용 효과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0: 그렇지, 알아서.
1: 몸이 약하면 또 파상모 소요한다 한번 고려해보셔.
0: 아, 몸이라든지 요리관은 그 빈혈 아니면 이것도 살이 빠지는 모양이다.
1: 그렇죠, 빈혈이라는 게.
0: 그렇지, 말은 예.
1: 예, 그래, 장대표하고 또 상담 더 하셔.
0: 예.
1: 그런 분들이 그 내시 있으면서 맥이 없고 체중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중시 돌려야 됩니다. 예.
0: 어, 그건 중실해야지.
1: 예, 중실해야 예, 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그 장대표하고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무슨 증상 있습니까?
3: 예, 아나운서 선생님 수고합니다. 예.
2: 고맙습니다.
3: 그래도 내 하나 무슨인가 뭐 물어볼게, 저, 고점막에, 뭐, 저, 시관류가 있는데.
1: 어느 점막에?
3: 코.
1: 코에, 예.
3: 네, 고점막에 시관

0: 지금 생겼는데 그것도 당약을 어떻게 그 치료해본 경험 있는지 그냥 물어보고.
1: 그거는 신뢰는 없습니다. 신뢰는 없는데 이 코 그 막 커지는 게 빠른가? 발견한 지 언제 된가?
0: 오늘이 발견했지.
1: 아, 오늘이 발견하고 그 전에는 몰랐겠죠. 예?
0: 그 전에는 코에서 피 나니까 그때 무슨 얘기인가? 그때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그때부터 아마 있었겠지. 뭐 이사장이라는 게 검사라니까. 이가 더 무슨 얘기가 뭐 점막에 누가 생겨서 거기서 혈관에서 터진 피가 나온다, 잘 나온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라는 게. 예. 그래, 약이라는 게 약은 단장이 없다며. 그래서 무슨 가 뭐 이게 자꾸 피 나오면서 땜질 때 뭔가 또 지방을 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근데 모두 다 지방은 또 하지 말라. 지방은 또 그게 형 불편하다. 한다면서 뭐. 아, 무슨 형 불편하다. 그래, 모두 이야기라는 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도 알아보라. 그래, 내기로 물어보고.
1: 예, 근데 그 중약을로 그렇게 이미 생긴 거는 바쁩니다. 그리고 이 그 내 생각에는 그 점막에 있는 게기 때문에 뭐 지광이라던가 뭐 그 외적 료법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도에 있으면 그 좀 바쁩니다. 해결을 하기가. 근데 점막에
0: 아래 코 아래
1: 비도에 있으니까 그 비점막에 있다는 얘기죠.
0: 아, 코점막이랑 그 안에 그 피부야입니까?
1: 예, 그렇죠. 그런 거는 별로 그 중약이 아니라 지금 현대 의학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약이 없다고 그래도 이제 있으면 지방하라고 그래도.
1: 그래, 염병원에서 못한다 하면 큰 병원에 가보시 한번. 그런 거는 지금 병원에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코에 문제 있다 하면은 호흡기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폐라는 이롭습니까? 폐가?
0: 폐는 아무도 뭐, 말이 없던데.
1: 아, 무슨 호흡곤란이 있거나 좀 폐렴이란 자주 하거나 이런 게 없은가?
0: 열혈이 아, 있다고.
1: 아, 그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좀 이 큰 데를 한번 가보셔. 예. 어, 그 중약으로 할 게 아닙니다.
0: 예. 근데 무슨 그런 중간 건 아니라고.
1: 예, 중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니 그 국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서의 서약으로 서의 치료가 된다 말입니다. 국부적인 문제.
0: 제가 서의 짝이 났단 말이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체는 어떤 면에서 지금 호흡기 면에서 문제 있는가, 혈지가 높은가, 혈액 순환이 잘 되는가 이런 건 중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혈지는 높은가?
0: 혈지는
1: 고혈압이 있은가 없은가? 고혈압.
0: 고혈압이 있지 뭐.
1: 아, 그래 뭐. 그래 뭐 예, 지금 예, 약을 쓰면서 이 객관이 이거 딱 그거 뭐 이 점막이 수관류를 없앤다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면서 혈액이 잘 돌게 하는 게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장약방에서 활동하는 이 알수오의 전주환하고 장주화조 전환 같이 쓰셔. 쓰면서리 곧 딱 생긴 거 곧 이 국부적인 거 해결하자면은 서일러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신체의 이 혈액을 먼저 맑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0: 그런데 그 육아생인데도 혈액이 통합니까?
1: 그거 이 치료를 어느 정도인가 그거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생긴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이거든. 이 더 이상 엄중해 아이지면 된다 이거 희망하고서를 치료를 하죠.
0: 어, 그렇구나.
1: 예예. 그게 뚝 떨어진다, 이 류가, 수관류가 쑥 없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피도 맑게 해서, 이 뇌라 심장이라 손상이 없이, 이 몸을 잘 건사를 하면

0: 출혈하니까 지금.
1: 아, 지금 출혈하니까?
0: 예, 이게 시끄러워서 그래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병원에 가서 소위 치료를 받으면서 이 장약을 같이 결합해 쓰셔. 그러면 예. 됩니다.
0: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될 수가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집에 아바이도 이 지수의 전두화를 활동할 때 배달받아 계속 어두운 단기를 쓰고 있고, 그 통마의 띠와에다 알수의 쌍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심장도 유흥 것도 답답해하며 잠도 잘 못 쉬고 꿈도 많고 여러 가지를 불편해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그 증상들 다 사라지고 이 통마의 띠와를 쓰니까 예, 따라서 이런 뭐가 그 골가병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이런 신경이라며 뒷일이 줄이던 증상이라며 이렇게 통해가지고 용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발끝에도 막 저리다 하던 게 그 증상도 싹 없어지고
1: 맞습니다. 예. 예,
3: 지금 여러 가지로 용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 예.
3: 정신 상태가 맑아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용 맥이 없다 하거나 어떤 때는 좀 우울한 기분도 있고 이래던 게 지금은 이거 쓰면 기분도 좋아 변화가 잘 돼가지고 어떤 원종 상태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결국 식사도 잘하고
1: 예.
3: 어쨌든 이 장약을 쓰면서 보니까 그 동료들이 놀라면 확실히 다른 약 쓰기만 다르더라고 이래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또.
1: 맞습니다. 장약 쓴 예. 분들하고 아이 쓴 분들이 이 변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3: 이게 나가 모두 아이 어른 70대 후반에 들어섰는데 모두 그랬다. 다 젊다고.
1: 예.
3: 아이 본다고 약방이라 혹시 이래 가도 거기 사람들도 그래졌고
1: 예.
3: 아바이 유년칭하다고.
1: 예, 결국 통마이 띠완이 쨍가 지금 우리 실제로 장약방에서 그 환자분은 이 손목이 맥이 같이 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예. 한 달을 쓰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맥을 짚어보니까 이 맥이 뛰는 게 알깁니다.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 이야기.
3: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용 이렇게 늘고 그랬는지 어제는 이렇게 그 아래 오금이라면 맥이 없다 하던 이런 증상이라면 지금 다 사라져가지고.
1: 예. 맞습니다.
3: 뭐 걸린데라면 뭐 싱싱하게 젊을수록 걸어다니고
1: 네.
3: 내 맛에도 더 욕바른 것 같습니다.
1: 네. 써본 분들은 다 압니다. 네. 지금 그래서
3: 이 활동에 쌍화라고 통화 대화도 계속 있습니까?
1: 지금 낸디는 통지 온기가에 알수의 네. 전주환하고 장지화조전항 예, 4월달 활동.
3: 예.
1: 그리고 예. 다른 기타 약들 약이 너무 많아서 활동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방에 직접 가서 연계하셔. 예. 예. 그러면 예. 쓰던 분들은 다 활동 가격으로 드립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염증 식도염도 있고 위축성염도 있고
1: 네.
4: 간
1: 예.
4: 나가고 또 다시
1: 예.
4: 망기를 같이 썼습니다.
1: 예.
4: 이전에는 목에서 식후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리고 통증도 있었습니다.
1: 예.
4: 이 세 가지 약을 석 달을 더 썼습니다.
1: 예.
4: 이 많이 도와지고 예, 당남 아프면서 밤에 이발이 쓰겁고 소화 아이들은 게 지금 위하고 이게 당남이 다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동안 위 예, 아이 좋아서 당남도 아이 좋고 해서 약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예. 그래다 이 장량을 얼마 안 쓰니까 인증 호전을 가져왔습니다.
1: 네.
4: 이 장량이 정말 효과 좋고 효과용 빠른 약입니다.
1: 네, 그 소화계통 질환이 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소화계통 질환 치료한 다음에 후에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리혈관 질환은 이 치수의 전주환, 천샹환 이런 걸 유지해서 그냥 쓰라 하죠. 예. 근데 이 소화계통 질환은 조주 다시 하고 망제, 창제를 일정한 기간 쓰고 사람마다 료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병 정황에 따라. 예. 그 다음에는 네. 용 오래 있어도 이롭습니다.
4: 예. 예. 그래, 너무 효과 좋아서, 네, 우대, 좋을 때 내 약을 좀 많이 쌌습니다.
1: 예.
4: 완전히 나서 깨끗이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그래, 조절해서 쓰십시오. 예.
4: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0: 예, 저는요,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저 원래 혈압이 높아가지고,
1: 예.
0: 그런 혈압약 먹고, 그래서 어딘가 조절이 되던 게, 요즘에는 지금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특히, 그러니까 이목 뒷띠에, 딱 뒷띠만 땀이 줄줄줄줄 계속 흐른다.
1: 예, 그 통하지
0: 움직이는
1: 않아.
0: 건지, 다른 데는 아예 흐르는데 딱 뒷때만 덥지 않은데 식은 땀처럼 줄줄줄줄 땀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래 걸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이래 자리에 누웠지 않고 뭐니까 자리에 누워서 살짝 이래 돌아눕자면 그럴 때는 막 어지럽고 빙빙빙빙 돌아가고 돌아눕기 되게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런지
1: 그
0: 딱 돌아눕을 때면
1: 심장에서 뇌에다 혈액을 보내는 그 통로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환자분이 증상에는 혈관이 막힌 증상도 있고 경락이 막힌 증상도 있습니다. 예, 거기 딱, 지금 땅따남에 그렇다죠. 그래서 지금 불체는 어지럽다. 이런 때는 경락이 하고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치수의 전조환이 됩니다. 그럴 때. 전신완하고
0: 그렇습니까?
1: 그 심장에 힘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심장으로부터 옵니다.
0: 심장도 원래 나쁘긴
1: 예,
0: 나쁩니다.
1: 심장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 혈액을 원래 보내지 못하면은 머리에서 땀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뻣뻣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지럽고 지금 정적으로 이 심장이 약하면서 이 혈액을 내뿜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수의하고 천샹환 쓰셔. 그 괜찮았습니다.
0: 예, 치수의하고요.
1: 예. 그리고 그 혈압에는 온도가 안 되면은 그 장샹화를 쓰고 그래서 한 거죠 석달 정도 쓰면 그다 온정됩니다. 예.
0: 아니 그전에는 아이 그랬더니 요컨대
1: 그렇죠.
0: 이제 한 일주일째
1: 예.
0: 막 그저에 땀이 나고 그다음에 막 어지럽고
1: 예.
0: 이상하게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갈까 얘기를 여기
1: 장약은
0: 잘
1: 뭐
0: 떨어진다
1: 쓰셔
0: 장약이 뭐도 잘 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1: 예.
0: 괜찮아도 여기다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1: 예,
0: 전화
1: 그 내일이 약방에 일찍 찾아오셔. 장 대표는 7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한 8시에 오셔. 그러면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죠.
2: 네, 그렇죠.
1: 예, 그래서 총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순환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람이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만 가지 넘는 질병의 주요한 원인은 순환 불통이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우리 기혈순환, 림프순환, 신진대사순환, 이루까지 순환 다 되죠.
2: 네네.
1: 예, 그래서 지금 치수오일을 쓰면서 심장의 힘을 꼭 가강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결합했으면은 인차 호전을 가져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3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한 반제, 반봉건 애국혁명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줬고 중국 청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지요. 이 운동을 우리는 5.4 운동이라고 불러요.
0: 5.4 청년절은 1949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청년절로 제정됐어요. 이 명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1: 5.4 청년절의 애국주의 정신은 혁명시대, 건설시대, 개혁개방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정말 많죠. 나라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쓰는 청년,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 교육과 봉사에 힘쓰는 청년 모두 5.4 정신을 이어받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0: 맞아요.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꿈을 품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친구를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5.4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꿈과 용기와 책임감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새 시대 청년 모범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주인공은 국산 무인기에 중국의 힘찬 심장을 선물한 류신 아저씨예요. 류신 아저씨는 1988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하늘과 비행기와 로켓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0: 그는 북경 항공 항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공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장차 항공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늘 품었어요.
1: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 엔진 기술이 외국에 비해 뒤처지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중국만의 강력한 항공 엔진, 즉 중국심을 직접 만들어 국산 무인기에 달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0: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공업의 왕관우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1: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0: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1: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0: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산 무인기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형 무인기를 이용한 태풍 탐지, 인공 강우, 대홍수 시 긴급 통신 복구 등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에 사용됐어요.
1: 2021년 류신 아저씨는 제7회 중국국제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창업 혁신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200여만 개의 프로젝트를 뚫고 당당히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0: 상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항공엔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항공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락정현 판각촌의 지부서기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0: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길이 없자 리오 아저씨는 자비로 3,000m나 되는 농지기를 만들었어요.
1: 공사 기간 내내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했는데 길이 완공될 때쯤 훨씬 검고 야위였어요. 그 뒤 리오 아저씨는 또 자금을 모아 마을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고 수돗물 공사, 변압기 보수, 아스팔트 길 정비, 태양광 가로 등등 기반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0: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오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1: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0: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 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1: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예는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오사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욱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0: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날의 의미와 꿈, 용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4 청년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하면요 울엄마 얼굴에 생기 넘쳐요. 넘어진 꼬마 동생 일으켜주면 울엄마 장하다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울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울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은 3일 연결 농정에서 중대대상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과학적 형세 판단과 결체 포체에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속도를 다그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산 2000대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연산 만대 지능형 승강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회를 들어주고 설비 시험 조정과 생산 흐름선 시험 운행을 다그쳐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강도를 높여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와 적극 연계하고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켜 고객 자원과 더 많은 주문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주 민들레 과학기술위원회사는 우리나라 제1진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 중 하나로 단행간의 운행을 거쳐 업무를 아프리카 등지까지 확정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정황을 자세히 묻고 주요 경영 업무, 시장 운영, 리윤 창출 모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기업이 업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과학기술 네트워크 집성 대상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디지털 경제가 맹렬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꽉 잡고 새 대상의 락착과 운행을 다그치라고 경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개발과 운영, 인터넷 생방송과 새 게임 평가 등 주요 경영 업무를 발전 장대시키고 다각적인 배치와 여러 부분의 연동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동권을 쟁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전유통체계 가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현재 기초시공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대상을 여러 차례 답사한 바 있는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인력을 늘려 매일 새로운 진척이 있고 매주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자금량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연결시는 지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국가의 봉사 발전 지지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 발전을 다그치며 문화 관광, 개거 건강 양생, 경기 경제, 가사 봉사 등 생활성 봉사 공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율적이고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도시 기능을 가열층 완선 승격시켜 고품질의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룡정 용도 과학기술혁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해 시공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형태를 갖추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시장 조사 연구와 제품 분석을 깊이 전개하고 시장 수요와 소비 선호를 자세히 파악해 판로에 맞고 수요에 부합되는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량질의 공급으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좋은 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5.1절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시장은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고 주요 풍경구와 명소마다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호가복은 해란 명주를 찾아 풍경구 운영과 관광객 흐름 조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재반 유람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연휴 관광 고봉은 풍경구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일 뿐만 아니라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의 통괄 협조, 봉사 보장 및 응급 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관광객 체험 향상을 중심으로 입장 안전 검사, 입장권 예약,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숙식 부대 세부 사항을 정성껏 다듬으며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관광객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해하며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비엔나 국제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호텔은 모아산 기슭에 위치하고 해란 명조, 해란대 등 풍경구와 인접해서 지리적 위치가 좋은 바 대상의 현유 주체 구조에 입각해 실내 장식과 장식 배치를 다그쳐 올해 안으로 건설을 마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은 현재 실내 장식, 도로 개조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기업 입주, 장식 설계, 전경 조성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설계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고 본지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가게 외관, 표지판 등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풍경구의 전반 풍모가 짙은 민족 풍정을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유행 분위기로 충만하도록 해 전통적인 운치와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한 유명 관광 목적지로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주변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무형문화재 문화창리, 국풍야시장, 특색음식 등 새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연결과 장백산의 관광 낙수 효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장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하면 인기가 왕성해지고 실업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집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를 장대시키는 데는 중대대상의 견인 주동과 유력한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발전 장대시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근고를 튼튼히 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구, 부루아통 성반, 도시구장, 룡정 비암산, 량전 백세, 축구 소진 등 문화관광 전경의 체험 기능을 풍부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풍경구가 VR, AR, 홀로그램 투영 등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 활동을 적극 개최해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화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드팀없이 장대시켜야 합니다. 실력이 두텁고 기술이 선진적인 일련의 량질 기업들을 다그쳐 유치 락착시키고 신장비, 신의야,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경제 발전의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과 일상 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결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거시안 생물 3기 공사, 룡정 화야광산 환경보호 치리 설비, 연산 4,000톤 쌀과자 생산 흐름선 등 중대 대상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 더 많은 새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안전, 안정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배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인원 밀집 장소의 안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경구, 놀이시설, 대형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우환을 지속적으로 조사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주 여러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올절 연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의석인 왕길보,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릉정시, 연결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결시는 봄철 소비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야간 경제를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편민 야시장에 동시에 개장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봄철 야간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편민, 해민, 부민의 민생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연길에서 인기 있는 신촌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야시장은 주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증수를 이끌어 봄철의 야간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저녁 5시 30분 연길 신촌 야시장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도시구역의 오래된 편민 야시장인 이곳에는 특색 로점들이 가지런히 배치돼서 오가는 주민들은 천천히 거닐며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멈춰서서 인증샷을 찍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길의 가장 생생하고도 따뜻한 도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고정 로점에 이동 구역이 있으며 4월 중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만 명에 달합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관리 책임자 심안곤입니다. 시장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색 미식 구역이 60%며 조선족 특색과 전국 유명 스낵이 모여 있습니다. 민생 백화 구역이 25%를 차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체험 구역이 15%를 차지하는데 인증샷 촬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로점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만족 줍니다.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성숙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신촌 야시장은 부대시설 승격 및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용 경영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청소와 보안 등의 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순찰, 소방안전 점검, 규범적인 경영과 문명 권유를 통한 상시와 관리 조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통 야시장 본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경영 소비 환경을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 종합과 과장 왕적입니다. 편민 해민을 극대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시는 올해 9곳의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밀 봉사와 표준 활용 관리를 핵심으로 로점 한 가구 한 개, 자격증 소지, 로점 통일을 요구하고 특히 식품 로점에는 반드시 상응한 소방, 정화 등의 설비를 갖추어 도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상을 수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간 경제 활력과 도시 정밀화 관리의 윈윈을 실현했습니다. 우수한 경영 환경과 봄철 소비 열풍이 겹치면서 이곳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인들의 경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주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활하게 취업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상인 고화신입니다. 저는 이 야시장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야시장은 매우 잘 운행돼 저에게 매우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류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쪽을 검색해보니 이 야시장이 꽤 크고 좋다고 하더군요. 금방 와서 막 도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길 주민 문건우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여기로 와도 되니까 편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닭가슴살 튀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연길시 전역이 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생한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봄이 시작된 이후 연결시는 주민들의 야간 레저 소비의 새로운 수요와 상인들의 경영 증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정확히 부응해 도시 공간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전역의 야간 경제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했으며 영북 야시장, 남산 야시장, 룡호 야시장 등 9곳의 표준화된 야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했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의 지원 아래 연결시 야시장 경제는 조방형 발전의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규범화, 품질화, 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봄철 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략하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며 다점 연동과 전액이 활기를 띠는 야시장 경제는 주변 슈퍼마켓 소매, 특색 음식, 단거리 문화 관광 등 관련 업종의 동시 회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봄철 도시 소비의 미세 순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0: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나들이, 야영 등 실외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봄철 방화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당면 봄철 방화 형세가 준엄하기에 교성 위반 불 사용을 엄금하고 방화 안전 탄계를 단단히 조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야외 규정 위반 불 사용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의 소방원은 야영시 타고 있는 숯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모의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3반 부반장 류유헌입니다. 꺼지지 않은 숯은 숨겨진 불씨가 되어 바람을 만나면 불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티가 마른 풀을 만나면 임차 타오르고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험에서 채 꺼지지 않은 숯은 3분 만에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에 불이 붙게 했고 화염은 임차 나무로 옮겨붙어 불길로 번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세고 나무가 건조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구조 실전에서 보면 야영 시 고기를 구운 후 숯을 그저 흙으로 덮기만 하고 물을 부어 철저히 끄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뚜렷한 불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속으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숯은 강풍을 만나면 아주 쉽게 불티를 형성해 주변의 마른 풀이나 나무에 불을 옮겨 짧은 시간에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바람의 기세를 빌면 만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광범한 대중이 산림 초지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절대로 불씨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방화 신고 전화 12119에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만입니다. 어느덧 5월의 문턱을 성큼 넘어선 요즘은요, 가는 곳마다 봄의 정취가 한결 진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네, 날씨가 좋아지니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소풍을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스한 봄날을 택해 대자연을 찾아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이체를 더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전화리절에 대한 견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서 느낀 점 및 한 교원의 지심의 목소리를 반영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청란의 수필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 청안. 점심을 먹고 들린 택배센터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찾아들고 휴대폰으로 신분인증 QR코드를 켠 뒤 인출대에 올려놓았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택배 수령 인증이 완료됐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화면에 대리 수령 완료라고 글씨가 떴던 까닭이다. 왜 대리 수령이지? 내 택배인데? 나는 택배 박스를 다시 살펴보았다. 아, 다른 사람 택배였다. 박스를 잘못 집어둔 모양이다. 하는 수 없이 택배센터 관리원한테 다가갔다. 저기 제가 택배를 잘못 수령해 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리원은 택배 박스에 박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카운터에 물건을 놨다고 얘기한 뒤 가면 된다고 했다. 시간은 12시 반을 넘어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 낮잠 시간일 텐데 학생들은 대부분 자고 있거나 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가상번호라 문자를 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냥 카운터에 박스를 두고 갈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비 소리가 나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는 안내음이 들리었다.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수령했어요. 택배센터 카운터에 둘 테니 나중에 찾아가세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뭔가 시림이 놓이지 않았다. 상대가 음성 메시지를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리려는 찰나 문자 메시지가 들려왔다. 알았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점심에는 잠을 자야 하잖아요. 언니. 아, 전화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받은 거였다. 전화가 또 걸려올까 봐 미리 사전 차단의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리라. 내가 여잔 건 어떻게 알지? 근데 언니라고? 내 나이가 얼만데? 교수가 된 이후로 학생한테 언니라는 소리를 듣기는 정말 처음이다. 유명 아이돌이나 받을 법한 배우라서 순간 황송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잘못을 하고 야단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은 없어지지 않았다. 휴, 이것도 업보인가 보다. 내가 항상 자정스럽게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한 벌인가? 사실 나는 요즘 전화 기피증 비슷한 증세를 겪고 있었다. 전화 걸리면 왠지 모르게 짜증이 치밀거나 성질이 나곤 했다. 성질을 내면서 전화를 받다가 상대가 학교 동료인 줄 알고 급공손해졌던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전력도 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 전화를 받아도 신나게 수다를 떨었던 내가 전화를 싫어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핑계를 대자면 밤낮이 없이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이다. 짜증 유발 전화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출 권유 전화. 처음에는 전대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다가 요즘은 귀찮아서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두 번은 앞으로 혹시 대출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상담에 임한 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끊어버린다. 2. 보험 가입 권유 혹은 주택 판매 홍보, 이벤트 소개 등 영업용 전화. 거기에 요즘은 여러 교육업체에서 끌려오는 전화가 추가됐다. 첫 마디가 베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면은 나는 약간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됐다. 아이 이름과 연락처는 대체 어디서 유출이 되었단 말인가. 치과에서 홍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치과에서 내 전화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납득이 됐다. 분명 언젠가 이용을 했던 어느 치과에서 정보를 팔아먹었으리라. 물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전화가 싫어졌다. 전시 맞으시죠? 로 시작되는 전화에는 막 난리를 쳤다. 내 이름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어요? 난 그쪽에 내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심드렁해졌다. 화를 내봤자 서로 기분만 좋지 않고 결국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팸 전화 같으면 그냥 말도 섞지 않고 툭 끊어버렸다. 하이라이트는 어느 날 점심에 걸려온 전화였다. 상대방은 자신이 모모 항공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약한 다음 날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항공사 책임이므로 3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요즘 서비스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았다고 했다. 그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해당 항공 공식 미니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다시 걸려온 전화의 안내에 따라 은행 계좌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조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어플도 다운을 받았다. 하지만은 돈은 입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슬슬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다. 300원 같은 거 안 받을 터니까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머리를 쳐들고 있었지만 기왕 시작한 거 계속 해보자고 생각하면서 참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어플에 접속해서 송금 금액에 2만 원을 입력하라고 안내하는 순간 폭발하고 말았다. 야, 이 사기꾼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점심시간에 피곤해 죽겠는다. 나는 휴대폰을 바꿔버렸다. 열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깔았던 어플은 화면을 도찰하는 어플이었다. 다행히 엉뚱한 휴대폰에다 깔게 돼서 별 타격은 없었다. 그 이후에도 모르는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유발했다. 특히 아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위챗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일반 전화가 스팸 전화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었다. 음성 메시지의 편리함이 길들여지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받는 것도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음성 메시지로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해가면서 중간중간 짬이 날 때 나누어 들을 수도 있다.

오늘 바쁘면 뒀다가 내일 듣고 대답해도 된다. 굳이 본인이 불편한 시간에 참고 들을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딱 급해서 전화 통화를 할 경우 지금 통화 가능해요? 혹은 언제 통화 가능해요? 우리 저녁에 통화할까요? 이런 식으로 예약하고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스팸 전화를 받을 때는 본인 시간을 뺏긴다는 느낌과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더 강하게 들게 됐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자 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좀 상처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억울한 느낌도 있었다. 이래서 사람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나 보다. 다음에는 스팸 전화도 좀 센스 있게, 인내심 있게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나 정작 덕을 쌓아야 할 스팸 전화 거는 쪽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테니 불공평은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다. 네, 청아의 소필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목전 휴대폰은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면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검색해 세상 만사를 요약하고 물건을 사고 팔며 각종 비용까지 결제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점에 비해서 하루가 멀다하게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화가 걸려올 때면은요, 짜증이 슬슬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전화 레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니미난 씨의 소필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 리미란.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달라져서 아니 원래대로 돌아온 기분이야. 보기 좋구나. 이게 진짜 너 모습이지? 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여하튼 그만큼 반가워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한가난한 집에 맏딸로 태어나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나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맡았다. 10살 무렵 집에서 마스크 부부를 한다고 할 때도 나는 부모님을 따라 개인 집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접었고 내일 석탄이 부족하면 어른들과 함께 톱밥과 해바라기 껍질을 담으러 다녔다.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쌀벌레 고르느라 친구들과 밖에 나가 놀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은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이 바쁜 가정일로 티격태격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학교 졸업학년쯤 돼서는 자전거를 타고 밀가루, 쌀, 콩기름을 사오느라 양식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 번은 삼복도위로 기억나는 날 자전거 짐바지에 밀가루 50근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강을 건너게 됐다. 너무 더워서 시원한 강물에 얼굴이라도 씻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강 가운데 자전거를 세워놓고 얼굴을 씻었다. 헌데 분명 든든히 세워놓았던 자전거가 그만 밀가루 포대체로 넘어질 줄이야. 아마 흐르는 물에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모양이었다. 아차, 큰일 났다. 이 귀한 밀가루를 나 자신도 안타까웠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살림에 큰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져 버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짐바지에 단단히 묶어놓은 노끈을 풀고 밀가루 포대를 급히 열어보았다. 다행히 포대 바깥쪽만 젖었을 뿐 속은 괜찮았다. 쌀이었으면 다른 상황이었을 테지. 어린 나이에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느꼈는지 할머니와 부모님은 뜻밖에도 나를 꾸짖지 않았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시절 집안일을 많이 돕는 아이였기에 부모님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자주 칭찬을 받으며 자랐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잘했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 덕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대학 시절에는 술을 마시면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자꾸 웃음이 나서 웃음 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런 성격은 직장 생활에서도 여전했다. 사회에 나서면서도 불같은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성과만 내면은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직장에서는 민주투표로 몇말 선지를 뽑는다고 했다. 나는 뭐로 보나 꾸준한 내가 당연히 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표수가 너무 적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공개 투표 현장에서 말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느끼었고 머릿속은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실타래처럼 뒤엉켜버렸다. 그 순간 정말 쥐고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다.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의식하게 됐고 내가 겸손하지 않다니 오만하다는 말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오만하다고? 나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이런 원치 않은 평가들은 하나둘 돌덩이가 되어 고요했던 내 마음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켰다.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애써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다.
물론 선진에 뽑히려고 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만 자존감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었다. 동료들이 미워지기도 했다.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험담하는 것 같았다. 남들과 말을 건네기도 싫어졌고 무심코 던진 말이 또 어떤 평가로 돌아올까 두려워졌다. 원래 마음이 약한 편이었지만 모든 일에 더 소심해지고 부딪히는 일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를 괴로움의 나락으로 몰아갔다. 칭찬만 받고 자란 나는 온실의 꽃처럼 면역력이 약했는지 작은 파도에도 몸을 가르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작은 배가 돼버렸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성격까지 웃음이 적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았다. 점점 껍질 속에 갇힌 사람처럼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모임도 싫어졌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에도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 차서 고운 보릿자루처럼 앉았다가 일어나곤 했다.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동안 심한 내적 고통을 겪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었던 내가 변해야지 주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다.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이었다. 나는 예리한 칼로 자신을 해보기 시작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았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여겼던 나는 사실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줄곧 내 성향에 맞는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성향이 다른 동료들과는 거리를 두며 접촉을 피해왔다. 마치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인 양 말이다.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진정한 동료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지만 결국 내가 오히려 배척당하게 된 셈이었다. 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학적부에 마음이 너그러워 동학들에게 위신이 있다고 써주셨는데 지금의 나와 비교를 해보니 이게 성숙한 것인지 도리어 퇴보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 눈에만 들고 내 입에만 맞는 떡이 어디 있겠는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솔직함에 너무 충실했던 나는 바른 말을 해야 상대를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말에 기교를 두지 않고 직설적으로만 말을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준 적이 많았다. 속담에 말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 나의 꼿꼿하게만 했던 성격도 고무줄처럼 유연해져야 한다. 펴졌다, 구부러졌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바쁜 일상에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나다. 겉으로는 원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폭풍을 겪고 난 후에 새로운 도약이다. 어제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나로 돌아온 것이다. 인생의 겉모습은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도약을 통해 완성돼 간다. 뼈아픈 성장 뒤에야 진정한 맛을 알게 되듯 깨달음의 지혜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얻어진다. 시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등 말이다.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가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가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고통과 고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거센 풍파를 맞서 싸워나가면서 황금처럼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살아오면서 질적 변화를 가져온 내면의 나는 분명 낯설다가도 다시 익숙해지겠지만 삶이 주는 지혜로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 어떤 낯선 나를 마주하게 될지 나는 기대해본다. 네, 리미란 씨의 수필 익숙하면서도 낯선 나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격이나 행동, 습관은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형성이 되고 굳어진 것이기 본인 스스로 결함을 찾고 고쳐나간다는 것은요,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지혜를 가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가 함께 어울려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도리를 깨우쳐준 글이었습니다.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서 실습 때문에 설명절에 집에 못 온다는 소식이 왔다. 이곳 타행에서 혼자 명절을 보낼 아들이 안쓰러워하나 겨울방학을 틈타 오스트라리아로 떠났다. 근내 몸 상태가 약해진 나는 멀미로 토하고 진땀을 빼는 열몇 시간의 고통을 겪어서야 시드니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멀미가 두려워 탑승 전에 멀미약과 심장약을 먹고 밤 10시 광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밤 12시가 지나자 대부분 승객들이 잠에 빠져 기내는 고요했다. 약 교덕에 서너 시간은 편안히 보냈지만 비행기가 찬 기류를 만났는지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자 잠잠하던 멀미가 화산에 폭발하듯 몸속에서부터 터져나와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했다. 정신이라도 돌리려고 이어폰을 꽂고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켰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을까 이것저것 뒤지다가 해양전기란 영화에 빠져들었다. 영화는 총명하고 영리한 11살 소년 소혜가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극지 해양관의 스타 바다사자 당과와 영혼을 바꾸어 동물들의 훈육과정을 겪는 이야기로 엮어져 있었다. 소혜는 훈육과정에서 훈육사들이 먹이를 미끼로 동물에게 원하는 동작을 시키고 잘하면 먹이를 주지만 제대로 못하면 먹이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물들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동물들은 먹이의 유혹과 매를 피하기 위해 가혹한 훈련을 견디며 무대에 오른다. 고급 훈육사는 동물들이 어려운 동작을 익혀 멋진 공연을 펼치면 관중들의 환상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수익과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이상이라며 훈련 강도를 점점 높이고 체벌도 가혹하게 한다. 나는 돈과 명예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그 훈육사가 슬그머니 미워졌다. 동물도 피와 살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문득 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쩌면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몇십 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다. 1990년대는 사회적으로 대학 입시 합격률, 특히 명문대 합격률로 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교사들을 장려했다. 내가 근무하던 학교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주변 농촌에서 온 조선족 아이들인지라 기초 지식이 천차만별이었다. 게다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조부모나 친척에게 맡긴 경우가 다수여서 학교와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때 담임을 맡은 나는 부모의 배경이 없는 아이들이 출세를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중점을 성적 향상에 두었다. 같은 값이면 타홍치마라며 조금 더 노력해 좋은 대학, 즉 중점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아이들에게 되뇌였다. 지금도 우리 학급 아이들은 나를 만나면 선생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예요 라고 인사한다. 어느 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자존심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에 따라서 우수반과 보통반으로 학급을 나누었다.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 우리는 수업 내용부터 과외 보충 학습까지 차별을 두었고 주요 정력을 우수학급 학생들에게 쏟아부었다. 공부 외에 문체활동은 거의 조직하지 않았다. 기초가 부진한 보통학급 학생들 중에는 틈을 타 PC방에 가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학생도 생겼지만 우수학급에서는 중점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이 많았고 각종 성적 지표도 다른 학교를 앞질렀다. 학교는 환희에 들끓었다. 선생님들은 몇 달 월급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았고 나는 장려금 외에 성급 우수 교문이라는 영예까지 얻었다. 대학 입시 성적이 좋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것을 보며 나는 성취감을 느꼈고 그 영예가 내 일에 대한 인정이라 생각되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성적만 올리

0: 이려고 우동생과 후진생을 가르쳤던 것이 보통 학급 아이들, 특히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잔혹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든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자습을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문제풀이만 하니 어찌 실증이 나지 않고 졸음이 오지 않겠는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강의를 듣느라 매일 교실에서 열몇 시간씩 좌선하듯 앉아 있자니 공부 멀미가 났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는데 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 고통은 생각지도 않은 채 팽이에 채찍질하듯 몰아치기만 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차분히 일깨워줄 대신 훈계만 일삼았다. 그런 내가 그 동물 혼육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어떻게 보면 모두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자만족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을까 싶다. 비록 기초가 낮아 학습 성적이 뒤처질지라도 모든 학생들에게는 저마다의 특장과 인생 목표가 있는 법이다. 또 모두 가정의 보배이고 희망이 아니겠는가. 담임으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약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고 조그마한 진보에도 칭찬을 해주며 맞춤형 교육으로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해 흔상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며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입시 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차별교육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일로 영혼의 기사라고 늠름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여러 영예들이 학생들의 자존심과 개성을 무시하고 인성교육을 외면하며 어두운 것 같아 오히려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못난 부모를 만나도 자식들은 잘 자라주듯이 못난 스승을 만나 내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은 그래도 하지 않았어야 할 비판과 훈계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제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이 돼 마음이 괴롭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32년 교직생활을 정리해보니 긍정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뒤늦은 깨달음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다. 네, 김우람의 수필 응어리였습니다. 네, 교훈에게 제자란 바로 자식 교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제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자유로운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30년을 교단에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몰부은 한 교훈의 마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홍이, 제작의 손격이었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5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5.1절 연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맛은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0: 진맛, 쓴맛, 매운맛으로 구분을 하지만은요, 아, 기본 맛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 대학에 오셔서 당신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보세요. 2026년 봄학기부터 우리는 참신하게 변모합니다. 더 전문적인 강좌, 더 쾌적한 환경.
2: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꽃피는 순간입니다. 학기말 발표회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녹화됩니다.
1: 당신의 재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원은 연변 노인 음력설 야외 선발에 직접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2: 여기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대학 2026년 봄학기 3월 개학.
2: 명액이 제한됐으니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0433-213-9888로 전화하여 당신에게만 속하는 새로운 아침을 여세요.

생활의 발기루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아기 인형 세탁법과 알맞은 빨래 주기입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거는요, 털 인형일치인데요. 털 인형. 어떤 털 인형은요, 털이 있는 데다가 또 전 건전지까지 끼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 세탁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요,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하는데요. 먼저 큰 비닐 봉투나 지퍼백에 베이킹 소다 또는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인형을 계속 흔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다면 인형을 꺼내서 가루가 남지 않게 탁탁 털어주면은 인형에 숨어있던 먼지들이 함께 털려나와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고 해요. 그 후에 햇볕에 깔끔하게 말려주면 좋습니다.

우리 인형은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적인 세탁은 필수입니다. 먼저 부피가 작은 인형은요, 세탁기 그냥 돌리면 좋고요. 세탁 방법은 세탁 표시를 확인해 주고요. 인형 탈색 여부를 체크한 후에 인형 그물망에 넣어 세탁기 코스 울 세탁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요, 통풍이 잘 드는 그늘진 장소에 건조하면 새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됩니다.

전지가 들어가는 인형은 털 인형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큰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담아 베이킹소다,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넣어서 여러 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인형을 꺼내 털어주고 햇빛에 바짝 말리면 살균 효과와 함께 인형의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인형 세탁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기 인형은 피부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가 낄 때, 이물질이 묻었을 때,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자주 세탁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욕실 슬리퍼의 물때를 제거하는 팁입니다. 준비물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또는 구연산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슬리퍼가 들어갈 만한 대야의 물을 3분의 2가량 받은 다음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또는 식초를 붓고 잘 섞어주면 좋습니다. 되도록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연산은요,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을 해서 세척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잘 섞어주었다면요, 슬리퍼를 대야에 담가줘야 합니다. 이때 슬리퍼가 가벼워 물에 잘 뜨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로 1시간 정도 눌러주는 것이 세탁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슬리퍼를 꺼내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끝입니다.

앞부분 재료는요, 락스바 비닐봉지 또는 지퍼백을 활용을 해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락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고요. 비닐봉지나 지퍼백

베개 락스 선어 뚜껑 정도 물이 희석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물을 채워 넣어준 지퍼백을 닫으면 되는데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앞뒤로 번갈아 뒤집은 다음 슬리퍼가 깨끗해지면 꺼내서 깨끗한 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락스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통풍도 잘 식혀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베이킹 소다와 식초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슬리퍼에 곰팡이가 있다면 락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쓴 티백을 재활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차, 먹고 남은 찌꺼기에도 식물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무기질과 같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비료로 대체하기 제격이라고 해요. 티백 속의 차 찌꺼기들은요, 화초 위나 아래에 넣어두신다면요,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며 좋은 비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요, 비싼 영양제 대신에 차와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커피를 먹고 나게 되면요, 어김없이 텁텁한 입냄새가 생기곤 하죠. 네, 그러나 차를 마시면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를 마신 후에는요, 텁텁함이 남지 않아 입냄새도 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티백으로 입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죠. 특히 민트티가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잘 우려내어 일반 가글처럼 입안을 헹궈주면은요,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요,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요, 100g당 23kcal의 저열량 채소인 동시에 전체 성분의 약 3분의 1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단백질 보충 채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성분 중에 하나인 피토스테롤은요, 근육 단련이 필수의 천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단백 채소인 시금치는 채소 중 비타민C 역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나이아신, 엽산, 당질, 사포닌, 지방, 섬유질, 칼슘

번째로는요, 콩입니다. 콩 역시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저칼로리 고단백 채소 중 하나입니다. 흰 강낭콩의 경우에 100g당 2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콩의 식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높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슬리입니다. 몸속에 풍부한 향을 더해주는 파슬리 역시 의외로 좋은 단백질 보충용 채소라고 하는데 주로 운동 후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나 연골 등의 회복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슬리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라이신은요, 힘줄이나 연골에서 발견이 되는 결합 조직의 성장을 지원해서 특히 운동 후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음식 위에 뿌리는 줄로만 알았던 파슬리를 알고 보게 되면요, 매우 유용한 재료입니다. 파슬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향도 좋아서 여러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루로만 사용을 하지만 다져서 볶음밥에 넣을 수도 있고요. 페스토를 만들어 파스타를 만들어도 맛있는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북 하남 변경지역의 신사군 여전과 여전사 진소민입니다. 홍군의 역사상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전역을 지휘할 수 있는 여성 군관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소민이 바로 그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일전쟁 시기 호북 하남 변경지구에서 활약을 한 신사군의 여군관으로서 무상계급의 현모양처라는 높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9년 1월 당시 하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겸 하남 남부 유객대 정치위원이었던 진소민은 부대를 이끌고 호북 하남 변경지역에 도착을 해서 전우들과 합류한 후에 중구지역 당위원회 서기를 맡으며 본격적인 항해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항일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이선염 동지와 함께 먼저 부대를 지휘해 적들의 8개 부대 약 3천여 명을 섬멸한 후에 또 한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 100여 명을 일거에 섬멸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전우들은 물론 인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9년 6월 11일 경산현 양마 본촌에서 진소민이 조직한

양마회의는 구북 하남 항일전쟁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정의 항일 근거지에 관한 6개 지시를 전달하고 후남 후중 지역 당의 항일 역량을 통일할 때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신사군 후북 후중 독립 유객들을 창살하기로 했으며 리선염이 사령관, 진소민이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들의 지도하에 이 유격대는 약 만 명을 성장을 했으며 1539년 11월에는 후북 후중 정진종들로 통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후북 하남 변경 지역에 여성 해방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8일 후북 하남 변경 지역 제1차 여성 대배대회가 개최됐고 진소민이 대배의 지도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 이 변경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옷을 봉제하고 이불을 싸며 부상자를 돌보는 등 후방 지원을 했습니다. 동시에 부녀 구국회와 같은 항일 선전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은 특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군사적인 포위 탄압 외에도 완고파의 경제 봉쇄로 인해 쌀과 곡식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물가가 폭등을 했으며 더불어 부대를 공급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장병과 수천만 명 군중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변경 지역에서 자력갱생 생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는 몸소 시범을 보이며 씨를 뽑아 배를 짜고 거진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네는 전당 100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변경 지역의 전사들과 군중들은 전에게의 저수지와 100여개의 제방을 쌓았고 그 결과 군중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년을 맞이하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올라타면 적을 물리치는 용맹한 전사였고 말에서 내려오면 맨발로 모내기를 하는 솜씨 잽싼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그의 행보는 변경지역 주민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남 사변 이후 당주왕의 지시에 따라 진소민 소속 부대는 신사군 제5사로 개편됐습니다. 리선염 동지가 사장 겸 정치위원을 맡았고 진소민은 부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네는 계속해서 당조직과 대중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으며 변경지역에 항일유격전쟁을 굳건히 이끌어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호북 하남 변경 지역을 장강 남북을 가로질러 다섯 개 성의 접경지대에 걸친 거대한 항일 근거지로 발전시켰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란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쨍쨍 눈에 삼삼한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에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맑은 봉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둥둥 시름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로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맛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칠을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삭아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잠옷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 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봉품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가마목은 행등그려 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턴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엮인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썰어 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삭아서 손이 언뜻 스치우니 툭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떡소스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까치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예.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마을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바른 언덕 아래 햇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장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군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의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초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근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총리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합니다. 일백하에 오셔서 금방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신화서점 끝장으로 오신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좀만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최근에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난치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년을 찾아보신다면은 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신 다음에 약을 가지고 나갈 때게 되면 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값은 저렴하고 여긴 또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적은 요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득이 우수해놔서 의사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병은 절반을 거의 나선 셈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여기에 흠가구강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미 흠가구강은 꽤나 긴 그 구강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강 내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의 일체 문제 가운데서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여기 치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야인이 생긴다든지 치아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진하게 많이 치아 때문에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뭐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주약에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하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들어가서 문의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검사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또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과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돌아다니다 이처럼 와서 편리하게 치아를 맞춘 적은 거의 접근이 없었다고 이렇게 치아하시면서 심지어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진리를 해서 입금이 아파서 내리 누를 수 없었는데 여기서 한 날부터 찰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좀 한 달 전부터 지금 감기 와서 기침 지내나고 가래다 골라서 오열도 자꾸 나고 가만히 좀 증상이 많았을 때다. 그래서 머리 세게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뜻이 뭔가 뭐 저녁에 잠도 못 자겠을 때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싸다 먹기는 먹었는데 이 기침이 하고 가래 오는 거 조금 많이 나는데 열이 나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도강중위원회 가서 지금 선생님은 전혀 한 번 보였습니다.
1: 예.
2: 일주일 먹었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리맹글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널리 이분을 치하고 계십니다. 예.
2: 열이 벌써 좀 내릴까라 혈압이 어느 인사됐대다. 막 혈압 올라 두는가 뭐 투여하는가 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경기까지 혈액이 온종이 되고, 아주 온종이 잘 되니까 지금 내 한 번 더 가려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님의 은결 선생님,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하셨기 예. 때문에 환자들한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예. 좋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이 조선분이 돼서 얘기를 하게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다 가슴 줬을 때다.
1: 그렇죠. 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병을 예. 다 털어놓을 수 있죠.
2: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이 전번에 그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벌거지 먹은 충치 있어서.
1: 예.
2: 그래 이제 치료 한번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이 가 치료 받으러 같이 가려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 예. 이야기입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뇌경색이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앉았다 해서 나면은 막 이 뭐 확별도 뜨는 것 같고 예, 이러면 이 그때는 이 말 하는 것도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걸음 걸어도 이 걸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랬습니다.
1: 예.
3: 예, 이래 가지고 예, 그 도방중년에 같이 도인만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1: 예.
3: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내 지금 두 번까지 치료 받았습니다.
1: 예.
3: 그게 지금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조일만 선생 길림성 저명한 심노쇠갈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서를 잘 잡기 바랍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러던 게 뭐 정말 약을 내 또 병원에서도 약을 또 제수 좀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뿐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만 선생님 약 쓰고 예, 효과 나는 게 알기고 이 반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용 이렇게 줬습니다. 예, 뭐 거뿐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하던 것도 이렇고 이 다리 걸른 것도 지금 걸은 거라도 예, 용 이렇게 순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언어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도 그냥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면 트림하고 폐기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향만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중 일어놓고 말하면 단순 뭐 떡 심내혈관은 심내혈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맥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병 진단이 나오는 대로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있으니까 조일만 선수의 40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오지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있으니까 처방이 따라가죠.
3: 예, 그래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조일만 선생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와 병 보시게 되어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3: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번에 그럼 우리 오빠는 내 소개했는데 조일만 선생님 보내 보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 나는 위병도 치료를 하고 이 뇌경색으로 그냥 어디로 죽나든 게 치료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 여러 가지 병입니다. 그냥 우리 오빠는 혈압조절을 해야 된다. 혈압조절이 안 해야 돼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혈압약을 몇 가지 넣고 잡수고 잡수고
1: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예예.
4: 옳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서 예. 야 병원에 어때는 밤중에 다가 혈관 누르고 넣고 그런
1: 예.
4: 그래서 야 이 젊은 선생님 이 혈압 이 로교수지 이 저변단이 자겠어 영답답하고 저녁에는 몇 번씩 오서 몇 번씩 오서 일하실 번씩 어떤 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중에 세 번 제일 많아요. 세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1: 그게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4: 예,
1: 보통 중이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중이니까 그 정도 치료를 받지 그런 만성질병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드뭅니다.
4: 그래서 요즘에 효과도 너무 좋았어요. 가겠다는 기록도 우리 오빠 주문에 가서 취해서 들리를 했습니다.
1: 예, 치과병원에. 예.
4: 이번 엔지 오라라 하면 가능성을 해주도록 했지. 법원 들고 한 게, 야, 이건, 그날로 벌써 무슨, 땅땅한 뭐, 좀, 미랬다, 차트라며 뭐, 잡선데 살도 닦아드리고, 땅땅한 무슨, 혈을 다 깨먹었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치과에 대해서 너무 도피해졌습니다.
4: 예. 예. 그래 아직까지 이 신호 관리에서 또 공부해 학과할 때 또 공부하길래 오늘 한두 또 시험 보는 데가 또 오라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4: 오늘 또 가서 또 점장 또 줘서.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됩니다. 예, 예 시험 넣고 찾아오세요.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예, 태양성 관절이고 여성만 탈출 있습니다.
1: 예.
5: 예, 누워서 돌아눕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유명길 선생님 약 쓰고 예, 지문 맞고 했는데 이런 마음대로 돌아눕고 앉았다 잠깐다 일어나고 다리를 마음대로 폈다고 폈다 한다. 그때는 허리 꾸덕꾸덕 나네 다리 폈다고 폈다 하지 못했습니다.
1: 예.
5: 이러고 또 예, 위 아파서 그래서 용 위 아파서 뭐도 아프고 알먹어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 위 아파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1: 예.
5: 또 빈가리 있었어요. 안에 나팠는데 어제가 검사한테 안에 정찰이 됐습니다.
1: 아, 이 리명길 선생 소화계통 간, 담나, 위장, 비장, 장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엄지를 펴는 우수한 이방면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5: 없습니다. 당뇨염이 아파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5: 달걀 만 달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5: 지금네 예. 거기 치과에 가서 이 들리를 해였습니다.
1: 예.
5: 이 딴 데서 하면 예, 자꾸 입금이 아파서 내 건강한 것도 대줄까 했는데 입금이 아파서 예, 오늘 우리 아재 가졌답니다. 예, 우리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1: 아, 치과병원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예 이쪽에. 이쪽에.
5: 안내구나, 리맹길.
1: 아, 그래요,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0: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 예. 내가, 예, 우리 옆집에 있는 한족부입니다. 한족부에서 이거, 저, 뭐입니까.
1: 조선말 방송 잘못 듣죠. 예.
6: 예, 예. 근데 이건데 예, 나는 이 심장뼈가 내가 예전에 같이 여기 뭐 어르면 몇 년 있었을까나 이거 잘하는데 심장을 해서 해마다 봄 이 봄이나 가스레기 되면 또 이때 나오죠.
1: 그렇죠. 예, 한계절 때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혈관성 질환에 먼저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6: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영 바빠하고 자꾸만 이거 전날부터 숨이 너무 차서 진짜 조금이라도 숨이 차고 그다음에는 이, 뭐니까, 이, 저기, 신혈관, 잠깐, 이게, 맥박이 끼는 게가 완전 막, 이때 한 40개씩 낍니다. 보니까.
1: 이거, 어느 날이 큰일 나는데, 쓰러지면 이러면 남다. 그 정도의 여담이. 네,
6: 해갑길을 그거, 이거, 동글동글 하나 재우고 이래보니까, 그래서 나, 그, 내가, 야, 이사, 여기, 저, 네 방송 모르니까, 내, 이 조선말, 우리 방송에, 이사, 잘하는 이사, 그, 그랑, 나오는, 저 방송에 나오는데, 네 거기를 한번 가봐라고, 예. 내가 그래 알려줘서 전번에 갔댔습니다.
1: 예, 예.
6: 예, 그래 가서 그 뭔가 그 조일만 선생님이 쨈피아
1: 예.
6: 예, 보고 가니까 그래 가서 그 맥박 저도 먼저 마음도 안 했답니다. 내 심장
1: 아 맥박 보고 예.
6: 저도 심장을 내 왔다고 예.
1: 예.
6: 검사 맥박 딱 짚어보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관심병에다가 그 좀 엄중하다 이 그 좀 엄중합니다.
1: 아 그 정도에 다음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런 못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6: 신경까지 있다고.

0: 예. 140까지 올라가면, 예, 심혈이.
1: 이게 잘못했다고 빨리 치료해야 되니, 이게 사망하기 위험, 심장폐다기 모든 날 어떻게 된 게 뭘 잘못했어요?
0: 전날 저녁에 모여 이야기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러면 남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1: 예. 그래서 병 거기서 다 보고 약도 지시다가 이제 요지간에 좀 한 며칠 먹었습니다.
0: 예.
1: 근데 무덤은 어떤가 하거나, 이제 한 3일부터 볼까, 영 지금 잘 편안하고 잠도 그냥 잠도 잘 못 잤다는
0: 거. 예, 예, 예,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잠은 편안하게 자기 힘들죠.
1: 그런데 여기가네 이제 한 3일 지나가는데 지금 효과가 안 된답니다.
0: 예.
1: 예, 편안하고 지금 잠부터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조금 나가 근데 보니까 걸어댄 게 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전번처럼 걷지 않지도 많이 났을 때다.
0: 예.
1: 나도 뭐 저, 이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바람에 가서 이 병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안 돼가도 이 약 많이 썼답니다.
0: 그랬겠죠. 예.
1: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사님 맨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래서 저기 나서 다시 예약 한번 해달라고 그랬다. 또 가겠다고 가서 저 약 좀, 약 요즘 거짓 먹었는데 했더라, 여기가.
0: 예.
1: 예. 그래, 예약 좀 합시다. 그래.
0: 예, 그렇게 하셔. 예. 한쪽 분 한 분이 이야기도 됐습니다. 예.
1: 네, 그래, 감사합니다.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을 나으시면 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형부가 좀 부호이증으로 이래서 걸음도 바로 걸지 못하고 춤을 깨지지 흘리고 밥도 위에 손 떨면서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외지 있는데 오늘은 못 그러고 예, 내일로 예약하고 조일만 선세를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좀 부호이증 조일만 선세 최고제입니까?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우리 언니도 그래, 치료하고 많이 나가니까, 우리 행부도 좋단 병은 다 댕겼는데, 치료를 못 받고서, 그날 구모해야 돈은 많이 받았는데.
0: 예.
3: 예, 그래, 오늘은 늦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시자고.
0: 그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내일 오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예,
3: 알겠습니다.
0: 예. 내일, 거기, 떠들이 가서 트러블을 대기다 많은 사람들 예, 네, 가운데 압신사에 배치합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선생님, 우리 그 동생 남편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 마초리 신경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어제는 많이 도와줬답니다.
0: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어쨌든 일 없으니까 또 한국 갈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 천명 지나서 한국 갈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걔 가기 전에 부지런히 치료하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예, 조일만
0: 예,
4: 선생.
0: 예, 예, 이름 예약된 겁니다. 거기 또선에 예, 가서 그 이거 말합니다.
4: 예, 예, 그 우리 동생님 마순편이 그 할머니 내일을 가겠답니다. 그 할머니.
0: 내일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까지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예약해 주세요.
0: 예, 두 분의 이야기 한 분은 오늘 오전에 다른 한 분은 예. 내일 오전에 예예예
4: 예, 예.
0: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요. 아, 먹게 볼 생각이 또 없어서 지네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해서 예. 밥 먹으면 예,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를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고 예, 아 기름 찍어 먹으면 이쯤 더 좋을 자라고 예, 가루는 찍어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고 예, 버섯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정기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 아이 나서서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음식을 먹으니까 예, 또 몸도 예, 조금 부드럽긴 것 같더랍니다.
0: 예.
5: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결장염

0: 그 당연히 있었어요. 벌써 식전에 벌써 아침 전에 벌써 두 번 화장실 갑니다. 예, 한 날에 대해 화장실을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다수가 줄어들어서 예. 어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예. 예. 어디서 들으려니까나 결장염이 오래 있으면 설사를 오래 하면 암에 걸린다는 소리.
1: 아, 그럼요, 예. 예.
0: 그래서 부지런히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예. 이 선생님은 예, 치료도 잘하지만 예, 아주 예, 태도가 예, 영 온순하고 영 친절하고.
1: 아, 이득이 좋죠. 예. 예.
0: 거기 또 약값이 또 저렴해서 예, 예 모두 예, 칭찬을, 제 친척들도, 친척 아줌마에서 가는데 영, 영 저렴, 약값이 저렴하다고 영 칭찬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예, 우리 친척 아줌마하고 제 친척 아줌마에서 예, 거기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이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예. 리맹결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나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요원입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 중에 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집중돼서 여러 환자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그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 최기명 원장이라는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께서는 장춘 중약은 졸업하고 줄곧 연변 중리병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시고 저는 여러 해 됐는데 여기 도강 중의원에 핀칭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다각도로서 여러 가지 오랜 피부병 가운데서 백전풍 여러분들 아시죠? 면사요 그 허옇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리고 소보짐 대상포진 그리고 부스럼 버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그 완전히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간 매독, 림병,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것은 오늘은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3차로 범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하는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진찰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 목, 토, 오전에만 보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보시게 돼 있으니까 일찍부터 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옵니다. 특히 그 피부과에 있어서는 보통 한번 치료해서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치료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약을 바르거나 기타 치료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탕약으로 합니다. 탕약이라는 건 중약을 그 절에 다려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자려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약으로서 그 탕약 방법으로서 치료하는데 지금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에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발병하지 않으면 기본상 발병하지 않는 겁니다. 30년까지 발병하지 않았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외지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심지어 산동 북경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소문난 그 의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화, 목, 토, 오전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락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학과라고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직접 3층에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운동이학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골격통을 해결하는데 병적인 골격통 가운데서 보통 우리 노화 과정에서 오는 단순 그런 골격통이 그걸 포함하겠지만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 망곡증이 있는 분들, 척추가 훈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0: 그런다면 걸절 후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바꿨다면, 무릎 관절을 바꾼 다음에 지금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무릎 관절 그거 바꿨습니다. 연고를.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재활훈련 하지 않으면 다리가 떡 버든 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재활훈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응급조치성적인 이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루이성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서생 운동 강후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 이학과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원만한 그 운동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한 그런 방면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요는 과실이 구전하고 그 여기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상당한 실력파 선생님들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 중이 안마사 선생님 계십니다. 리광호 중이 안마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도강 중인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마를 할 때 3대가 이분한테서 안마를 받으면서 손목 꼭 잡고 반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국구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고 돼 있는데요. 견주염 어깨가 아픈 분들,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왕출절 손목 발목이 아픈 분들, 근만성 허리 통통, 요추간반 탈출,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 통통, 어느 관절이든지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일단 리광호 선생님 중이 안마를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원만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적으로서 치료에 일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0: 그때 아버는 6학년생이었고 배치는 소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버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버를 맞이했다. 아버가 성선생님께 배체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성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버와 배치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버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버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체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와 배체가 들어왔다. 배체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체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버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체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체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버와 배체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버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체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호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0: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 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량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량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첨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후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초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

욕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 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0: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 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리진숙 씨의 수필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리진숙. 2008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대련이었다. 세살배기 딸의 손목을 잡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대련역에 도착한 건 그해 4월 초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니 대련의 바깥 날씨는 내 마음처럼 무척이나 음침하고 추웠다. 연결역을 출발할 때도 자간 봄비가 내렸다. 70고령의 부모님이 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

물을 훔쳤다. 대출 없이 보유한 아파트 네 채, 일본에서 돌아와 꾸린 미용원, 자가용 외제차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는 연기를 꼭 떠나고 싶었다. 도박에 눈이 돌아버린 아이 아빠랑 끝장을 보려면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녀 때 한국, 일본 등 이국 땅에서 10여 년을 빈 주먹으로 본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 게다가 딸애도 있고 창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무서운 게 없었다.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딸애를 잘 키워나갈 자신이 있었다. 낯선 도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총총히 오가고 있었다.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 도시 대련,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련에서의 창업도 일본 연길에서 해오던 미용업을 선택했다. 친구나 친척, 고향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세 살배기 어린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창업은 만만치 않았다. 새 집 찾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손해도 많이 봤다. 다행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가 좋아 벌이가 쏠쏠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원 근처에 일본 회사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곳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내 단골 손님으로 되었다. 4년간 일본에서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데다 언어 장벽이 없고 일본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니 손님들도 포근하 만족스러워했다. 미용원 첫 시작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딸애는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더라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후회약이란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천만다행으로 애는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얼마 뒤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살림집에 팔집이라고 써붙인 지 3일 만에 사려는 사람이 낮았다고 한다. 거금을 들여 장식하고 얼마 살지도 않은 새 집인지라 집은 금방 팔렸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출로 대련의 자그마한 살림집을 차는 데 보탰다. 혼자 힘으로 집을 장식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여러 광고 잡지에 광고를 올리면서 미용원 경영도 차츰 제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련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아빠가 찾아왔다. 서류상으로 이혼 수속을 안 했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딸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세 살배기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누가 아빠 없는 애라고 했는지 첫돌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가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빠가 있다고 했다던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귀한 딸애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의 불찰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석 달 동안 불쌍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 어린 딸애한테 또 아빠 없는 동년 시절로 마음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아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모여 새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딸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길거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과 돈 내기로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매일 맥주와 담배를 살 용돈을 달라고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돈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아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발해서 가장답게 살겠지 하는 묘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바보였다.
그때는 내가 매일 몸을 내번지고 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딸애가 소학교에 들어가 5학년 다닐 때까지 아이 아빠는 이런 생활을 지속했다. 매일 무직으로 노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외박했고 도박을 어떻게 놀았는지 도박 빚쟁이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이 할아버지와 내가 빚쟁이들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얼마간 돈을 물어주었다. 하지만 태부적이었다. 연길에서도 도박 빚으로 집 두 채와 차를 다 날려버렸는데 대련에 와서 새 출발한다 해놓고 또다시 도박으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도박 빚 핍박으로 결국 아이 아빠는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났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어 도박 빚 갚고 개과천선하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박에 빠져 이번엔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1년에 한두 번 중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 값을 낼 돈도 없어 내가 대주었다. 40대에 들어서서도 이 모양이니 인간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등골이 휘게 일하여 보수도 많이 받았으나 돈을 버는 족족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모조리 날려버렸다. 심지어 설세로 오기 전에 받은 월급도 카지노에 가지고 가서 몽땅 날리고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집에 설세로 왔다. 그래도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딸애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쩌면 나는 곰보다 더 미련한 여자인지 모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공을 들여도 이 사람한테는 죄다 헛짓이었다. 시댁 친정 식구들이 나보고 애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아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용빼낼 수가 없었다.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결론이다. 뼛속까지 도박 근성이 박혔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딸에마저도 제대로 공부시킬 것 같지 못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와 숨통을 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결국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쓰며 20년간 힘들게 끌고 온 혼인을 종말짓기로 결심했다. 아이 아빠는 이혼을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식도 싫고 부양비도 못 주겠고 그냥 원하는 돈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나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의 동의를 거쳐 대련에 와서 처음 샀던 집을 판 돈을 아이 아빠한테 주고 유명무실했던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아이 아빠는 이미 숱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벌지 않았지만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 너무나도 파렴치했다. 나에게 있어 혼인은 굴레와도 같았다. 그 굴레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황금 시기를 덧없이 흘러보내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또 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데도 피땀으로 모은 거금을 들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쁜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피붙이가 아닌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나는 그제야 발편잠을 잘 수 있었고 온전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아침이면 딸애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다시 늦은 시간에 하학하는 딸애 데리러 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 힘으로 해결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텨 2023년에는 드디어 딸애를 대학에 보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 정신력만 있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것 같다. 대련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은 우리 미용원을 조선족 미용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믿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베테랑으로 인정한다. 아무런 인맥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이곳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 한 우물만 봤으니 그럴

말만도 했다. 창업 당시에는 일본 고객이 위주였다면 그 후에는 한국 고객들이 위주였다가 2013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분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족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한국, 카나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도 대련회와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2015년 나는 그동안 축적했던 돈으로 의료미용 문진을 오픈했다. 현재 같은 업종끼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엊그제 대련역에 금방 도착해서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혼자서 딸애를 공부시키면서 자기를 꾸준히 해왔으니 말이다. 딸애가 고중에 다니는 3년 내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 11시에 데려오고 주말에는 학원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1년 365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다. 그러고 보면 모성애는 참으로 강하고 대단한 것 같다. 엄마라는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힘들어서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처음 대련에 와서 자리를 잡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다가 3살밖에 안 된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 교통사고를 당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애한테 죄책감이 든다. 그래도 낯선 타향에서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꼭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조선족 여성들의 희생정신, 끈질긴 지구력이 안 받침된 아름다운 소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련에는 조선족 동호회들이 많다.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동호회 같은 데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찬사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17년 동안 나를 믿어주고 찾아주신 많은 고객분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 것이다. 난 대련이라는 곳이 참 좋다. 지금은 당초의 결심대로 대련 중심 지역에 큰 집도 새로 마련하고 딸에도 좋은 대학에 보냈다. 몇 년 뒤면 나도 60고개에 올라선다. 60부터 인생 2막 시작이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해준다.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 2막을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장려상 수상작인 리진숙 씨의 수필 나의 이야기는 도박에 빠져 집 자가용과 같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남편을 대신해 3살짜리 딸을 홀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지금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작자의 삶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작자는 외국에서 아글타글 보러 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남편을 피해 대련에 와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창업에 도전을 했지만 다시 합치자는 남편의 미사구려에 속아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허나 도박에 빠진 남편을 돌려세운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 후 작자는 끈질긴 의력으로 딸을 어엿한 대학생으로 훌륭히 키웠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작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어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장고야 울려라 리순선. 장고는 분명한 창단과 부드러운 울림소리로 하여 오락장소, 공연무대 등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매력적인 악기로 요즘 광장이나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인기 악기로 떠오르고 있다. 흥룡강성 통하현 조선족중학교에서 조선어문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36년간의 교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직한 나는 총도회와 정착했다. 2018년부터 나는 노래교실, 교사친목회 활동에 이어 장고교실에 다니며 다채로운 퇴직 생활을 시작했다. 교사친목회에서 출납원을 맡던 그해 5월, 외손자가 태어나면서 나는 이촌에 있는 딸 집과 성양에 있는 우리 집을 오가며 외손자를 돌봐주게 됐다. 외손자를 돌보랴 활동에 참가하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돌아쳐야 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재미나고 신났다. 특히 장고를 배우던 날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때의 노력과 분투는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성장의 발자취가 되어 내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강의해 주었다. 동굴체를 잡는 자세며 손가락 위치멸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또 여러 번의 시범을 통해 공과 구공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왼팔을 올리고 내리면서 구는 살짝, 구공은 힘주어 장고편에 다에게 치되 궁, 구공 분별되게 쳐야 하는데 처음 배우는 우리는 궁굴체를 움켜쥔 채 장고편에다 박아대곤 하여 굵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후로 한동안은 수업 첫 5분간은 무조건 궁, 구궁을 치는 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니 팔이 아파나고 새끼손가락 피부가 벗겨지며 속살이 드러났다. 게다가 연습하며 흘린 땀이 상처에 배여드니 너무나 아리고 쓰렸다. 자칫 상처를 잘못 건드려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밴드 여러 개를 갈아붙이며 아픔을 참고 연습을 이어나갔고 속으로 요만한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고서야 무얼 잘 배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냈다. 궁굴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자 이번에는 열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우리는 오른손에 열체를 잡고 다따딱떡 다그르르 등 다섯 가지 소리를 내면서 치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을 거듭하며 연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연습해 양쪽 손의 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선생님은 노래에 맞춰 장고를 치는 기법을 가르치며 연습을 시켰다. 우리는 신이 나서 장고를 쳤고 기분을 살려 목청을 뽑으며 노들강변, 묻지 마세요 등 노래도 따라 불렀다.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장고를 칠 수 있게 됐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장단과 함께 멀리 메아리 쳐갈 때 우리의 마음도 구름처럼 둥둥 떴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기교 중에 하나는 기닥을 바른 소리를 내면서 숙련되게 치는 것이었다. 기닥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오른손 열체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들어오는 순간에 열체의 윗머리 부분을 살짝 장고에 먼저 대고 바로 뒷부분을 편 쪽에 바짝 갖다 대고 쳐야 하는데 시간차가 거의 없이 동시적으로 소리를 내야만 맵잔 소리를 낼 수 있는 난도 깊은 기교이다. 우리는 선생님을 마주하고 한 줄로 쭉 앉아 선생님의 동작을 눈여겨보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했다. 처음엔 자꾸 어설픈 소리가 나왔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까다로운 걸 기어이 해야 되니?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나는 짜증도 나고 애도 타고 실증도 났다. 장고에서 기닥을 잘 쳐야 중급 단계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빠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문득 양사원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가 떠올랐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 같았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다고 힘들단 소리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 나는 입으로 기닥기닥 소리를 내며 그 리듬에 맞춰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고 치고 또 쳤다. 얼마나 쳤는지 나도 알 수 없다. 꿈에서도 기닥기닥하고 되뇌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스름을 연습하던 중 문득 왼손에 잡은 궁굴체가 우로 자연스레 솟아오르면서 팔과 손이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여짐을 감각적으로 느꼈다. 동시에 오른손에 잡은 채편도 왼손 궁굴체와 합

올라선 것이었다. 실로 노력과 견지로 거둔 결실이었다. 2020년 말 청도에서 중국기업과협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우리는 주최 측의 초청을 받고 사물놀이 공연을 하게 됐다. 나는 무대 가운데 앉아 상장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장내에 힘찬 휘몰이 장단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공연은 절정에 다다랐고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지인분들이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면서 멋져요, 잘했어요 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다. 내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리 선생님 짱입니다 라고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공을 들여 배우고 연습한 보람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장고와 사물놀이라는 예술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 나왔다. 나의 눈앞에는 오늘의 성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해온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시기 외손주를 봐줘야 해서 거의 매일 거리가 먼 딸 집과 장고 교실을 오가야 했다. 버스를 타면 시간이 딸려 비싼 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됐다. 택시비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멀미가 나서 많이 힘들었다. 나는 승용차만 타면 멀미를 잘 아는데 얼굴이 해쓱해지고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심할 땐 중간에서 내려 막 토하고 다시 차에 앉아 장고 교실에 가곤 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다들 나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히곤 했다. 그렇게 몇 시간 장고를 치고는 또 외손자를 봐주러 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집에 들어서면 어린 것이 칭얼거리며 안아달라고 매달렸다. 한 번은 너무 지쳐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외손자가 너무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다행히 남편이 곁에 있어서 약도 먹여주고 응급조치를 대주어 큰 위험은 면했다. 지금도 그때 입을 하 벌리고 자는 내 모습을 남편이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쉽지 않은 배움의 길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된다. 내가 하도 장고를 정신없이 연습하는 바람에 외손자마저도 외할아버지가 헝급으로 만들어준 자그마한 장고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려 온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하곤 했다. 이 힘과 스스로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고 기교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일도 참답게 해나가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됐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찾아 했는데 교실의 화초 관리며 공연 의상 관리며 교실 위생 관리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곤 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할 때도 있었으나 이내 팀장으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해와 포용, 립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등 방법으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다. 북춤회의 리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는 회장단 분들이 나를 보며 하는 말이다. 이 몇 년간 나는 북춤회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표창을 받았다. 나를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들과 어울리며 진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바쁜 와중에도 민족 문화를 배우고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의 인생 태도가 너무나 멋졌다. 젊은 사장들이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북춤회를 지지했기에 명성팀의 모든 활동이 가능했으며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근심 걱정 없이 유쾌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이다. 명성팀은 또한 선생님의 지도와 팀원들의 열정적인 노력하에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북춤회의 영향력을 키우고 사회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사물놀이를 전파하고 이어나가는 데 비교적 뚜렷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 북춤회는 거의 해마다 큰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치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곤 했다. 이 몇 년간 취미로 장고를 배우는 나날에 나는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이 들고 애타게 배우고 연습하는 어려운 과정도 거쳤지만 무슨 일이든 마음먹고 굳은 의지로 꾸준히 견제해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이치를 절감하게 됐다. 세상에 누워서 떡 먹기로 쉬운 일은 없는 것이다. 노력과 분투의 땀방울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설장고원에서 휘몰이, 굿거리, 동살풀이 등 수준 높은 장단들을 익숙히 칠 수 있게 됐고 혼자서도 안땅장단, 굿거리장단, 자준몰이장단,
양산도 창단 등에 따라 밀양아리랑, 대평가, 뽕타령, 울산타령 등 흥겹고 신나는 우리민요 21

소수와 기타 트로트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면서 장고를 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오늘도 흥겨운 장고 소리를 울리며 우리 민족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장고라는 이 민족의 전통악기로 힘을 보태리라 다짐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동따다 쿵따 쿵따 동기따다 쿵따 쿵. 오늘도 우리 장고 교실에는 건드려진 장고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매력적인 울림에 내 꿈도 연그러 간다. 네, 장려상 수상작인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는 퇴직 후 장고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추억하면서 장고 연주가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 사회 무대를 주름잡으며 실력을 뽐내가고 있는 작자의 즐거운 인생 2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억의 간이역 임은숙. 벚꽃이 간밤 빗줄기에 시달리다 도로 위에 흩뿌려져 슬픈 풍경화가 되던 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도 별들이 주어가고 이어진 놓지 못한 뜨거운 이름 석자. 바보처럼 눈시울이 젖어든다. 짧은 만남에 잇따르는 긴 방황의 시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젖어서 남아있어.

있음을 기억 속에 그대는 아시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계절을 가고 있는 눈먼 바람 같은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운명처럼 다시 부딪힌다면 꽃 피는 계절에 꽃 지는 일은 없겠지. 여린 꽃잎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옮겨놓는 걸음걸음이 심히 조심스럽다.

내 청춘을 찾아서 박창길. 끝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던 젊음이여 싱싱함이여 젊음이여 뜨거움이여. 군복을 입은 나를, 교단에 섰는 나를, 바람이 새는 양옆구리에 심었다.

사실 김정관 꽃이 홀로 피는 곳에 나는 홀로 가지 않네. 홀로 가도 꽃은 나무람 하지 않는데 그림자와 같이 가니 자리를 내주는 나비 매운 욕은 녹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 년 전 젊은이들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뜨거운 애국정신과 열정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조국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소라 작곡으로 된 청춘 파이팅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으로 된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꽃향기가 퍼지듯 설레는 마음도 함께 찾아오지요. 그런 설레임을 노래로 담은 최윤아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들려드릴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0: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방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씨 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천희 박사, 그리고 건파 치료를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최신의로, 그 외에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5.1절을 코앞에 두고 특수한 우대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보온 제품을 많이 사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이전에는 나는 사고 싶고 선물도 많이 욕심나지만 해도 진도를 많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많이 사지 않아도 퍼센트를 아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좋은 이기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가 되길 바라는데요. 천희 박사는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가격이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0각에 20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15각을 사면 15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가는데요. 이제 우대활동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최신이로는 698원인데 35일간 보게합니다. 먼저는 598원일 때는 25일간 보게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보게하면서 원래는 하루에 10원 좌우됐는데 이번에는 9원이 되나마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가격적으로 떨어진 셈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10가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절반값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홍강치료이기, 명서방도 역시 여기에 12가게 안부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안부치료이기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다 딱 안경처럼 끼고 그 코드만 딱 눌러주면 눈주위를 쿡쿡쿡쿡쿡쿡 부동한 그 필릴 소리 안마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쿡 쿡 이렇게도 해주고 빠르게 늦게 절주있게 안마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눈이 벌써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관건은 여기 홍광치료이기입니다. 이 홍광치료이기는 현대의 물리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의로 모두 여기에 홍광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홍광치료이기는 보통 치료이기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이기 가운데서 특수한 물리치료이기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까지 받은 광주 고지를 합니다. 빛으로서 눈을 치유나주는, 그러는 치유라는 것은 치유란 말이겠어요. 빛침에 속한다 이걸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600 내지 700 GM에 속하는 이런 광술로서리 딱 그 우리 어느 아픈 부위 콘팥을 비롯해서 모든 아픈 부위에다 빛을 조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한 30분 차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아주 어디나 아픈데 없이 편안하게 지우는데 약물요법과 이 물리요법을 결합하면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과가 바른 좋은 제품, 좋은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천희 박사. 저는 노벨상 두 번 받은 천희 박사 대 그런지 효과도 바르고 예, 얼음지 나던 게 얼음지 안 나고, 그리고 이바이스 급된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 맨하네 용 맥이 없단 말입니다. 무조건 먹어도 약은 좋다는 약은 먹어도 쓸데없고, 그리고 혈압조절이 아이 돼서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소화 아이 돼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천희 박사를 그랬는데 다른 것보다도 예, 기억력이 지내 아이 돼가지고서 그랬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예, 혈압조절이 잘 되놓거나 머리가 흐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조절이 어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30에 80입니다.
1: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2: 그리고 그 최신의로로 예, 아유 속이 나 밤이나 정말 수수할 때 욕만 했습니다. 그거 그 소변 보고 그것도 이래 달아댄 거 저래 달아댄 그래던 게 그 이 최신의로 한 대 같이 쓰니까 효과도 빠르고 밤잠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그러니까 맥이 오고 정신하고 예. 그래서 난생에서 맥이 없어서 누워있던 사람 같이 합니다. 정신하고 막 달아다니고 걸고 예, 이렇게 활동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활동도 드문데, 이 활동에 참석해서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았다, 그런다. 그 홍건 1억이기도 준다지.
1: 홍강 1억이기가 좋은 겁니다. 지금 인터넷 네. 찾아보셔도 4,980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증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1억이기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어디에 아프면 어디에를 조이면 효과 하루에 30분씩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건강은 과연 약을 복용하시면서 이 홍강 치료기를 쓰게 되면 병원 가정에서 널리 지금 보고 지광료법보다 레이저 치료보다 더 좋은 제품이 바로 홍강 치료기입니다. 예.
2: 그렇죠. 그 기계를 쓰니까 몸도 더 헷갈려가지고.
1: 그렇죠.
2: 무겁던 몸이 갔겠지.
1: 무균성, 유균성 염증. 무균성 염증은 관절통의 염증이 무균성 염증입니다. 유균성 염증은 네. 기침을 짓거나 혹은 소변에 뭐 거품이 나가거나 뭐 소변에 뭐 세균이 나가거나 이런 분들 콤파츠를 그거 딱 조이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한 달만 조이는 사이게 되면 일정한 간격 두고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건강교원입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손이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예. 어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놓고 이게 내가 뵌게 놓고 왔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나고 예, 조금 걸자면 어지럼증이 나서 좀만 잘못하다 쓰러질
1: 예.
3: 그런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또 종속주사로 한 주일이 너무 맞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잘나지 않고 선생님이 이 천이 박사를 내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 맹가 뭐, 어지럼증이 나는 게 이롭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걸기도 용 좋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이 골이 세게 아프고, 그래서 그렇던 게 골도 아예 아프고, 용 좋습니다. 머리도 예. 아예 아프고, 예. 그래서 나 이 천이 박사가 확실히 이 심내 혈관에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약이라 한 거네. 정말 느끼게 됩니다. 이거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네. 견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어지간한 심장과 내 혈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피해갈 수만 있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좋은 제품이니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네. 효과성에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네. 그리고 심장에 막 후들후들 떨리는 것도 많이 낫고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할도 용서했을 때다
1: 예,
3: 건강 치료기계도 준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이거 난 이번에 이제 이 할도에 참가해서 이 약을 더 구매하자 그랬다.
1: 천이 박사 노벨상 받았지요. 건강 치료기가 노벨상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 이걸 뭐 건강 치료기를 딱 사용만 하게 되면 당신은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
3: 예. 예.
1: 건강 기원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가 예, 그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사한 남아입니다. 고혈압 있고 또 고혈압이 있으니까 예, 심장에 따라 좋지 않아서 간신경도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 혈압 조절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입원했는데 녹음 걸렸단 말입니다.
1: 예.
4: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 저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 새 해도 가야 됐습니다. 몸이 저기 쓰는 게 더 불편하고, 예, 머리도 아프고, 어림지도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그런 이 방송 듣고, 소리, 천이 박사가 유방면에 좋다니까, 예. 그래서 저, 우리 활동도 있고 해서 싸서 썼습니다. 지금 썼는데,
1: 예.
4: 그, 쓰니까 이렇게, 그, 머리 아프고, 어림지 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아프고 이런 것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좀 편안해졌단다.
1: 예. 예.
4: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하도에 좋으니까 15가지 배달 받아 왔단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예.
4: 그래서 좋으니까 계속 쓰겠다며 기럽지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문의하자 그랬는데.
1: 예.
4: 예. 내 일이 이야기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하고 말했던 우리 친구가 지금 예, 코로나 휴증 때문에 이렇게 심장결합 폐가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기침으로서 계속 기침 세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침 진행해가지고 예, 그 저 밥도 못 먹고 매일 하나도 없고 예.
1: 예.
4: 그렇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또 갑자기 밤새 막 배 아파가지고 다락아쟁이면서는 그랬는데 그 가지 못해서 옆팔에 지금 자식들도 없고 해서 얼른 불러서 갔는데
1: 그 정도예요?
4: 예. 예, 심결석이랍니다. 예.
1: 예.
4: 예, 막 진행 아파가지고 저리 가는
1: 결석이 아프다면 쉽게 말해서 예. 정말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4: 예, 예. 예. 그래 굽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신결석인데 그 선생님은 때리라 하고요
1: 지광 따리, 지광을 따르는 법을
4: 때리라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많이 아파하니까 선생님들 여러 이거 아팠다 말인다 선생님은 아직 소염치료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더라 말인다 이제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도움이 되면 우리 동의 이거 쓰겠답니다 천이박사로
1: 아 이제 그 상황이라면 예. 뭐 쓰는 게 좋은가 하면 세신이로 쓰세요 세신이로
4: 세신이로
1: 세신이로가 그 지금 콤파츠 결석 있지요 이거 예, 예. 이번에 그 홍광치료 이기가 따라가는데 이걸로 딱 비추면 그게 결석이 터집니다 예. 그러면 소변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품을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하나는 녹혈증 그리고 전녹근 다른데 없는 처방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호흡계통에 좋은 이런 성분이 또 여기 들어갔습니다 기침도 많이 짓고 예. 그런다 하니까
4: 예, 예,
1: 여기
4: 예,
1: 호흡계통에 예. 좋은 맥동이라서 룬페의 역할을 하는 이런 지인 룬수에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사분한테는 딱 맞는 게 어느 경감에 지금 세신이랍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4: 그러니까, 그러면 배달 번호를 주시겠습니까? 그냥 15건 배달 받겠다.
1: 그래라 하셔. 그분은 15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 예, 예. 이 홍광치료기를 거기서 이제 줄 때 홍광치료기 구체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코드를 예. 딱 깨고 그러게 되면 그 제는 딱 누르면 되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예. 있는 건데 5017766에 전화 넣으셔.
4: 5017766. 66, 예, 예.
1: 여기다 전화하게 되면 그 여사분한테는 예. 세신이로 쓰게 되면 그 결석이 이제 부서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홍광치료기까지 쓰고 이 약을 마이고 홍광치료기를 쓰고 하게 되면 이번에 기회입니다. 맨발을 그 여사분한테 딱 맞는 기회입니다.
4: 아,
1: 홍광치료기가 예. 맞습니다. 예, 예.
4: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6: 네,
1: 안녕하세요.
6: 예, 박성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6: 예, 저도 천이 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6: 예, 언제나 한 1년 많이 넘어 먹었어요.
1: 아, 그랬구만요.
6: 예, 이거 먹기 전에 이제 좀 신경이 다른 사람마다 특이하게 예민함.
1: 예민하겠고, 예.
6: 예, 그래서 어딘가나 스트레스 받고서 말은 누가 탁하게 해도 그저 심장 퍽퍽 찌르는 것 같은 게 막 스트레스 받고 받는단 말입니다.
1: 예, 예.
6: 예, 그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진짜 한 몇 년 동안 그저 예. 잠도 못 자고 심장이 후들후들거리며 예. 그저 식은땀 자꾸 흘리고 예. 그러면 많이 고생하다가 내 우연히 방송 듣고 이 천이 박사를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1: 예.
6: 예, 신경과 신경, 예, 신경 전달을 이어주고 그래진다. 이제 예, 지금 내 상황 보면 예, 어디 조금 불편하면 예, 거기 금방 알려가지고 예, 나 진짜
1: 신호가 금방 전달되겠네요. 예, 예.
6: 예 진짜 영묘하답니다.
1: 예.
6: 네, 자고 이거 먹으니까 이 잠도 잘하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1: 예.
6: 예, 게든 게, 예,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예, 자관 힘도 오고, 영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예. 그래, 전번에 제 이 천희 박사는 배달 받았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잖아. 예, 그 최신 1호로 예, 묻고 싶은데, 제 상황이 어떤가 뭐, 이 예, 무릎이, 뭐, 소변이라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무릎이 용실이란 말입니다. 무릎이 시림에, 좀 이 뻐근함이 용심, 용추이 색이 탑니다.
1: 예.
6: 예, 그런데 이 최신 1호로 먹으면 어떻겠는지 해가지고.
1: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 말씀한 증상 놓고 말하게 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건빠치 양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건빠치 양이 부족이라는 걸 뭐 말하게 되는가 쉽게 추워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쉽게 추워하던 증상이 개선가 됩니다. 결국 무릎이 아픈 거는 그건 세균성 염증인 것이 아니라 무균성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증은 어떤 항균소를 쓰게 되면 점점 더 합니다. 그래서 임시 그 병원에 가서 통통거리 가게 되면 그거 뭐 격소가 가득 포함된 그걸로 해서 다 封闭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1호를 시작하세요. 최신 1호를 시작하면 다음 얼마 이거 시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특히 이번에 홍강치료이라는 걸 아직 그 먼저 번에 우대 활동할 때 썼으면 홍강치료이기가 아직 차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홍강치료이기를 그 아픈 데다 딱 쪼이게 되면 무균성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빨리 낫습니다. 건빠치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아픈 부위에다 쥐어주거나 그런 다음에 한 날 지나서 또 건빠구 부분에다 쥐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상 완전 무결하게 이 후반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6: 이 무릎이 자꾸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것 같고 무릎이 영 시리다 말입니다.
1: 그렇죠. 모든 바람이 그 무릎으로 싹 다 못아오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건빠지 양기 부석입니다. 예, 양기 그리고 무균성 염증입니다. 예.
6: 걔네 작년에라면 검사한 게 있잖아. 예, 건강검진한 게 소변에 피 약간씩 나오는 게 이롭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1: 아, 이롭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지 피 약간씩 섞이게 되면 중시해야 됩니다. 보통.
6: 그러니까, 자꾸 예. 이롭다니까, 예, 이롭다니까 다른 약을 대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한 20 날째요. 무릎이 그거 어찌 시린지, 그거 바람이 싹 들어오고, 예, 그래가지고서 내 지금 혹시 그 최신 1호가 맞겠는가 생각한다.
1: 최신 1호가 너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신으로 이제 이거 쓰게 되면 이제 말씀하는 그런 증상에 모든 바람이 내 무릎에 다 모이고 동통이 생기고 그리고 혈뇨가 나가고 이게 한동안 지나서 다시 검사해보세요.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우리 보통 혈뇨가 조금이라도 빗긴다 하면 월경기의 여자들은 그게

갱년기 전 좌우를 해서는 내가 가지만 해도 갱년기 그 후부터는 병원에서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가 좌우가 얼마 나가는가, 약간 댄디가 나가는가, 그것과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나 곰팡이

0: 아무튼 제가 문의하기서 이 방송 너무 오래 해가지고.
1: 예, 예. 이따 제가 예. 개별적, 거기, 예, 예. 거기 파는 데다 물어봐도 그 직접 거기에 사용 방법이 다 나옵니다.
0: 예. 예,
1: 후에 제게다 전화해도 됩니다. 예.
0: 예,
1: 건강하세요.
0: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이번에 5.1절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홍강치료액이라는 게 이게 특수한 얘기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하버드대학 이학중심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학부 주임이 연구 발명해낸 이런 제품 자체인데 앞으로는 그 지광료법을 소화할 정도로서 모든 공능이 압도적인 위치에서 우리 큰 병원에 가게 되면 큰 병원도 어느 병원에서나 거의 다 쓰는 거는 아니겠지만 해도 제일 큰 병원에 가야 이거 이런 이게 비싼 1억이기입니다. 거의 5천 원에 해당하는 이런 1억이기인데 병원에서 물론 그만한 거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지만 해도 나 개인이 이번에 무료로서 여러분들이 약을 사는데 이거 선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홍강이라는 것은 물리치료법에 속하는데 보통 어디에 우리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게 되면 항균소를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약물요법에 속하게 되면서 일정하게 어느 한 부분에 뭐 후유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밖에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두고 있습니다.
1: 예.
0: 야, 이야기에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0: 어디에 우리의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 치료해준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이게.
1: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세포에 들어가서 그거 골고루 해서 어디에 아프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뭐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이 박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한 게 아주 맞습니다.
0: 예.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골이 정신하고, 맥이었던 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한다.
1: 그럼요.
0: 그리고, 예. 혈압약 우선에, 예, 그거 한랄근리 먹어도 된다. 이 천이박사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거, 예. 목이 마르던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예, 밤에 잠이, 꿈이 자꾸 올까, 예. 그거, 잔 것까지 된다. 근데 밤에 꿈이 없어지고, 밥도 맛있고, 예. 이게, 그 다음에, 관절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관절이 영화라고 영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콩팥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
1: 아, 시신이로?
0: 예, 시신이로를 쓰는 정말 좋습니다.
1: 예.
0: 소변차 쑥 잡아서, 온밤 쉬지 못한다. 결국 소변 조금 나가고, 거품이 나가고, 예. 그랬는데, 이 시신이로를 쓴 다음에, 어떤 날에는 어떤 거의 종사에 됐습니다. 이거 어떤 녹잘 썼습니다.
1: 아,
0: 그리고 나니까 예. 어떤 날에는 두 번이고 어떤 날에는 한 번만 본다.
1: 예.
0: 그리고 도품도 없어지고 가서 예, 검사가 종사에 됐답니다. 원래
1: 콩팥이
0: 그렇죠. 그 전열성염에 염두 있던 게 다 없어졌다 하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아 이게 정말 이 세신 1호가 선을 도와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세신이로 또 예배도 도와준다.
1: 그렇죠.
0: 이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맥이 온답니다.
1: 어, 신주골이니까.
0: 어서는,
1: 그렇죠.
0: 예. 어서는 그래서 친구들과 놀라라면 영 잘 다니고, 아, 이 약이 정말 최고라 한다. 그래서, 오늘이 이 우리 아버지 세신이로로 입사 그 천이 박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신 1월이 오늘도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는데 이 홍강치료기가 이번에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있는데 시장가로는 4,980원 5,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번에 따라가는데 이 기계가 이제 콩팥치료에 전반 기타 소염치료에 면역력 제거에 너무 좋은 제품 자체니까 이번에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백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치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가는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가는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큰

않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채에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항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함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 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 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경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경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경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경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행과 같죠? 허복순 작사, 오용란 작곡으로 된 인생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길태둥이 몬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의사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저희 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중의, 서의, 조의, 조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겠는데 우리 조선족 이야기란 말입니다. 중의, 서의, 조의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조약에는 땅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내혈관계통의 질병,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말조인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런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주 감기를 하고 감기가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이외에도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도 마저 특장을 보이는데 만성위염이라든가 특히 보게 되면 위축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밀란성위염, 결장염, 담낭염에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연변에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의 극성으로 말이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경우에는 말이죠. 예.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요. 예, 박창모 주임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조약의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관계되는 예, 질병에 대해서 예, 일화를 해봅시다.
1: 네.
0: 예, 거기에서도 예, 지금 노인님들이 예, 변비증으로 고생해서 예, 길태중인문진부를 아주 많이 찾고 있는데 발병률이 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에, 보통 보게 되면 노인님들이 25% 내지 50%에 달하는 분들이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그러니까 중풍후유증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호흡도질환에 이런 질병으로 말이죠. 부득불 말죠.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변비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에,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에, 그러면 이 노인님들이 변비증이 오게 되면 림상에서 어떤 특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하나는 노인님들이 장도의 유동기가 말이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변이가 말이죠 장도 내에 말이죠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1: 네.
0: 배변 차수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아주 적어지는데 보통 보기 때문에 일주일에 말이죠 세 번 이하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두 번, 이렇게 말이죠. 대변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대변을 볼 때 말이죠. 곤란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 문제는 어떤 분들이 대변을 말이죠. 저 양똥처럼 말이죠. 그렇게 굳은 대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배출되기 말이죠. 아주 그 바쁘고
1: 네.
0: 그 바쁜 정도가 말이죠 안간 기운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뒤를 볼 때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손으로 말이죠 뚜져야 되는 이런 말이죠 보조 형식을 채취해야 대변이 말이죠 풀려나갑니다. 조약에는
1: 네.
0: 노인님들이 말이죠 젊은 분들하고 다른 것이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장도의 말이죠 분비액이가 현저히 말이죠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분비니가 장도에서 이동해서 항문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가 말이죠 아주 더뎌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님들이 항상 말이죠 배가 말이죠 우리 현편말로 말하면 부디세난단 말입니다. 하늘로 부타에 쓰허.
1: 네.
0: 그리고 말이죠. 헛배 붓고. 심할 때는 또 말이죠. 배가 아픕니다. 아랫배 아플 때도 있고 더 심할 때는 온근 배가 다 아픕니다. 그리고 이 뒤가 굳기 때문에 늘상 말이죠. 식욕이가 감퇴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대변이 말이죠 형태라든가 질도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죠 변화가 생깁니다. 정상적일 때는 말이죠 대변이 형태가 있고 조금 모르게 나가는데 이럴 때는 변비증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양똥처럼 그리 땅땅한 대변이가 말이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변을 본 다음에 관찰을 해보게 되면 찐득찐득한 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피가 말이죠 묻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국부의 증상인데 전신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님들을 관찰해보게 되면 대변을 통해서 말이죠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그 비출성 위염을 아는 환자입니다.
0: 예예예. 예.

0: 식당에 마음 먹으면 내가 불통하고 예. 이 먹으면 좀 아랫니래 밀어야 되는데 아랫니
1: 못한뿐인 그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3: 예, 어떤 점에서 예, 보입니까?
2: 예, 이 자꾸 어제 음식 내리쬐지 못하고 오늘 자꾸 예, 며칠 한 번씩 도화깍질하지. 그리고 배쁘고 소화해지고 그 토요일 때는 식후물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번 계단한 게 확실히 박창호 선생님이 이 위장병을 용하긴 좀만 용한다지만 용합되다.
3: 예, 그렇죠. 예.
2: 예, 밥이 벌써 예, 한번 깨닫는 게 밥이 맛있습니다.
3: 예,
2: 밥이
3: 그렇죠.
2: 향기롭, 빨리. 밥이 원래 향기롭지 않은 쌀도 예, 향기로운 그런 감도 나면 밥이 막 당겨져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또 예약하자.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됩니다.
2: 예, 어전에 가면 그 됩니다.
3: 예, 어전에 다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2: 예, 예, 예. 수고하시오.
3: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제가 수건자의 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3: 예, 예, 예.
4: 네. 그래서 수건자인데 가서 예, 중약을 한번 지어다 먹었습니다.
3: 예, 예.
4: 그런 게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3: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수건자는 정말 좋습니다. 예.
3: 그건
4: 그래서
3: 다르고.
4: 오늘 예예 예, 예. 오늘 그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뭘까, 동문에서 저번에 그 뭘까, 박선생 약 쓰던 환자입니다.
3: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감기 만났는데, 제가 이 기침이 그냥 낫지 않고, 원래도 감기도 감기 내가 이 많은 기침이 남기기 오란다.
3: 예.
5: 방송도 세게 들었는데, 제가 잘 가지 못하고, 제가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심하다가 들어본 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약을 그래서 재밌게 약을 쓰더라 만다. 그래서 이번에 딸이가 가 배우고서네 가 볼 때 이렇게 약을 들어 먹었는데 효과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약을 더 짓다고 그랬다.
3: 예예. 그래서요.
5: 그래서 그 선생님과 이거 뭔가 이야기 해가지고 어떻게 약을 짓는다든지 계속.
3: 그 전화번호 알죠? 예. 김태중 예, 예. 김태중이 문진부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예. 그 선생님을 예. 찾아서 다 말하면 다 됩니다.
5: 아, 예, 예,
3: 예. 예, 예.
5: 어, 고맙습니다.
3: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노인님들 놓고 본다 할 때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도 뇌를 해보게 되면 보통에 예, 약방에 가셔서 예, 뭐 루후의 조나잉도 좋고 예, 이런 말저디가 풀리는 약을 예, 혼자서 자시는 폐단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 그 자시게 되면 하루 이틀은 또 예, 그 약으로 인해서 말저디가 풀려나가는데 예, 계속 자시지 않으면 또 반복이 옵니다. 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약을 자셔도 말죠 혈흠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님들이 변비증을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건강을 엄중히

0: 아주 염전은 말이죠. 위험 인사가 형성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어이?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기 수고를 하신다.
0: 예.
2: 오늘이 저 길 대병원을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한 산하 제일 오른쪽 발을 이래 안 빼대, 예, 그래도 움직이면 아프단다.
0: 예.
2: 그래서 사상 운동을 했는데,
0: 예.
2: 그래서 움직이면 하면 아프다면 이랬다.
0: 예.
2: 손이 저리고.
0: 예.
2: 그래서 내 그 수원가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0: 예, 됩니다. 예.
2: 꼴꼴꼴이.
0: 예.
2: 둘이 되겠다.
0: 예.
2: 나도 같이, 둘이 같이 가도 되겠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두 분이. 같이 오십시오. 예.
2: 네, 수고하죠.
0: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빈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보통 볼 때, 예, 장도에 공농문란이 있고, 예, 빈부증으로 인해서 또 말이죠. 장도에 말이죠. 손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변비증이라 할 때는 사실은 내과 질환인데 이 변비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몇십 년 전에 중이외과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이외과 질병이 또 유발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항문 발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은 주스라고의 치질이 또 형성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더 심한데 장경주에 아주 그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이러면서 늘상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배가 몹시 아파나고 메스껍고 토하는 이런 말죠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분변이 항상 말이죠 장도에 말이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말이죠 기회가 말이죠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정상적인 대변을 보는 분들보다 장도에 염증이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결장염이라든가에 직장염이라든가에 이러한 염증 현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장시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욕증이 형성되거나 비록 말이죠. 프로는 높지 않지만은 아주 좋지 못한 질병들이 인기됩니다. 직장암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특수한 병변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질병이 있습니다. 심뇌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뇌혈관계통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맞아요.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말이죠. 혈압이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인기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출혈성 중풍에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과 질환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또 검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전형적일 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안질이 빨개집니다. 예인디 추셔가 한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3: 예, 저는 대충이 박윤덕 주임의사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원래 혈압이 높고, 한데, 중간에는 또 춥고, 어지럼증이, 최고 잠을 자지 못한다.
0: 예, 예.
3: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0: 예.
3: 또 박주미하고, 배가 먹은 게 지금 한 열흘 넘었는데, 자꾸 용 좋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잠을 지금 안정제를 알 먹어도, 예, 잘 수 있고, 그래서 이 효과도 떼지금 미하고 한번 더 쓰려고 오늘이 그 박윤덕 중기사를 예약하고 있어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꼭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서 말하게 되면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때 말이죠. 이 변비로 인해서

0: 말이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되거든요. 이래 오래 앉아 있다가 말이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 에, 환자 가족에서 말하는 것은 갑자기 말에 쓰러진단 말입니다. 예. 윈주에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식이 잃어버립니다. 예. 이게 문제인 게 또 어느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게 되면 번져지기 때문에 예. 화장실에서 예. 에, 노인들이는 어떻습니까? 구두 수송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뼈를 상한단 말입니다. 구두에.
1: 네. 네. 골절.
0: 예,
1: 네.
0: 골절 현상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뭐 벽이라든가 땅바닥에 번져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취거든요.
1: 네.
0: 더 문제는 뇌에 말이죠. 외상성 질병입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뇌외상 출혈이라는데 출혈 현상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변비증으로 인해서 이 뇌독소가 말이죠. 제때 말이죠.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질병을 잘 인기랍니다.
1: 네. 특히, 잠시만요. 다음 예.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소문에 듣다니까 나고 박윤동 교수님이 오줌마 상발한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2: 어, 그 체내시안이 좀 잘 치료한가?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어, 그 오줌마 하는데 예약됩니까? 그게?
0: 예, 예. 됩니다. 오늘 오셔도 됩니다.
2: 아, 씨. 알았습니다.
0: 예.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하나는 예, 간, 예. 하나는 신장, 예. 선장이라는데 이런 계통의 말이죠. 예.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만성간염이라든가 만성신염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인해서 내분비 계통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예, 당뇨병이라든가 예, 있는 분들이 이 당뇨병이가 변비증으로 인해서 예,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혈당이라든가 예, 보통 시보다에 많이 올라가는 이런 말이죠. 증상입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배가 붓고 배가 부디세 나고 점차적으로 식욕이 감퇴되고 예?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말죠.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맥이 떨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독소가 말이죠. 체내에 고여있기 때문에 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호흡계통 질환이라든가 기타계통에 감염성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감기를 한다든가 감기를 했는데 말이죠. 예, 종합병원에 가서 댄디도 열을 써 했는데 하나도 어째도 효과 없다. 이게 다 면역력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죠. 예, 뒤가 무지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점차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어디를 말이죠. 예, 놀러가자도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예, 형제지간에 서로 참물하자도 예, 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예,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적인 말이죠. 병증들이 예, 나타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화장실 갔다도 또 뒤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말이죠. 뒤가 말이죠. 말이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예, 경감은 일반적인 실면증. 예, 중후할 때는 말이죠. 예,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이 변비증이 잘 낫지 않은데 무슨 방면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는가? 하나는 예, 음식 습관상에서 예, 산스생활인데 이런 산스생활이가 말이죠.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예, 초량이라든가 수차이라든가 수익을 예, 대패해서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예, 물을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예, 하루에 1500 내지 2000호소 최저로 예, 이만한 정도의 물을 마셔야 예, 이 변비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은 3일 연결 농정에서 중대대선 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과학적 형세 판단과 결체 포체에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속도를 다그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산 2000대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연산 만대 지능형 승강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회를 들어주고 설비 시험 조정과 생산 흐름선 시험 운행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강도를 높여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와 적극 연계하고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켜 고객 자원과 더 많은 주문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주 민들레 과학기술위원회사는 우리나라 제1진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 중 하나로 다년간의 운행을 거쳐 업무를 아프리카 등지까지 확장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정황을 자세히 묻고 주요 경영 업무, 시장 운영, 리윤 창출 모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기업이 업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과학기술 네트워크 집성 대상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디지털 경제가 맹렬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꽉 잡고 새 대상의 락착과 운행을 다그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개발과 운영, 인터넷 생방송과 새 게임 평가 등 주요 경영 업무를 발전 장대시키고 다각적인 배치와 여러 부분의 연동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동권을 쟁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전유통체계 가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현재 기초시공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대상을 여러 차례 답사한 바 있는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인력을 늘려 매일 새로운 진척이 있고 매주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자금량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연결시는 지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국가의 봉사 발전 지지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 발전을 다그치며 문화관광, 개거 건강양생, 경기경제, 가사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를 적이고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도시 기능을 가일층 완선 승격시켜 고품질의 봉사 공급으로 실물경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룡정 용도 과학기술혁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해 시공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형태를 갖추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시장 조사 연구와 제품 분석을 깊이 전개하고 시장 수요와 소비 선호를 자세히 파악해 판로에 맞고 수요에 부합되는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량질의 공급으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좋은 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5.1절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 시장은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고 주요 풍경구와 명소마다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호가복은 해란 명주를 찾아 풍경구 운영과 관광객 흐름 조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제반 유람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연휴 관광 고봉은 풍경구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일 뿐만 아니라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의 통괄 협조, 봉사 보장 및 응급 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관광객 체험 향상을 중심으로 입장 안전검사, 입장권 예약, 안내 해설 등 전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숙식, 부대 세부 사항을 정성껏 다듬으며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관광객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해하며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비엔나 국제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교회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호텔은 모아산 기슭에 위치하고 해란 명조, 해란대 등 풍경구와 인접해서 지리적 위치가 좋은 바 대상의 현유 주체 구조에 입각해 실내 장식과 장식 배치를 다 그쳐 올해 안으로 건설을 마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은 현재 실내 장식, 도로 개조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기업 입주, 장식 설계, 전경 조성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설계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고 본지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가게 외관, 표지판 등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풍경구의 전반 풍모가 짙은 민족 풍정을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유행 분위기로 충만하도록 해 전통적인 운치와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한 유명 관광 목적지로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주변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무형문화재 문화창리, 국풍야시장, 특색음식 등 새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연결과 장백산의 관광 낙수 효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장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 관광이 흥하면 인기가 왕성해지고 실업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집니다.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는 중대 대상의 견인 주동과 유력한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발전 장대시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근고를 튼튼히 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구, 부루아통 성반, 도시구장, 룡정 비암산, 량전 백세, 축구 소진 등 문화관광 전경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풍경구가 VR, AR, 홀로그램 투영 등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 활동을 적극 개최해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화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드팀없이 장대시켜야 합니다. 실력이 두텁고 기술이 선진적인 일련의 량질 기업들을 다그쳐 유치 락착시키고 신장비, 신의야,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경제 발전의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과 일상 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결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거시안 생물 3기 공사, 룡정 화야 광산 환경보호 치리 설비, 연산 4,000톤 쌀 과자 생산 흐름선 등 중대 대상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 더 많은 새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안전 안정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배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인원 밀집 장소의 안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경구, 놀이시설, 대형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우환을 지속적으로 조사 정돈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주 여러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올제 연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의석인 왕길보, 주직소 관련부문 주요 책임자, 룡정시 연결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결시는 봄철 소비의 황금기를 들어주고 야간 경제를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편민 야시장에 동시에 개장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봄철 야간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편민, 해민, 부민의 민생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연길에서 인기 있는 신촌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야시장은 주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증수를 이끌어 봄철의 야간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저녁 5시 30분, 연길 신촌 야시장은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도시구역의 오래된 편민 야시장인 이곳에는 특색 로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주민들은 천천히 거닐며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멈춰서서 인증샷을 찍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길의 가장 생생하고도 따뜻한 도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고정 로점에 이동 구역이 있으며 4월 중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만 명에 달합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관리 책임자 심안곤입니다. 시장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색 미식 구역이 60%며 조선족 특색과 전국 유명 스낵이 모여 있습니다. 민생 백화 구역이 25%를 차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체험 구역이 15%를 차지하는데 인증샷 촬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로점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만족 중입니다.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성숙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신촌 야시장은 부대시설 승격 및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용 경영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청소와 보안 등의 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순찰, 소방안전 점검, 규범적인 경영과 문명 권유를 통한 상시와 관리 조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통 야시장 본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경영 소비 환경을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 종합과 과장 왕적입니다. 편민 해민을 극대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시는 올해 9곳의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밀 봉사와 표준 활용 관리를 핵심으로 로점 한 가구 한 개, 자격증 소지, 로점 통일을 요구하고 특히 식품 로점에는 반드시 상응한 소방, 정화 등의 설비를 갖추어 도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상을 수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간 경제 활력과 도시 정밀화 관리의 윈윈을 실현했습니다. 우수한 경영 환경과 봄철 소비 열풍이 겹치면서 이곳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인들의 경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주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활하게 취업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상인 고화신입니다. 저는 이 야시장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야시장은 매우 잘 운행돼 저에게 매우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품질이 기준에 부합돼야 합니다. 관광객 류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쪽을 검색해보니 이 야시장이 꽤 크고 좋다고 하더군요. 금방 와서 막 도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길 주민 문건우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여기로 와도 되니까 편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닭가슴살 튀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연길시 전역이 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생한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봄이 시작된 이후 연결시는 주민들의 야간 레저 소비의 새로운 수요와 상인들의 경영 증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정확히 부응해 도시 공간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전역의 야간 경제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했으며 영북 야시장, 남산 야시장, 룡호 야시장 등 9곳의 표준화된 야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했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의 지원 아래 연결시 야시장 경제는 조방형 발전의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규범화, 품질화, 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봄철 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략하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며 다점 련동과 전액이 활기를 띠는 야시장 경제는 주변 슈퍼마켓 소매, 특색 음식, 단거리, 문화, 관광 등 관련 업종의 동시 회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봄철 도시 소비의 미세 순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0: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나들이, 야영 등 실외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봄철 방화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당면 봄철 방화 형세가 준엄하기에 교정 위반 불 사용을 엄금하고 방화 안전 탄계를 단단히 조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야외 규정 위반 불 사용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의 소방원은 야영 시 타고 있는 숯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모의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일 중대 3반 부반장 류유헌입니다. 꺼지지 않은 숯은 숨겨진 불씨가 되어 바람을 만나면 불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티가 마른 풀을 만나면 인차 타오르고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험에서 채 꺼지지 않은 숯은 3분 만에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에 불이 붙게 했고 화염은 인차 나무로 옮겨붙어 불길로 번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세고 나무가 건조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구조 실전에서 보면 야영 시 고기를 구운 후 숯을 거서 흙으로 덮기만 하고 물을 부어 철저히 끄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뚜렷한 불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속으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숯은 강풍을 만나면 아주 쉽게 불티를 형성해 주변의 마른 풀이나 나무에 불을 옮겨 짧은 시간에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바람의 기세를 빌면 만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광범한 대중이 산림 초지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절대로 불씨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방화 신고 전화 12119에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레에 물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요, 해당 부위가 가려워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처 부위를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을 하거나 소염 효과 있는 제품을 바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요, 치약이나 우유, 어리몬즙, 꿀을 바르면 가름절 가라앉히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요,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밀면서 독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로 뽑으면은요, 독을 상처 속으로 더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벌에 쏘인 후에는요,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또 붓길 면적이 점점 넓어지지 않았는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은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다쳐서 피가 나는 돌발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재나 솜, 깨끗한 수건이나 화장지 등을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혈이 계속될 때라면요, 상처를 덮고 있는 가재나 천을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계속 덧대야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쥐가 나서 누르기 힘들 때는요, 탄력 붕대나 천으로 감아도 좋습니다. 출혈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혈한 지 5분에서 10분이 흘러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 피가 멈췄다면 깨끗한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며 자택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벗겨진 상처는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닌 벗겨진 상처는요, 출혈이 크지 않고 삼출물, 즉 맑은 진물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요, 반창고, 즉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 이미 고름이 나오는 감염된 상처는 무턱대고 밴드를 붙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골절 상황이 맞대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위를 덜내야 합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또 관절을 마음대로

0: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피부 우로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안 받침되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 환경,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피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요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보호막도 튼튼하게 유지되므로 일찍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매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단순히 외피 역할을 넘어 신체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요해하기 전에 이 피부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일단 우리 피부가 이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란 우리 신체를 돕고 있는 외피입니다. 즉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를 우리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으로 나눕니다. 먼저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에 위치한 보호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유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피층에는 수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많지 않은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질층, 여기에는 모두 주근 세포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각질 세포도 우리 주근 세포는 떨어지고 또 새 세포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질 세포 재생주기 혹은 세포 재생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각질 세포 재생주기가 늦어지면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 묵은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부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뭐 당연히 누르그레해지고 또 칙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겠죠. 다음 각질층 제일 아래에 우리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흑색소, 멜라닌 색소가 전반적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적으로 사람이 피부색을 결정하고요. 사실 흑색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임신할 때 흑색소가 기미가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 태아를 보호하느라고 흑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오면은 노화가 되면은 이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됩니다.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 기미 잡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여기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면역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다. 면역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과부하가 될 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우리 면역은 똑똑해야 된다.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다음 우리 진피층, 뭐 진짜 피부라 해서 우리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콜라겐, 우리 몸에서 얘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예, 무너지면서 어찌입니까? 얼굴이 처지고 또 주름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우리

0: 엘라스틴 단신단발 얘는 한번 끊어지면 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히알루론산 요즘 우리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또 눈 밑이 뭐 꺼진다든지 이때 우리 주사기로 쌓였는 이 성분이 우리 보녀쌀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외에 뭐 땀샘, 피지선, 모낭, 뭐 피지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많고도 많습니다. 마지막 비아지방. 우리 사실 우리 지방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엉덩이,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데 많이 달라붙는데 사실 우리 지방은 몸에서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넘어졌을 때 어찌입니까? 지방이 없으면 뼈가 상하겠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완충작용을 하고요. 더우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우리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한다. 두 번째, 체온조절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면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 피부도 중요하지만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미용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피부 노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피부가 쇠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장기와 마찬가지로 2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도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봐요. 피부 노화 서서히 25세부터 네. 뭐 콜라겐이 빠져나갑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0: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이와 흘러가는 세월, 자연 노화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우리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활성산소. 세 번째, 폐경. 우리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여 탄력이 떨어지고 또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찌입니까? 피부장벽이 얇아지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주름이 생기고요. 폐경 후 우리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폐경 이후 노화가 급속히 우리 증가가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네 번째 열피부 노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통하여 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에 장시간 앉아있는다든지 또 춥다고 우리 난풍 그 히터를 장시간 켜놓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모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먼저 얼굴에 팩을 붙입니다. 팩을 붙이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러면 드라이기로 어찌입니까? 얼굴에 열이 닿지 않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피부 온도는 그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피부 온도는 31도 좌우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장시간 얼굴에다 대고 통화를 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뜨끈뜨끈하죠? 그러면. 열이 막 나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또 주름이 생기면서 수분 장벽이 무너지며 노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뭐 환경오염이란 다 잘 아시겠죠. 뭐 먼지, 공해물질, 뭐 자동차 이런 뭐 배기가스 이런 유해물질들이 우리 피부 건조, 트러블, 뭐 색소 침착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어요. 그럼 이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0: 첫째,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많으면 뭐 노화가 온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 색소 침착. 정말 젊어서 뽀얀 피부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찌입니까? 피부색이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소가, 흑색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적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건조한 피부.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네 번째, 탄력.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탱탱하지 못한 처진 피부로 우리 변하게 됩니다. 네. 아래에 제가 그럼 탄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식지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습니다. 손등을 집어서 얼리는데 1초, 2초, 3초 있다가 넣습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아, 나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느리면 아, 탄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까?
0: 첫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질환이 있는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어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노출이 심한 사람들.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어부들, 뭐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장시간 뭐 추운 날씨에도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죠. 세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바깥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면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들이 쉽게 침투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분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 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렵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열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렵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우리 지술렌, 격소 피부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가렵습니다. 이래서 꼭 염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부들은 그 외에도 우리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뭐 오염된 환경, 밤을 새는 사람들, 또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은 우리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이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기미, 색소, 침착이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는 뭐 젊어서 예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또 관리를 소홀히 해 주실 때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 잘 자지를 못하면은 피부 노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 노화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요.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우리 자외선과 같은 이런 유해 자극으로부터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우리 피부 노화 측정기로 실험 대상자를 우리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뭐 주름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또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라죠. 아마도 뭐 이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피부에 영양물질과 수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좋은 영양제가 많죠. 뭐 영양제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우리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같고 또 잠을 잘 자는 것이 틀립니다. 잠은 충분하게 자되 7시간 수면 보장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또 잠이 부족한 건 영양제나 물로는 우리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노화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될수록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0: 예. 자외선이 우리 노화의 주범이죠. 자외선은 우리 세포의 DNA에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또 파괴해요. 우리

0: 주름, 뭐 여드름, 또 피부 건조증, 뭐 검버섯 이런 같은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 노화는 우리 햇빛을 받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햇빛을 쬐었을 때 우리 햇빛을 쬐은 후 15분 내로 급속히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단백질 세포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해주는, 예, 없애준다고 뭐 해도 되고요. 그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500만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0만 개의 항산화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면 어찌입니까? 이 SOD란 그 항산화 효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화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 공직에서 일하신 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 제가 뭐 지금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분들이 많이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뭐 우리 모자 또 자외선 자단제는 그 필수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팔토시라든지 수건 뭐 또 목을 감싸주기 뭐 또 장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그렇죠. 또 몇 년 몇십 년을 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술 조금씩 뭐 들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술이 뭐 피부에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마실 때가 많습니다. 예, 또 그 분위기 때문에. 예, 첫째 술은 독소를 일으킵니다. 이래하여 뭐 비타민 A, C, E와 같은 우리 항산화 비타민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 염증을 일으킵니다. 네. 여드름. 이런 붓기 같은 것을 해서 술 마신 다음 특별하게 이튿날 어찌입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세 번째 홍조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찌입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뭐 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래서 술을 마신 다음 우리 뭐 딸기코가 되는 분들도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뭐 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 술은 뭐 적당히 마시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흡연도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 노화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이 담배가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뭐 잘 알 것입니다. 예. 예, 담배 연기에 많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이 담배 연기가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연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을 예,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눈밑 주름 또 눈밑이 꺼지고 그다음 우리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우리 담배를 피우면 어찌입니까? 입을 오므리게 되면 입술을
1: 맞아요,
0: 오므리게 되면서
1: 맞아요.
0: 두 번째 기초 화장품 예, 우리 첫째 수분 크림입니다. 예, 수분 아시죠? 우리 피부는 건조하고 또 주름이 생길 때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콜라겐 아까 피부 탄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콜라겐이 네네.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뭐 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다음 또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분

0: 하면서 우리 수분 크림에 매우 집착을 하면서 예,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제일 마지막에 수분 크림만 바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수분은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예,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 수분 크림은 입자가 작습니다. 예, 입자가 작습니다. 예, 때문에 수분 크림을 바른 후 꼭 우리 살짝 뭐 유분기가 있는 영양 크림이라든지 재생 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요즘 같이 뭐 자외선도 좀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수시로 덧발라 주실 것을 강추합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여성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소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남성들은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전성적으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예, 남성들은 예, 피부 노화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피부는 여성들 피부보다 그 두께가 24% 예,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이 햇빛을 받는다 해도 여성들처럼 예, 기미나 색소질환이 짙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예, 더 많기 때문에 노화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예, 늦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들은 콜라겐 함량이 남성들보다 25% 적습니다.
1: 네.
0: 또 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이후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했죠. 예, 때문에 우리 볼살이 빨리 처지면서 예, 주름살이 빨리 생긴답니다.
1: 네.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평소 부지런히 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팩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0: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은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쉽게 말씀드린다면 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에센스나 예, 또 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예, 똑같은 성분이라고 할 때 효과는 틀립니다. 예.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증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고 우리 팩에 있는 그 증화에는 팩이 재질 때문에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뽀샘 뭐 예, 랩을 예, 씌워 넣는다면 당연히 증발이 되지 않겠죠. 수분이 예, 유지됩니다. 예, 팩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래. 그럼 팩을 붙인 후 몇 분 있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좋기는 우리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비가 오는 날 장마를 신고 장시간 다녔을 때 또 우리 고무장갑을 오래 끼고 어쩐가 그 설거지를 했을 때 예, 세균이 생기거나 또 주부 습진이 예,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한 상태에서 예, 붓거나 또 우리 염증이 옵니다. 그래서 15분 이후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밀폐 효과가 예, 좋아집니다. 하지만 피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건강한 피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과하게 된다고 할 때는 피부 장벽을 깨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 그래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팩을 붙이고 자는 분들도 저기 어떤 건가 나빠요? 좋아요? 이거?
0: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오랫동안 예, 팩을 처음에 붙였을 땐 우리 밀폐 효과가 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팩에 있는 그 성분들이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발을 하게 되면은 팩의 성분만 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수분도
1: 약해져.
0: 증발을 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1: 아하. 그러면은 꽃 붙였던 거 어느 시간대?

0: 그렇죠.
1: 깨고 잠을 자는데 세안을 하고 자면 좋은가요? 살짝?
0: 아닙니다. 예, 세안을 하지 않고 팩을 뜯은 후 뭐 가볍게 그림 정도만 살짝 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오, 세수를 이때, 안 하고?
0: 그렇죠. 이때는 뭐 그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살짝 발라주면 좋고요. 대부분 뭐 팩을 그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씻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씻는 마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로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하루에 한 번씩 일일 1팩을 하는데 어떤가 피부 건강에 뭐 좋아요 나빠요?
0: 건강한 피부에서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매일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게끔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팩은. 예, 때문에 우리 뭐 유통기간 또 권장 사용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도 그러면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예, 지나친 세안. 우리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예, 우리 피부를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래요. 세안제에 다 있습니다. 그 미세하게 예, 피부를 그 뭐 깎아내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네. 아까 그 피지는 기름입니다. 예, 우리 피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피지가. 그런데 이 세안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여드름이 생기겠죠. 예, 두 번째 물의 온도 20도에서 25도가 예, 제일 예, 좋은 온도이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집니다. 모공이 넓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건조하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예,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습관은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예, 모두들 다 잘 알다시피 예, 손에는 세균이 예, 가장 많은 그래.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세안을 하기 전에 예,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예, 얼굴에 세균이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얼굴 마사지는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적당한 피부 마사지는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혈색이라든지 예, 얼굴 뭐 붓기를 뺀다든지 또 우리 얼굴 붓기를 빼면은 얼굴 축소가 됩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눈가, 입 주변 또 피부가 얇은 부위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할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꼭 피부 오일이나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 딱 10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10분 정도가 시간이 길어지면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우리 집에서 특히 혼자서 마사지를 할 때는 절대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또 마사지 강도를 줄인다. 예, 또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예, 등 이런 면에 주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동은요 건강에 매우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죠.
0: 적절한 운동은 예,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하여 노폐물을 예, 배출시키는 것은 뭐 주름살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우리 붓기를 완화시킨다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친 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절한 운동.
1: 알겠어요. 그리고 피부 건강 음식 섭취와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예, 우리 비타민 과일. A와 C가 그래요. 색소 침착, 주름 형성, 또 우리 미백, 많이 도움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시금치, 앵두, 귤, 복숭아, 고구마, 당근, 비트, 토마토, 다시마. 우리 다시마에 뭐 식이섬유가 많죠. 그다음 뭐 키위, 브로콜리, 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럼 반대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첫째 우리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당분이 많은 뭐 과자나 사탕, 주름살을 만듭니다. 당분이. 세 번째 우리 가공류, 무슨 핫도그,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네 번째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술. 이런 것들이 노화에 안 좋은 뭐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토록 이 피부 노화를 좀 있어서 평소 피부 관리를 비롯해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까요?
0: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꼼꼼히 발라주시고 또 충분한 수면 보장,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뭐 수분 크림, 또 콜라겐이 들어간 이런 크림, 영양 크림,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배 선생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게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평소 피부 관리, 수면, 음식 섭취 등등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능히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윤택나는 피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